0: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창문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이에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셨습니다. 이 평지를 우리가 적정 속도로 계속 달리다 보면 저절로 눈꺼풀이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좀 무거워질 때가 있죠. 네, 막 이렇게 졸음이 솔솔 쏟아질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바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인일 겁니다. 물론 이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을 텐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짧고 또 간단하게 쉬어주는 것도 은근 도움이 된다고 하죠. 차에서 내려서 잠시 스트레칭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저 커피 한 잔 혹은 뭐 또 오징어나 또 우리에겐 호두과자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이런 주전부리의 도움을 살짝 받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되어줄 겁니다. 휴게소에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느긋하고 기분 좋은 휴식의 시간 가져보시죠. 저도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아침에 어우 졸리더라고요.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심 뭐 먹지? 라는 생각으로 위로받으며 오늘도 2시간 함께해 보도록 하죠. 자, 듣고 싶은 신청곡,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꼽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꼽차. 화장 전에 한 장 쓰다꼽차. 하루 5분 쉽게
6: 쓰다꼽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쓰다꼽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룸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김봉원님께서 신청하신 한동훈의 너를 사랑해, 서영은의 널 사랑하겠어,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2319님, 신랑이랑 둘이 인천에서 묵호항으로 놀러 가는데요. 내비가 5시간 20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와우. 그래도 오랜만에 나들이라 날씨가 흐려도 비가 와도 좋습니다. 안전운전하다가 잘 놀다 오겠습니다. 어느새 50대 중반인 신랑 김인식님, 우리 오래오래 사랑합시다. 쌍둥이 엄마들이 마셨어요. 아우, 보기 좋다. 저도 이제 나이가 그죠? 적은 나이.

애가 아니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저도 50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일까? 뭐 예를 들어 뭐 육체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뭐 아니면 반대로 뭐 심적으로, 마인드적으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가 선택한 파트너와 함께 예쁘게 늙어가는 게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게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요즘 이렇게 맛집 찾아볼 때 서울 경기 기준도 좋지만 뭐 약간 뭐 청주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멀더라도 한 번쯤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올라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 요새 하게 되더라고요. 무코항은 어떨지 굉장히 또 궁금하네요. 저희한테 이렇게 여행 가신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후기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어디 보고 어떻게 놀고 뭐 드시고 하셨는지. 잘 다녀오십시오. 근데 오래 걸리긴 한다. 그죠? 행복마님님. 서울에서 영덕으로, 영덕에서 동해로, 동해에서 다시 강릉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남편은 옆에서 운전하고 저는 음악 들으며 바다를 원없이 바라보네요. 아, 행복해라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영덕 갔다 영덕에서 동해로 가서 동해에서 강릉 갔다가 결국엔 나중에 이렇게 다시 왼쪽으로 서울로 돌아오시는 루틴이실 텐데 바다 보시면서 행복하신 것도 좋으시겠지만 운전하는 또 우리 남편분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고 손도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 남자는 요럴 때 칭찬받으면 참 열심히 하거든요. 이렇게 장시간 운전하는 남편들한테 요런 거 한번 해보세요. 참 희한해. 내가 다른 사람 차를 타면 불안해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자기 차만 타면 이렇게 잠이 솔솔 온다. 확실히 운전을 자기가 좀 잘하는 것 같긴 해. 라고 그런 칭찬이 또 그죠? 남편들을 또 춤추게 하는 거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아, 부럽다. 주말에 저도 좀 어디 가고 싶네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Reflection, 켈리 클락슨의 A Moment Like This 듣고 올게요.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이디가 원할머니 똥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네, 띄워드렸고요. 아이디가 재밌네요. 여행 스케치님. 알디, 저는 주말 부부 말고 주말 친구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여행 다니는 친구들인데요. 오늘은 대구로 여행 갑니다. 열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주말 친구들. 좋은데요? 기차 타고 다니는 여행. 어디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대구 내려가면 기차 타고 가면은 뭐 해야 되나? 대구도 저는 늘 그냥 차 타고 내려가 버릇해서 가끔 이렇게 약간 슬로우한 여행도 추천드리긴 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요새는 왜 옛날처럼 기차 안에서 이렇게 먹거리 같은 거 좀 다양하게 많이 안 파는지 모르겠어. 옛날엔 맛있는 거 많이 팔았는데. 하쿠나 마타타님. 잘 아는 동생이 지인들이랑 제주 휴가를 와서 동생 반려견 산책시켜주고 있는데요. 사모예드, 리트리버, 믹스견, 유기견이었대요. 키우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하셨습니다. 사모예드하고 리트리버, 믹스견이면은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겠는데요. 털도 엄청 많이 빠질 것 같고. 근데 얘네들이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애교가 엄청 많은 애들이라. 그죠? 거기다가 또 유기견, 그러니까 이게 믹스견 애들은 또 똑똑하 되잖아요. 거기다가 환경도 제주도니까 얼마나 애가 밝겠어. 너무 예쁘겠다. 사진 좀 보내주시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강아지 이렇게 키우시는 우리 네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자, 영시미님께서 신청하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싸이 피처링 성시경의 뜨거운 안녕 이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0: 잘 자요.
1: 7510님, 이 시간에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사실 저는 근종 수술을 앞두고 MRI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인데요. 알렉스님 목소리 들으니까 신기하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알렉스님 멋진 목소리로 응원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라디오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다이렉트로 나랑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뭔가 당연히 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고 노래를 틀어도 다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인 것 같고 다 내 사연인 것 같고 내 얘기인 것 같고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걸려들은 채널에서도 되게 쉽게 위로받고 기분 좋아지게 해주는 게 그게 라디오죠. 근종 수술을 어디를 받으시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잘 끝날 겁니다. 저도 근종 제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좀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그렇게 제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금방 끝나는 수술이고, 네, 또 금방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늘 말씀해 주셨기에 저도 다음에 조만간 시간 나면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끝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고 우리 의사 선생님께 맡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잘 받고 돌아오세요. 조 커커의 You're So Beautiful, 제임스 블런트의 You're Beautiful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볼빨간 갱년기님 님께서 신청하신 김성호의 회상. 저희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 해보세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 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다룰 예정으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이라며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론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즉 UFS 훈련이 어제 조기 종료됐습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UFS 훈련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한편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쌍용 훈련도 올해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지난 6월 계획 조정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공언하자 미국 야당 민주당은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굴복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5도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좀 더 북상하면서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60mm, 충청 북부에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소나기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으로 지역 간의 강우량 편차가 크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는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 부산, 광주가 34도까지 오르겠고 청주 33도, 대구 32도, 서울 30도의 분포로 습도가 높아서 한층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렇게 33도 안팎의 늦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쉐어의 Believ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신나게 시작했으니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짹짹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지금도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맹점 이용해 주시는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 네, 가셔서 인증하시고 할인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다녀오셨다고 인증 문자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 문자 보내실 곳은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0: 콜레스테롤.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8: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9: 잔슨.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e're just getting started. Oh, I love you, Ken. 카일리 미노그의 The Locomotion 그리고 아쿠아의 Barbie Girl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김경훈님, 주말엔 가족끼리 자전거 라이딩을 합니다. 맑은 날은 맑아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운치가 있어요. 힘들어서 잠시 쉬어갈 땐 중1 아들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길래 아이고 그림 좋네 그랬더니 모자가 끼길대고 웃네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오래 기억해둬야지 싶었답니다. 중1 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도 주말 가족 라이딩을 기억하겠죠? 당연히 기억하죠.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까지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얘기를 진 여사님이나 누나나 이렇게 가족 모임에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조금 무섭대요, 저한테. 넌 어떻게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디테일 넘치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냐고. 기억이 안 나나? 다 기억이 나는데. 약간 제 입장은 이렇거든요. 우리 아이도 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필카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금 써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어머님 집에서 앨범을 하나 찾았는데, 저 어렸을 때 앨범. 사진이라는 게 정말 귀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바로 찍어서 네, 저장을 해놓다 보니까는 그런 느낌이 많이 좀 없죠. 근데 사진 한 장, 세월이라는 느낌도 충분히 그 사진 안에서 받을 수 있고, 사진도 같이 살짝씩 발해주잖아요. 필카를 다시 한번 만져볼까. 제가 집에 카메라가 되게 많은데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애들 다 기억해요. 자,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듣고 올게요.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샤카칸의 Through the Fire 듣고 오셨습니다. 선주님, 딸이 좋아하는 가수의 연극 공연이 있어서 파주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 내내 설레어 하는 딸이 어찌나 귀엽던지. 연극은 어른의 뒷모습에 담긴 깊은 뜻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딸에게도 울림이 있었는지 울더라고요. 아직은 어려서 먼 길 같이 동행해준 느낌이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딸이 저랑 같이 공연을 보고 싶어 하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 마음, 그런 예쁜 마음 좀 오래오래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에 요즘 식사도 여행도 뭐 어디 뭐 드라이브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린애 뒷모습에 담긴 그런 내용 어떤 공연인지 궁금하네요. 좀 알려주십시오. 자, 현숙님. 딸내미가 크면 엄마의 베프가 된다는데 그 말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보라는 엄마들의 말은 역시 맞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베프 아닌가요? 와, 엄마 어쩌저쩌 얘기하니까는 엄마가 너도 꼭 결혼해서 너랑 똑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베프죠. 그럼요. 좋습니다. 아, 다비치의 타임캡슐,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올게요.

해투님. 딸이 요가복 사업을 한지 1년이 됐는데 얼마 전 온라인몰에 입점하라고 해서 더 바빠졌습니다. 자식이 뭔지. 이거 해본 적도 없는 실밥을 따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 온라인몰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네네. 이거 요런 것들도 라디오에서 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요? 요가복 같은 것들은 여성분들이 말이 요가복이지 요가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요가복도 종류가 많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타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출복으로도 운동복으로도 러닝복으로도 평상시복으로도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옷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고 옷감도 좋고 시원해서 입기도 되게 편해요. 이런 거는 네 저희 쪽에다가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 되게 온라인몰 되게 유명한 데 들어가셨네요. 잘 되셨으면 합니다. 벨라지나님 알디 안녕하세요. 지난주 대만에서 열린 K-뷰티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오 진짜요? 요즘 아시아권 특히 그 중화권 쪽으로 K-뷰티가 난리잖아요. 오 반응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힘이 났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아침마다 알디 목소리 꼬박꼬박 챙겨 들었고요. 최고의 피로회복제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그 K-POP 뭐 K-FOOD 지금은 이제 뭐 K-뷰티 뭐 K-미디아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영순 넷가 님께서 신청하신 나얼의 귀로 긴건모의 서울의 달 듣고 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8,500명에 이르며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드론 부대가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부국장 바딤 스키비츠키는 미국 CNN 방송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400명의 드론 운용병이 포함됐다며 북한군이 운용하는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정찰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9

0: 9월에 만나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떨어지며 휘발유 가격은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62.5원으로 전주보다 1.7원 내렸습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8.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전주와 비교하면 1원 하락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4원 하락해 리터당 1,845.7원을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600만 관객을 넘어서며 올해 개봉작 흥행 3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오디세이는 어제 전국에서 26만 1,651명을 모아 누적 관객 수는 604만 9,821명, 누적 매출액은 667억 5,76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일 개봉한 지 17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연상호 감독의 군체를 제치고 올해 개봉한 영화 흥행순위 3위에 올라선 겁니다. 이런 흥행 속도는 놀란 감독의 국내 최고 흥행작인 인터스텔라와 유사해 1,000만 관객 돌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자체 칩 개발 본격화를 위해서 구글 출신 반도체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엔트로픽은 구글의 AI 칩인 TPU 사업을 이끌었던 아미르 살렉을 영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살렉은 2022년까지 구글에 재직하며 1세대부터 7세대까지 TPU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구글 재직 전에는 엔비디아에서도 8년간 근무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청년, AI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 대응기금을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7도, 습도는 89%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멍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2: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1: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 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 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1: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 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낯선 정류장에서 버스를 탈 때 노선도에 붙어있는 빨간 화살표 하나가 참 고맙더라고요.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실수를 막아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화살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

들을 때 누군가 이쪽이야 하고 알려주는 한마디 혹은 잠깐 멈춰서서 다시 방향을 살펴보게 해주는 무언가 있다면 말이죠. 오늘도 좋은 노래와 함께 기분 좋은 방향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한 번쯤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이적의 나침반,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쪽이야 하고 알려주는 작은 화살표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하루 내게 그런 화살표가 되어주는 사람도 만나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방향을 일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중에서 다 나누지 못했던 노래들 더 많이 들려드릴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2: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3: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4: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3: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주말 지나고 나면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윤건 가을의 만나 여름여름해님 신청곡이었고요.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3562번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다들 여기 계셨네요. 우연히 봤는데 오색 가을이 오면님. 그러니까요. 여기 많이들 와 계시거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3665번님. 듣기만 하다가 목동 사옥에 왔는데 예쁜 사진 있어서 한 컷이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하시면서 저희 CBS 목동 사옥 1층 로비에 보이는 백원경의 랄랄라 포스터를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고 소식 전해주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감사드려요. 5044번님. 안양 오동에서 20년째 이슈 미용실 운영 중입니다. 손님 머리 만지며 CBS 라디오 듣다 보니까 어느덧 강산이 두 번 바뀌었네요. 제 청춘과 일터에서 함께해 준 CBS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면서 화사의 So Cute 청하셨어요. 토요일에는 손님이 더 많으실 텐데 기분 좋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화사 So Cute 빅너티 왜 나만.

시엔블루 웨토리아 태연의 사계였습니다. 이 곡은 새벽별님께 전해드렸어요. 사무실에서 랄랄라 틀어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사계를 듣고 반했네요. 이 곡 들으면서 오늘도 룰루랄랄라 하고 싶어요. 응원의 마음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어느 날 이 노래를 들었는데 진짜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마치 사랑을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8285번님 청하셨습니다. 써니힐 두근두근.

동방신기 허그였습니다. 0067번님, 택시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가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 같네요. 네, 함께하는 음악은 포옹처럼 꼭 안아주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3589번님,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배달하기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일하다가 넘어져서 회복하는데 힘들었었는데 이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잠깐 쉬면서 보내봅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군요. 힘들게 회복하셨으니까 이제 정말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청하신 곡 김현식의 노래예요. 비처럼 음악처럼.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장필순의 노래였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정숙현님 청하신 곡이에요.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당 상설위원회와 태스크포스 당직 인사를 발표하며 인선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명계 후보로 분류됐던 김영호, 임미애 의원은 각각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과 정치제도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에는 친석계 염태영 의원이,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설치된 불금정치 골목민상단 간사로 초선의 이훈기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대법관 서면 제천 논란을 다룰 예정으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0: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 행정처 폐지론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탄핵 사전청문회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헌법적 방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뒤 청와대가 대법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평양 수온 상승으로 엘니뇨 현상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세계 해량 물동량의 요충지인 파나마 운하가 운영 축소에 나섰습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일 통항 허용 선박수를 기존 36척에서 34척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약 2주 뒤인 15일부터는 32척으로 더 줄일 계획입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지속되는 가뭄으로 운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 재개를 위해 모스크바 공항을 타격하는 작전을 마련했다가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해 모스크바 공항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보고받았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습니다. 매일 최대 1,000대의 인공지능 드론을 모스크바 공항에 보내 러시아를 오가는 민항기 운항을 마비시킨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객이나 공항 직원 등 의도하지 않은 표적을 타격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난 7월 작전 실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5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5: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뭔가에 진지하게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는 안타깝게도 거울로는 확인할 수 없죠.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가까운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을 보면 이게 정말 나야?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거울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어서 낯설면서도 참신해 보이니까요. 가장 눈부신 표정이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다른 사람에게만 포착된다는 거.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돼주는 일만큼 근사한 일도 없을 텐데요. 여름이 가기 전에 곁에 있는 사람의 눈부신 순간을 더 많이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할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였습니다. 이제 막 목을 가누기 시작한 아기 이마에 힘줄이 돋아날 때, 아르바이트하고 돌아와서 쓰러지듯 잠든 아들의 등이 짠하게 느껴질 때, 본인은 절대 모르는 모습 하나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발견해 주는 셈인데요. 아무래도 주말에 만나는 가족들 표정은 주중과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평소에는 비장하고 진지했던 표정이 조금은 편안하게 풀어져 있을 텐데요.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더 많이 바라보는 일, 가족의 행복한 숙제일 겁니다. 토요일이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구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익숙해서 더 편안한 노래들이었어요. 광고 후에 로버트 존의 Sad Eyes도 무디 블루스의 For My Lady, 데미슬루스의 Stand By Me였습니다. 9509님이 지수님 우리 아들 칭찬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얼마 전에 친구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앞두고 수혈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헌혈하고 손 선풍기를 받아왔습니다. 또 엄마 쓰라고 주는데 어찌나 마음이 찡하던지

한참을 쓰담쓰담해졌네요. 우리 아들 참 착하죠? 하셨는데요. 와, 이 정도는 그냥 착한 아들이 아닌데요. 그냥 착한 아들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뭐 장 보시고 오면 좀 짐을 들어주는 정도인데 친구 아버님께 수혈까지 할 정도면 이거는 의인입니다. 의인. 아, 아주 깊게 생각하거나 또 행동을 옮기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나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고요.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토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신청곡인데요. 도로시님 포코의 Sea of Heartbreak.

노네츠의 Be My Baby였고요. 호라노츠님, 사이먼의 가펑클의 The Boxer, 또 도로시님, 포코의 Sea of Heartbreak였습니다. 6932님이 늘 평일에도 주말에도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말마다 사무실에 나올 일이 있어서 일하면서 또 힐링하면서 해피송을 듣네요. 활력 있는 음악들, 좋은 음악들 부탁합니다. 아직은 낮에 특히 조금 덥기도 하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주말, 에어컨, 이 사무실의 새 조합이 나쁘지 않은 삼합입니다. 건강은 잘 챙겨가면서 할 일 하시길 바라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것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핑크 스웨츠예요. I feel good.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1636님 얘기하셨고요. 킨이었습니다. Everybody's Changing. 또 아브라삭스님 자넬 모네 피처링 펀의 We Are Young. 또 핑크스웨트의 I Feel Good이었죠. 신청곡 이어지고요. 제주 딸기산도님 포이슨이에요. Every Rose Has Its Thorn.

Poison이었습니다. Every Rose Has Its Thorn. 8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다는데요. 방탄소님 리사 로베 Goodbye to Romance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이 북상 중인 가운데 19호 태풍 나라도 오늘 새로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9시 중국 잔장 서쪽 해상에서 19호 태풍 나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나라는 강도 1 세기로 잔장 부근 해상에서 방향을 바꿔 맴돌다가 다음 주 중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종전협상 재개를 위해 모스크바 공항을 타격하는 작전을 마련했다가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해 모스크바 공항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보고받았다고 영국의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습니다. 매일 최대 1,000대의 인공지능 드론을 모스크바 공항에 보내 러시아를 오가는 민항기 운항을 마비시킨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객이나 공항 직원 등 의도하지 않은 표적을 타격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난 7월 작전 실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평양 수온 상승으로 엘니뇨 현상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세계 해량 물동량의 요충지인 파나마 운하가 운영 축소에 나섰습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일 통항 허용 선박수를 기존 36척에서 34척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약 2주 뒤인 15일부터는 32척으로 더 줄일 계획입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지속

0: 계속되는 가뭄으로 운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탄핵 사전 청문회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헌법적 방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뒤 청와대가 대법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당 상설위원회와 태스크포스 당직 인사를 발표하며 인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명계 후보로 분류됐던 김영호, 임미애 의원은 각각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과 정치제도 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에는 친석계 염태영 의원이,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설치된 불금정치 골목민상단 간사로 초선의 이훈기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8,500명에 이르며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드론 부대가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2도, 습도는 87%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해피그님 나니아분의 뷰티풀 선데이였습니다.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이 신청하신 곡들 또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

유로 댄스곡이었죠. 루클릭의 Tonight is the Night이었고요. 고양시 30대 왕자님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Living in Danger. 또 윤지님 카세트의 My Wa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패틀입니다. 7월 말 발매한 정규 8집 앨범 패틀의 동명 타이틀곡이죠. 발매 직후 단숨에 핫100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글로벌 팝퀸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앨범명인 패틀은 콘크리트 틈새를 뚫고 피어나는 꽃잎을 뜻한다죠. 시련 속에서도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과 회복의 과정을 상징하는 단어기도 합니다. 신스팝과 드림팝 요소가 넘쳐나는 섬세하고 몽환적인 멜로디에 아리아나 그란데 특유의 절제된 미성이 더해지면서 묵직한 위로와 깊은 여운을 전달하는 곡이죠. 4위에 오른 아리아나 그란데 패틀 먼저 듣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스티브 레이스의 Oh Yeah입니다. 이 곡은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의 엔딩 크레딧에 삽입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죠. 80년대 감성

감성의 빈티지한 신디사이저와 일렉 기타가 만들어내는 사이키델릭한 리듬 덕분에 저절로 그루브를 타게 되는 멋진 곡입니다. 스티브 레이시는 네오소울과 R&B 씬의 천재 뮤지션으로 불리는데요. 이 곡을 통해서 자신의 필리핀 혈통,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유쾌하고 쿨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빌보드 핫송 오늘은 4위에 오른 아리아나 그란데 패트, 이어서 54위를 차지한 스티브 레이시 오예까지 두 곡입니다.

스테이브 레이시의 오예였고요. 아리아나 그랜드 패트 빌보드 핫송으로 만나본 두 곡이었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신청곡 가운데 오랜만에 진영님의 신청곡 준비했는데요. 블루입니다. One Love.

5초의 법칙님 잘 들으셨나요? 뭔가 체육대회 응원가 같은 치어리딩 하면 좋을 만한 그런 곡이었죠. 조나스 브라더스의 Love Me to Heaven이었고요. 영국 뮤지션이죠. 올리 멀스의 Did You Miss Me. 또 진영님 블루의 One Love이었습니다. 1022님이 남의 편이 사놓은 아이스크림 몰래 먹고 시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안 해요. 다 세고 있었나 봐요. 하셨는데. 사면서 이미 계산을 끝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월요일에 먹고 이거는 화요일에 먹고 점점점점 하다가 수목금 토요일인데 하나가 빠지네?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토요일입니다. 훌리우 이글레시아스의 곡 이어져요. 라 팔로마.

핸디핑님 브라더 앤 브라더 If You Did Not Exist 였고요. 또 셀린 디온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원래 비틀즈의 곡이죠. Here, There and Everywhere 또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La Paloma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

란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분당 산삼님, 잭슨 브라운이에요. Load out stay 넘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지의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연기와 함께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된 관세 철회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에서 진행 중인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 중단 등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양국은 지난 18일 관세 발효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가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개별 심사를 거치게 한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정책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됐고 앞으로 대규모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로 동료 환경미화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강원도 양양군청 전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검찰과 A씨 모두 마감 시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남은 형기 동안 철저히 반성하며 죄값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며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헌

0: 특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반 통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 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다룰 예정으로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이라며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올해 약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올해 3분기에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5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0: 8월 22일 토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2NE1의 Fire였습니다. 아, 최강권철님이 신청해 주면서 잠 깨워줄 만한 즐거운 노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Fire, 우리 잠 많이 깼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주말에는 우리 송편님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나보고 있고요. 제가 다 소개하고 싶지만 또 시간상 소개 못하고 갈 때도 있고요. 신청곡도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또 이미 나왔거나 어제 들었거나 뭐 이런저런 여러 이유가 있다 보니까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빠른 시일 내에 들려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송편님들의 사연을 다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사연이 나오려나? 내 신청곡이 나올까? 궁금하신 송편님들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가요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A면에서는 콩콩찬찬 노래 디깅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낸 신청곡에 다른 곡들이 이어진다는 게 신기하다. 더 세심하게 배려받는 기분이다. 또 이런 답변들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꼼꼼하게 디깅 해보겠습니다. 방송 듣다가 생각난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0: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4: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5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자, 콩콩찬찬 노래 디깅 바로 출발해 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 찬에게 보낸 신청곡 솔찬히 이어봤습니다. 콩콩찬찬 노래 디깅. 송편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고 또 신청곡을 이어받아서 노래로 꼬리를 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방송을 듣고 초코라떼님께서 야, 이 코너 진짜 좋은데요? 따봉! 송편으로서 송디 또 제작진들과 팀플하는 느낌이 들어서 신선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진짜 딱 이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죠? 송편님과 함께하는 그 팀플, 오늘도 제대로 한번 한 팀이 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콩콩찬찬 노래디깅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파볼까요? 어린이 찬양 준우님의 사연입니다. 송디, 지금 집에서 에어컨 풀 가동하고 대자로 누워서 꿀휴식 중이에요. 신청자 폭발이지만 제 소중한 티니핑 2트랙 신청곡 꼭 들려주실 거라 믿어요.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주제곡 제이 유아의 눈을 떠봐 쏴주세요. 본방사수! 자, 제이 유아의 눈을 떠봐를 신청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이어서 우리 PD님이 디깅한 곡은 다니엘 저곳으로를 골라주셨습니다. 이 저곳으로는 또 인어공주의 OST이기도 한데요. 제이 유하의 눈을 떠봐가 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 그러면은 이제 다니엘 저곳으로는 이 시선이 또 한 단계 더 확장돼서 그렇다면 저곳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두 곡이 전부 애니메이션 OST니까 저도 애니메이션 OST 한 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이 유하의 눈을 떠봐 그리고 다니엘 저곳으로에 이어서 제가 선택한 곡은 노래로 확인해 주시죠.

NCT의 제이 그리고 하츠투하츠의 유하가 함께 부른 눈을 떠봐, 다니엘 저고수로에 이어서 제가 선택했던 곡은 아이유의 바람의 멜로디였습니다. 이 노래도 마당을 나온 암탉 애니메이션의 OST인데요. 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한 번쯤 책이든 연극이든 한 번쯤 접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작품이죠. 역시나 어려운 상황을 딛고 우리 좀 힘을 내서 함께 날아보자, 이런 희망찬 메시지를 저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쭈욱님의 사연인데요. 요즘 아이들 키우다 보니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내 할 일만 해도 되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그리고 서지원님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서지원의 그때가 좋았어 신청해봅니다. 자, 서지원의 그때가 좋았어에 이어서 우리 PD님이 선택한 곡은 뱅크의 이젠 널 인정하려 해입니다. 서지원 그때가 좋았어가 지나간 사랑과 시간을 돌아보는, 아 그때 참 좋았지 뭐 이런 곡이라면, 이제 여기에 이어서 뱅크의 이젠 널 인정하려 해는 사랑이 끝났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는 거죠. 이제는 너를 놓아주려고 해. 자, 그러면 여기에 이은 저의 마지막 디깅 곡은 노래로 확인해 주시죠.

서재원 그때가 좋았어, 뱅크 이젠 널 인정하려 해에 이어서 제가 고른 곡은 전람회의 취중진담입니다. 아, 세 곡 모두 진짜 그 서정적인 감성이 좀 가득가득한 곡이고, 취중진담은 또 막상 마음을 정리하려니까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전 곡 이제 뱅크의 이젠 널 인정하려 해에서 이제는 너를 놓아주려고 해, 이거와 또 이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저희가 한번 살려봤습니다. 콩콩찬찬 노래 디깅, 내일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트랙이에요.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한솔로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떤가요? A면 끝곡입니다. 구구코님의 신청곡 진우션 How Deep Is Your Love.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Like this.

0: 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얀마 정권이 여름철 집중 참선 수련 기간인 하한거를 맞아 100여 명이 수련 중이었던 불교 사찰을 공습했습니다. 어제 미얀마 중부 사가잉 인근 랴웅 지역에서 정부군 전투기가 한 사찰을 폭격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여성 3명을 포함한 14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민들은 근처 마을로 피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찰에는 하한거를 맞아 100여 명이 일주일간 수련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가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개별 심사를 거치게 한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정책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됐고 앞으로 대규모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연기와 함께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된 관세 철회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에서 진행 중인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 중단 등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양국은 지난 18일 관세 발효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내린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와 통영에 피해가 발생한 뒤 첫 주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 지역 수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참여한 민간 자원봉사자는 1,3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에도 98명의 자원봉사자가 찾아와 침수주택과 상가에서 수해 폐기물을 옮기는 등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뒤 어제까지 복구에 참여한 누적 자원봉사자는 모두 3,944명으로 주말을 맞아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0: 경기 수원 광교 신도시 산책로에 출몰해 화제를 끌었던 나일 왕 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원시와 소방당국은 광교 홍제도서관 근처 강변에서 몸길이 70cm의 도마뱀을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도마뱀도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3.9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송이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 8393번님의 신청곡 박명수 바다의 왕자였습니다. 8393번님이 이 노래를 신청해 주면서 아 다시 얼음이 온 것 같다. 너무 덥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다 싶을 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 다시 그 더위가 올 수 있거든요. 한국 날씨가 이렇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핸섬님, 요즘 남자들도 양산 쓰고 다녀야 돼요. 멋이 아니라 햇볕 차단을 위해서요. 송디도 양산 쓰시나요? 이게 약간 그 이제 흔히 아, 상남자들은 절대 양산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모 야구선수가 선크림을 엄청 많이 발라서 처음에 좀 놀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결국에 10년, 20년 후에 그 선수만 피부가 그렇게 곱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양산을 쓰고 다녀야겠죠. 네. 짜짜이모님, 송디, 전 다음 주에 휴가 갑니다. 가게 오픈하고 처음 가는 여름휴가예요. 이번 주만 버티면 2년 만에 드디어 첫 여름휴가! 야호! 아, 근데 제가 작년에 입사를 했잖아요. 진짜 이 휴가를 아예 안 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회사 입사하고 나서야 진짜 정말 너무 힘든 일이구나 깨닫습니다. 2년 동안 진짜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고요.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2년치 피로 이번 휴가에 다 털어놓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최용준의 갈채, 7010번님의 신청곡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그 전곡은 최용준의 갈채였습니다. 2696번님 오늘이 신랑 생일이에요. 결혼 15년 차 다툼 한번 없었다니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저도 안 믿기는데요 이거는. 식구들 다 잘 때 출근 힘들게 일하는 당신 예건 예찬 아빠 고맙고 사랑해요. 자 일단 우리 2696번님의 신랑분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이제 연애를 해도 심지어 연애를 뭐 하기 전에 썸 단계에서도 하루 만에 싸우는 그런 커플도 있는데요. 와 진짜 이게 15년 차 동안 다툼 한번 없었다는 게 두 분이 진짜 완전 천생연분이다. 좀 이런 것 같고 저는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꽃향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곡성이에요. 날도 더운데 마당에서 옥수수 삶느라 불멍의 로망이 사그라지네요. 맛있는 옥수수 먹기가 참 고생스럽지만 애들이 워낙에 좋아해서 요즘 간식으로는 또 딱이네요. 제 생각에는 그 꽃향기님의 어떤 정성과 마음, 이 뙤약볕에서 옥수수 삶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옥수수가 더 맛있고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0031번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편히 듣고 있습니다. 그나마 송디의 힘찬 방송이 주식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네요. 제가 정말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면야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이 주식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건 사실은 주식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 파는 곰돌이님 야 UB40를 UB40으로 할 때만 해도 이 DJ는 글렀구나 했는데 잘한다 잘한다 송디. 진짜 그 UB40 이 전 프로그램이죠.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제가 작년에 진짜 처음으로 라디오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처음 했던 데서 이제 UB40의 노래를 UB40의 노래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UB40이라고 하자마자 이제 다들 40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노래, 이 프로그램이 산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여기는 가요 프로그램이니까 다행히 제가 그런 실수는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UB40, UB40을 얘기를 했는데 딱 신기하게 그 타이밍에 선배가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숨을 내쉬면서 헤드셋을 내려놨다는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제주 딸기 산도님의 신청곡이에요. 김건모, 넌 친구, 난 연인.

이혜린 늘 지금처럼 그 전곡은 김건모의 곡이었습니다. 넌 친구 난 연인. 자 그리고 이 어떤가요에 굉장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물망초님의 제보예요. 삐뽀 삐뽀 제보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어떤가요를 떠난 우리의 봉디 이봉규 DJ를 만났습니다. 아이들과 서점 K문고에 가서 책을 보던 중 이봉규 같은 분이 있다면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고요. 다른 코너에서 책을 보던 저는 얼른 남편이 있는 쪽에 왔는데 와우! 진짜 봉디! 깜짝 놀란 저였지만 소심한 저였지만 또 무슨 용기였는지 용기를 내서 다가가 물었더니 맞다고 했어요. 와 진짜 이 서울에 천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데 아, 좀 안 되나요? 아무튼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방송 이제 마지막 방송 전에 봉디와 봉팔님들의 어떤 수신호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수신호 하셨나요? 수신호를 하고 딱 접선을 하신 건가요? 아. 근데 또 이제 저희가 봉디께 확인을 했었고 봉디도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 송편님들 간의 수신호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일단 저는 L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만 하는 수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신도림 쪽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왕십리 쪽에도 자주 출몰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언젠가 저희도 수신호를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후레쉬님의 신청곡 FX Electric Shock.

Don't go quickly. Don't lose your tempers. Don't go quickly. 티아라 뽀삐뽀삐였고요. 그전 곡 후레쉬.

님의 신청곡 FX 일렉트릭 쇼크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은 1650번님의 신청곡 모세 사랑인걸, 그리고 두부님의 신청곡 테이크 나비 무덤. 아, 두부님은 이 노래를 신청하면서 아침부터 계속 머릿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희가 갈증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님은 철록담님의 전생 시절 그의 음색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정의 부캐죠. 이정이 속해 있었던 세븐데이즈의 내가 그댈까지 세 곡 함께 하시죠.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다니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찾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경복 취업이 잘 되는
6: 경복
5: 잠재력을 전문가로
6: 경복
5: 4호선 캠퍼스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복대학교.
9: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송편님들과 함께하는 송인찬의 어떤가요? 두 시간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하효진의 라이키팝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면 끝곡입니다. 5868번님의 신청곡 허각과 정은지가 함께 부른 짧은 머리.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S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좋은 물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

0: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장,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오찬은 민주당의 정기국회 대비 1박 2일 워크숍 직후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입법, 국정감사, 예산안 편성 등에서 당에게 적극적인 조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공급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 시장과의 오찬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용산 정비창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용산공원특별법에 대해선 서울시도 반대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청년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제안에도 오 시장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열풍에 힘입어 화제가 된 경기도 교육청 교권보호 전담관이 오늘부터 공식 출범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은 발대식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권보호 전담관 300명을 선발했으며 모집 당시 경쟁률이 36대 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단은 이틀 뒤부터 실무에 투입돼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1대1 전담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 광교 신도시 산책로에 출몰해 화제를 끌었던 나일왕 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원시와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37분 광교 홍제도서관 근처 강변에서 몸길이 70cm의 도마뱀을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도마뱀도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는 소유주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에게 도마뱀을 인계했고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야생동물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로 동료 환경미화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강원도 양양군청 전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검찰과 A씨 모두 마감 시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남은 형기 동안 철저히 반성하며 죄값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며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7: CBS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0: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6: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어떤 장면은 색깔로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 창밖의 회색, 해가 지고 난 뒤 거리의 푸른빛. 사진으로 남겨두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 색감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당장은 그냥 평범한 주말일지 몰라도 나중에 나는 이날의 공기와 온도를 떠올리면서 어떤 색으로 기억할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영카이에요. 블루.

0: 영카의 Blue,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Like Hip-Hop, 하효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말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나중에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색깔로 기억에 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음악 듣고 와글와글 떠드는 이 모습이 약간 노란색의 그 발랄함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뭔가 포근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다채롭고 조금 더 컬러풀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하효진의 Like Hip-Hop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박그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Dolly Parton의 9 to 5였고요. 카펜터스의 잠발라야, 예쁜 미녀님 신청곡, 그리고 글렌 캠벨의 타임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김종옥님께서 저는 지금 제일 편한 자세로 라이크 힙합 듣고 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편안한 곳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 저도 편하고 좋습니다. 4936님께서 뜻은 잘 몰라도 팝송을 무지무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팝송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맞아요. 뭐 가사도 물론 알면 좋지만 모르더라도 그 곡의 느낌이라는 건 우리가 다 마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듣는 거 아니겠어요? 팝송을 무지무지 좋아하시는 4936님과 함께 들어볼까요? Dionne Warwick이에요.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도로시님 청해주셨고요. Kenny Rogers와 Shania Easton의 We've Got Tonight. 김성국님 청해주셨습니다. 그리고 Tony Braxton이에요. Unbreak My Heart.

이 노래 뭔가 묘한 어디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아니었어요? 비트도 좋고.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임동주님 신청곡 함께 들었고요. 두 분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Lucky였어요. 계속해서 CBS 뮤직 차트 13위에 오른 곡 함께 들어보죠.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이고요. 셀린 디온의 To Love You More 이어드립니다.

셀린 디온의 To Love You More이었습니다. 하이오진의 라이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이키팝이 평일은 1시간인데요. 주말은 4시 5분부터 6시까지 2시간 함께하고 있어요.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요. 1부 끝곡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페이퍼 레이스의 러브송 준비했습니다. CBS 뮤직 차트 20위를 차지한 이 곡 들으면서 우리는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서 만나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을 비롯해서 비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은데요. 경북 울진에는 현재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남도, 경상도와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지나면서 야외활동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정도의 강우량이 예상되는데 내일도 내륙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최대 40mm까지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절기상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이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6: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7: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8: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9: 이 캠페인은

0: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0: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올해 약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올해 3분기에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연간 주주 환원액은 국내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 초호황기를 맞아 유례 없는 이익 기록을 세우고 있는 만큼 주주 환원 규모도 그에 맞춰 대폭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 자택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어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을 비롯해 노태우센터 차명계좌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시술을 대원해 청년, AI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국세 5분의 1가량을 자동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 대응 기금을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100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미국 테슬라가 중국에서 300만 대에 달하는 대규모 리콜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관리총국이 전기차 문 매립형 손잡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테슬라가 차량 약 300만 대를 리콜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는 소프트웨어와 비상용 수동 개폐장치 위치를 알리는 라벨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전기차 브랜드를 대상으로도 리콜을 발표했는데 전체 규모는 427만 대에 이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가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고 개별 심사를 거치게 한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정책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됐고 앞으로 대규모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4: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

0: 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0: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하효진의 Like Pop 2부 열며 함께한 곡은 FR 데이비드의 Words였어요. 성현옥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어서 같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Like Pop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또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7024님 보내주셨어요. Rod Stewart의 Some Guys Have All The Luck 이었고요. Fleetwood Mac의 Say You Love Me 그리고 Boney M의 Rivers of Babylon은 5359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릴리님께서 지금 저는 수박 주스를 마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실컷 즐기려고요 하셨네요. 수박 주스 맛있죠. 그 태국에서는 땡모반이라고 하나요? 태국 여행 갔다가 땡모반 안 먹고 오면 큰일 난다던데. 저는 아직 태국 그 현지의 땡모반은 안 먹어봤지만 우리나라에서 파는 수박 주스도 맛있죠. 아, 이게 또 여름 한정으로만 즐길 수 있는 거라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양껏 먹어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수박 주스 수박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수박 주스 마시면 배탈 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탈 나면 안 되니까요. 지금 이 시기에 아프면 안 됩니다 우리. 해리 스타일즈의 Sign of the Times 오늘도님 청해 주셨고요. 시리즌 제인의 So Sad and Alone 정민호님 청해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데이비 게타와 시아가 함께한 타이타늄 그리고 CBS 뮤직 차트 79위 곡이었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의 Love You Like a Love Song이었어요. 같이 들으니까 뭔가 더 신나는 느낌? 계속해서 인기 차트 33위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Ben 그리고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하늘 바다님과 함께 들을게요.

주말 두 시간 동안 함께한 하유진의 Like Pop.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도 우리 라이커님 신청곡이에요. 옥스토박이님 청해주신 곡 텐시스의 I'm Not In Love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7: 당연하죠.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7: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

0: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주말의 CBS 조태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3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최대 110조 원을 주주에게 돌려주고 SK하이닉스는 40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들여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데 인색한 것도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죠. 그래서 이번 결정이 주목받습니다. AI 반도체 호황 속에서 확보한 이익을 투자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과 나누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당장 한국 증시의 오랜 저평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번 결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주주에게도 돌아간다는 믿음이 우리 시장에 자리 잡아야 될 텐데요. 이번 결정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말 한 CBS 첫 곡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 듣고 출발합니다.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어제와 오늘 사이 시작할게요.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관절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8: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0: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날씨가 비 온 뒤라 좀 선선하죠.
2: 네, 네. 여름이 이제 끝난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오늘은.
1: 이번 여름은 좀 빨리 왔다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엄청 무더웠던 만큼 근데 네, 또 이렇게 또 금방 네. 가나 싶기도 해요.
2: 기상예보를 보니까 또 비가 그친 다음에는 31도, 2도 이렇게까지 또 올라가더라고요.
1: 네네. 꽁실꽁실님 여기는 부산 부산통신원입니다. 오늘 부산은 하루 종일 살짝 흐린 몹시 더운 날이었습니다. 습도가 높아 더 힘든 날이었네요. 다음 주 내내 33도라는데 어찌할지. 여기 부산은 또 오히려 습해서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역도 어떠신지 보내주시고요. 오늘 첫 뉴스 가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지금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으로 채택했죠.
2: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현안질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한 경위, 또 이 사전 협의 논란 여기에 대해 직접 따져 묻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제가 이제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을 만나서 이 사안 좀 물어봤었는데 네네. 민정수석과 이게 서면 제청을 하는 걸로 합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지금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기도 한데 네. 법사위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판결을 지연시킨 사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해명을 듣겠다 이런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법사위가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 조 대법원장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관례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왔어요. 네. 대신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또 행정처 간부들이 국회에 나와서 현안에 대해 답변을 해왔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국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감정법에 따라서 증인으로 정식 채택한 만큼 조 대법원장은 사유가 없다면 원칙상 나와야 됩니다. 증언대에 서야 하는데 네. 이번에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1: 지난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 부르려고 했는데 안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 다른 뭐 사유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1: 지금 뭐 증인으로 채택은 됐지만 실제 출석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2: 네.
1: 국민의힘은 지금 이 증인 채택 뭐 이런 과정 등을 두고 이거 사전 탄핵 청문회다 입법 독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요.
2: 네, 어제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이제 진행할 때 네. 그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다 퇴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자회견 열고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거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심문하겠다는 거다라고 네. 꼬집었고 또 오늘은 국민의힘이 논평이 나왔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말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통령이 고르고 대법원장은 도장만 찍으라 이런 것이라면 그건 임명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독점이고 청와대 사법부 장악선언이다.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라는 이 탄핵 사전 청문회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1: 네, 지금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것 자체가 사실 법으로는 문제되는 게 아닌데 이제 원래 논의를 해왔다는 게 오랜
2: 그렇습니다.
1: 관행인 거잖아요.
2: 관례로.
1: 이거 관행을 깼다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이따가 잠 못 이루는 밤에서 다룰 거니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이 뇌물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X에 이렇게 썼어요.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웅래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1: 네.
2: 다시는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 이렇게 썼는데
1: 네.
2: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 정치생명 박탈. 이거는 노 전 의원이 뇌물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2024년 총선 당시에 공천에서 컷오프된 사실을 말하는 걸로 보여요.
1: 네.
2: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컷오프를 하고 민주당은 이 마포갑 지역구의 이지은 전 대변인을 공천했었어요.
1: 네.
2: 하지만 국민의힘 조정원 의원에게 아깝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폐악질의 편승에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감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
1: 아.
2: 이렇게 밝혔고
1: 네.
2: 마지막으로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1: 네.
2: 뭐 이제 대학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 어쨌든 예, 마포갑 사선 의원으로 출마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기도
1: 그쵸,
2: 했었는데
1: 네.
2: 재판 과정에서 컷오프를 했다. 여기에 대해 이번 무죄를 받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사과하는 모습 이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당시 당대표로서 공천 배제했던 거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2: 네.
1: 그렇다 보니 한동훈 이제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비판을 했어요.
2: 네, 한동훈 의원은 오늘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백혜룡 뒷배 노릇하다 망신당하더니 이번에는 노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으로 심파 역할극을 한다. 자기 사건 공소 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다.
1: 네.
2: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올린 글에서 한동훈 의원은 마치 자기 당 정치인이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이렇게 꼬집었고
1: 네.
2: 이어서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 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 돈봉투 받은 정치인 감싸 돈은 그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체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2: 뭐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12월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 네, 국회에 와서 설명했었어요.
2: 네.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돈봉투 부스럭거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1: 네.
2: 이제 앞서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여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어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 받은 게 아니다.
1: 네.
2: 녹음 파일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된 데 따른 것이다.
1: 네.
2: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돈을 안 받은 것으로 드러나서 무죄가 된 게 아니라 이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배제돼서 이제 무죄가 된 것이다. 이 주장인데
2: 네.
1: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좀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이 검찰 수사가 위법했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의원에게 검찰 위법 수사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2: 그렇습니다. 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1: 네.
2: 한동훈 의원의 책임을 또 묻고 있는 건데 한동훈 의원처럼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 SNS에 노 전 의원과 또 송영길 전 의원 지금 의원이 됐지만은 송영길 의원의 무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둘 다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건데
1: 네.
2: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어서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게 되는데 불법 수사를 지시 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게 조작 수사의 전형이다.
1: 네.
2: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의결했는데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의결 전에 퇴장을 했다고요.
2: 네, 어제 최고위에서 이 당무위원회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1991년생인 재선의 전용기 의원,
1: 네.
2: 청년복시죠.
1: 네.
2: 그리고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 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 노동복수로 인준을 이제 재청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1: 네.
2: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의결 과정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제부터 시작된 논란인데
1: 네.
2: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김민석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명단을 공개한 직후에 아 이거 최고위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거다. 아, 그리고 청년 몫을 축제 방식인 경선으로 뽑겠다라는 공약을 김민석 대표가 어긴 거다.
1: 네.
2: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제 김민석 대표가 의결 직후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1: 네.
2: 다음 전당대회 때는 아예 청년 여성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당원 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1: 네. 그러니까
2: 공약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에 앞서서 또 의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1: 네.
2: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퇴장한 거죠. 예, 이런 발언에 대해 최민희 최고위원은 다음에는 의무 할당이 되는 부분은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1: 네.
2: 감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뭐 봉합은 됐지만 네.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공개 반발에 나서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 개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 아.
2: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첫 인선부터 신경전이 벌어진 셈인데
2: 네.
1: 이거 보면서 김 대표가 앞으로도 이제 어떤 중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끌고 네. 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네. 행동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야당 지도부를 예방을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장동혁 대표와 처음 만난다고요.
2: 그렇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죠. 야당 지도부를 김민석 대표가 만나는 게
1: 네.
2: 여당이 대표로서 야당 지도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뭐 취재진들도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여다볼 겁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주택공급 정책 방향 같은 최근 현안에 대한 얘기가 장동혁 대표와 오갈지 주목이 되는데요.
1: 네.
2: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김민석 대표 쪽에서 요구해서 흔쾌히 만남을 수락했다.
1: 네.
2: 만나서 할 말은 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김 대표는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합당 관련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앞서 전당대회 순회 연설, 순회 경선 과정에서 김 대표가 뭐라고 했었냐면
1: 네.
2: 혁신당과의 흡수합당 구상 이걸 내비쳤습니다.
1: 네.
2: 반면에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은 혁신당을 동지로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흡수합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두 대표의 만남도 주목이 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장 대표와의 만남도 관심이지만 뭐 여기선 사실 나올 얘기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2: 예.
1: 근데 조국 혁신당 이제 신장식 대표와 만남이 더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당 얘기를 첫 자리에서부터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 네.
1: 좀 분위기를 앞으로의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 분위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2: 그렇습니다.
1: 드네요. 네. 한성수 국무총리가 서울 지역 구청장들을 어제 만났다고요. 아무래도 뭐 주택 공급 문제 때문에 만났겠죠.
2: 네. 정부로서는 협조를 좀 요청하고
1: 네.
2: 여러 가지 구상을 얘기해 주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은데요.
1: 네.
2: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 송파, 서초, 용산구 등 21곳의 구청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 대책이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1: 네.
2: 한 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이 신속히 실행돼야 한다.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이 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활용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2: 아울러 각 자치구가 추진 중인 민간 정비 사업과 공공 재개발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 다양한 주택 공급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당부를 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 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참석한 구청장들을 대표해서
1: 네.
2: 민심이 신속한 공급을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공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 등이 이제 도출되면 좋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구청장들은 8.13 공급 대책과 관련한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구별로 추가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제안을 했고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주택 공급을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실제 인허가와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건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
2: 네.
1: 협조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2: 그렇습니다.
1: 지금 이제 관심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놓고 이제 여야 뭐 서울시와 정부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이 큰데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2: 네, 그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관련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김윤덕 장관은 오 시장 만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1: 네.
2: 훼손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구상을 내놨어요. 하지만 오 시장은 어제 SNS 글을 올려가지고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도 정부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걸 마치 청년 주거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내세우는 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0: 다른 곳으로 돌리라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부터 복원해라. 이게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었고요. 결국 대출 규제 현실화, 또 전월세 시장 정상화, 이것부터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보니까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또 네.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네.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 다시 한번 논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래요.
1: 네.
0: 다음 주에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네.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0: 네, 이제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네. 공화당 경선에 나선 연방 상원의원 후보 지지연설 도중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란은 절실하게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기존 주장을 한층 강화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이제 이겼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전략 같고요. 또 어떤 말도 했냐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나는 탄핵을 겪어야 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을 가리켜 미친 사람들. 악랄하고 폭력적인 사람들,
1: 네.
0: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습니다.
1: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발언들 결국 다 11월 중간 선거를 노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0: 그렇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지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미국 민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모양새고요.
0: 그러니까 이 다 중간 선거용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도 그걸 좀 알고 있다는 듯이
1: 네.
0: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트럼프가 스스로 가까운 친구라고 주장하는 김정은마저도 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다.
1: 네.
0: 이건 트럼프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망신을 준 최신 사례다. 이렇게 꼬집었고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은 SNS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굴복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독재자들에게 아첨하고 있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우리 모두를 더욱 안전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주말엔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로 잠을 못 드셨나요?
1: 앞서 좀 얘기하시던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지금 대법관 후보를 추천해서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0: 네.
1: 뭐 민주당은 전국에다가 지금 현수막을 걸겠다 또 걸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투고 그래서 그런 구호와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 네. 내지는 구도 뭐 이런 것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소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네. 그리고 뭐가 쟁점인 건지 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그걸 따지려니까는 이게 또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이걸 따지는 것만 해도. 그러다 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이제 야 이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고.
0: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사실관계 정리를 해볼까 봐요.
1: 그러니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에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9월 퇴임하는 이응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사법연수원장을 대통령에게 함께 서면 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렇게 각각의 이제 두 명을 추천한 건데 원래 네. 대법원장이 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 대해서 제청을 할 때
0: 네.
1: 청와대하고 협의를 후보에 협의를 해서 후보를 사전에 조율을 하고 조율한 결과를 대법원장이 대통령 만나서 제청을 하는 이렇게 가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에요.
0: 이게 제청의 형식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협의가 돼 왔던 거죠.
1: 그렇죠. 만약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은 우리가 어쨌든 임명을 해야겠는데 동의가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모로 복잡한 네, 일이 벌어지는 그렇죠. 건데 네. 지금 그게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제청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0: 네.
1: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안 한 거죠. 그래서 논란이 커졌는데 청와대하고 여당은 지금 이 대법원이 합의되지 않은 후보를 그냥 제청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놔두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추인 절차로 전락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크게 격앙된 상황입니다. 특히 여당은 뭐 사퇴 요구, 국회 인사동의안 부결, 법사위 출석 요구, 뭐 탄핵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0: 네.
1: 다만 이게 사전 합의 없는 서면 제청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 거냐? 왜냐하면 탄핵 국회에서 탄핵 소추는 결정할 수 있어도
0: 네.
1: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그쵸.
1: 그런데 숱한 탄핵 이슈를 다뤄봤는데
0: 네.
1: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중대한 헌법이나 법 위반이 있어야 돼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은 관행, 관례대로 안 했다
0: 네.
1: 이거거든요.
0: 그러니까
1: 이게 법 위반이 아니니까
0: 네.
1: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에서는 기각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탄핵을 해야 되느냐.
0: 네.
1: 이 주장이 당내에서도 있어서
0: 네.
1: 좀 한편에서는 신중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0: 말씀하신 건 법에 뭐 사전 협의하라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실제 탄핵까지 갈 수 있는지는 좀

0: 거라는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거냐, 아니면 뭐 대법원장이 자기 재청권 행사한 거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노태학 대법관 퇴임은 지난 3월이었잖아요. 지금 꽤 시간이 지난 건데 지금까지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1: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협의가 좀 진행이 되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평행선을 그리면서 협의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약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이 대법관이 퇴임을 하게 되거나 뭐 비게 되면 그 대법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네. 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에 손봉기, 윤성식, 박순영, 김민기 판사를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로서 추천을 했는데 네. 조희재 대법원장이 그러면은 이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4명 추천했으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재청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의견 수렴을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월 26일까지 의견 수렴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전의 인사를 보면은 추천위가 이렇게 추천을 한 다음에 대법원장 재청까지 한 8일에서 14일, 그러니까 대체로 한 1, 2주가 걸린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일정은 사실 상식적인 일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를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네. 2월 말부터는 이게 청와대하고 대법원하고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서 네. 지금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0: 추천위에서는 추천을 했는데 재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지금 조율이 잘 안 되나 보다 이런 거죠.
1: 그렇죠. 네. 그 한 3월 초에 동아일보가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보도를 하는데 물론 다른 언론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네. 제가 잘 정리된 보도가 동아일보 보도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윤성식, 손봉기 판사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대법관 후보로 우선 검토하는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네. 청와대는 아니다. 김민기, 박순영 판사가 좋은 것 같다. 1, 2순위로 각각 이렇게 이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0: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거네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김민기, 박순영 판사의 경우에는 여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기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여성 대법관이 있는 게 좋겠다. 이게 청와대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다면 박순영 판사를 그러면 재청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네. 이게 절충안으로 다시 제시를 했는데 청와대는 아니다. 김민기 판사가 나을 것 같다. 의견이 이렇게 이제 갈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러면은 요 의견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고려를 해봤는데 이 김민기 판사의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부부가 두 최고 사법기관에 동시에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이 있을 텐데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재판소원이 이제 이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것이 헌법 위반이나 절차 위반이 있으면 이걸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판단을 한번 더 받아보자. 네. 그래서 야 이게 사심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막 했던 게 이게 재판소원인데 그러면은 대법관에 김민기 판사가 있는데 김민기 판사가 관여한 판결이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네.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또 있으니까 재판소원 과정에 그러면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뭐 재척이라든가 회피라든가 뭐 이런 게 계속 논란이 될 거 아니냐. 네. 그럼 좀 곤란한 점이 있지 않아? 이제 이게 지금 대법원의 김민기 판사가 안 된다라고 판단한 근거입니다. 네. 다만 이 언론 해석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김민기 판사가 사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항상 또 판사들 성향 따질 때 네. 뭐 이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 아니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냐 이걸 따지잖아요.
0: 우리법연구회가 좀 진보 성향으로 그렇죠. 꼽히죠.
1: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는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건 해석이고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서로 평행선인 거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는 협상의 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노태학 대법관은 후임이 없는 상태에서 3월 3일 날 퇴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은 원래 14명이어야 되는 대법관이 14명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한 명이 빈 상태로 13명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0: 지금 그러니까 3월 3일 이후로는 계속 공석으로 양쪽이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였던 건데 이렇게 협의에 진전이 없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퇴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좀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명 누구를 추천할 거냐를 두고 대법원은 어쨌든 그래도 박순영 판사가 좋겠습니다.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가 좋겠습니다. 평행선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5월 정도 되면 대법원이 9월 7일에 퇴임 예정인 이응구 대법관 후임 관련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원래 퇴임하기 전부터 노태학 전 대법관도 그렇고
0: 아까도

0: 대학 때 뭐 3월 퇴임인데 1월부터 계속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절차를 시작을 하고 8월 4일에 이응구 대법관 후임 4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를 통해서 추천이 이제 됩니다.
0: 네.
1: 근데 이때 조희재 대법원장이 추천위원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마무리를 못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잘해보겠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라는 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논의에서 네. 재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
0: 네.
1: 합쳐서 잘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합치겠다는 것이냐. 그게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응구 대법관 후임 문제를
0: 네.
1: 같이 처리해보겠다. 이 얘기 아니냐. 그래서 동시제청하는 거 아니냐.
0: 네.
1: 이 관측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 동시제청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0: 네.
1: 그러니까 한 명을 가지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평행선을 그리면 해결이 안 되지만
0: 네.
1: 두 명을 한꺼번에 추천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은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으로 하고 한 사람은 대법원이 이제 점찍은 사람으로 하고
0: 네.
1: 이런 구도로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0: 네.
1: 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언론은 추정을 했는데
0: 네.
1: 지금 실제로 조희재 대법원장이 손봉기, 김성수 두 사람의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재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전망이 현실화된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해석이 지금 있는 거고요.
0: 네.
1: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럼 청와대하고 협의가 되는 사람으로 하고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김성수 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이견이 없다는 게 지금 양쪽의 이 설명을 통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명 추천하는 걸로 좀 협상의 판을 바꾸려고 한 거 아니냐 이 해석이 나오는 거죠.
0: 그러니까 두 자리 놓고 서로 한 명씩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식으로 좀 풀어보려고 했다 이런 건데 조희재 대법원장이 그럼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뭘까요?
1: 지금 이제 조희재 대법원장이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세 가지 해석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0: 충돌할 걸 뻔히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종합을 해보면은
0: 네.
1: 첫 번째로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게 평행선을 그리니까 두 명을 재청을 해서 그 다음에 협의를 해서 뭔가 이제 협상을 통해서 돌파를 시도한 거다.
0: 네.
1: 뭐 그 얘기 이상의 것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해석은 그 이제 사법개혁에 지난번에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처리한 사법개혁에 의하면은 이제 대법관 증원이 이루어집니다.
0: 네.
1: 2027년 6월 달에 이제 조희재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나는데
0: 네.
1: 그 이후부터 이제 대법관 증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대거 증원이 되는데
0: 네.
1: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거 증원된 대법관들이 임명이 돼요.
0: 네.
1: 그러면 이 많은 대법관들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면 또 이제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이 절차를 다 거칠 텐데 이 청와대가 딱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라고 점 찍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대법원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재청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거의 20명 넘는 이제 판사들을 추천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사실상 이제 형해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 거의 이제 뭐 이응구 전 대법관까지 가는 과정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확실하게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0: 네.
1: 전례를 만들어 놔야 이후에 이제 많은 대법관을 추천할 때
0: 네.
1: 그대로 하지 않겠느냐
0: 네.
1: 이 판단을 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또 하나가 있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는 조희재 대법원장이 지금 정치적 야망이 있다. 그래서 정부와 대립하는 걸 의도로 이제 그런 구도를 만들어서 뭔가 정치를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0: 네.
1: 방금 말씀드린 정치적 야망 얘기는 뭐 그거는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사람의 마음속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뭐 여기 불러와서 이제 인터뷰를 해본다면 모를까. 그래서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걸 빼놓는다 하더라도
0: 네.
1: 나머지는 뭐 대립하는 얘기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의도가 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만 여기에 더해서 저는 좀 상황적 논리도 같이 적용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상황적 논리라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1: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0: 네.
1: 지금 문제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재청 과정 아닙니까?
0: 네.
1: 앞서 이제 김성수 판사가 재청된 이응구 대법관 후임 문제는 서로 이제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재청 과정의 문제인데
0: 네.
1: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를 그냥 재청하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재청권이 훼손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고
0: 네.
1: 반대로 대법원장이 그냥 독자적으로 후보를 협의 없이 재청을 하면
0: 네.
1: 임명 과정이 힘들 것이다.
0: 그렇죠.
1: 지금 실제로 그런 거고
0: 네.
1: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이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재청이 안 되고 쭉 갔는데
0: 네.
1: 근데 이 상황이 장기화되니까 여당에서도 그러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조희대 대법원장 왜

0: 그러냐?
1: 네.
0: 외출 제청은 안 하냐?
1: 그렇죠.
0: 제청은 헌법적 의무다. 지금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만약에 청와대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거면 일단 제청을 하고 나서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청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대법원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네. 아예 판을 다시 짜려고 한 정황도 지금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1: 판을 다시 짜려고 했다고요?
0: 그렇죠. 그게 네. 뭐냐면 법원행정처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받은 판사들 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사퇴 요구를 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거론이 됐죠.
1: 네.
0: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인정을 했는데
1: 네.
0: 다만 이제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논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아예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다시 뭔가 시작을 해서 이 네 명 말고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을 내가 한번 알아본 거다.
1: 네.
0: 근데 대법원장이 이런 일을 시키지는 않았고
1: 네.
0: 내가 이게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이제 대법원장한테 보고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뭐 대법원장 지시 받은 건 아닌데 지금 너무 논란이 크고 뭐 협상도 안 되고 하니까 아예 그냥 그 전에 추천했던 후보들 말고 새 판에서 좀 다시 좀 후보를 꾸려보려고 했다 이거예요.
0: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지금 추천된 후보들이 다 안 하겠습니다 해야
1: 본인들이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래야지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또 나름대로 명분 삼아 설명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1: 네.
0: 이걸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떤 측면이 뭐냐. 애초에 대법원이 추천했던 윤성식 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게 돼서
1: 네.
0: 대법관으로 가는 게 부담이 됐습니다.
1: 네.
0: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에요. 최근에 안 그래도 뭐 이 선관위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된다.
1: 네.
0: 그다음에 김민기 판사는 앞서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대법원이 수용하기가 어렵다.
1: 네.
0: 남은 건 손봉기 판사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 중에.
1: 네, 네.
0: 그러면 이럴 거면은 아니 그러면 상황 논리 때문에 손봉기 판사를 추천을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좀 궁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1: 네.
0: 내가 그런 생각했다. 이 설명인데. 근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명의 후보들이 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반발했다는 거예요.
1: 네.
0: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1: 네.
0: 내가 왜 그만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이 해법이 안 먹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해졌고 결국 남는 거는 충돌을 각오하고 손봉기 판사를 협의가 안 되더라도 이제 던지는 거. 요거만 남은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근데 그렇게 했지만 지금 말씀드렸지 이건 이제 상황 논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뭔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런 이제 상황 논리만 갖고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소중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의 재청권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대법원 설명대로 법에는 뭐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1: 네.
0: 최소한 어떤 절차에서 1차적인 책임은 대법원이 벗어나는 것이고
1: 네.
0: 그럼 남는 건 이제 이렇게 재청이 됐을 때 청와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네.
0: 이거는 법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청와대가 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고려나 이런 걸 통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림이 되는 거니까
1: 네.
0: 대법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제 편한 선택지인 거죠, 이게.
1: 이게 뭐 지난 5개월 동안에 이 난맥상이 쭉 이제 설명이 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쨌든 대법원장 재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이게 충돌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 방법이 참 딱히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0: 그렇죠. 이게 뭐 논란이 크니까 어쨌든
1: 네.
0: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일단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거를 반려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지금 됐죠.
1: 네.
0: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렇게 협의 없이 제청을 강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느냐.
1: 네.
0: 그러면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이 제청한 거에 대해서 반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반려를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협의를 하라고 한 건데
1: 네.
0: 그게 없이 추천을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논리인데
1: 네.
0: 이렇게 되면은 대법관 후보 추천이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입니다. 그런데
1: 네.
0: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풀리겠지만 아마 정치적 비난이 좀 강화가 되겠죠. 아 청와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무시하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 그것이 사법부 장악 아니냐.
1: 네.
0: 야당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1: 네.
0: 그다음에 일단 재청은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을 테니까 일단 재청한 거는 이 청와대가 받고 국회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할 때 왜냐하면 대법관은 임명동의안 처리해야 되니까
1: 네.
0: 그때 여당이 부결시키는 방안은 어떠냐 이 논의도 있는데
1: 이게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0: 그러니까 논란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1: 네.
0: 어쨌든 국회가 하는 거니까.
1: 네.
0: 문제는

0: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임명동의안을 보냈다라는 게 결국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네. 청와대가 어쨌든 임명동의안을 보냈는데 국회가 그것을 부결시킨다라고 할 때 인사검증에서 뭔가 이제 이 청와대와 사법부, 청와대와 사법부는 이분을 추천을 했으나 네. 국회가 검증하다 보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하고 사법부가 지금 의견일치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 논리적으로는 이게 이제 맞느냐에 대한 또 의문이 있는 거죠. 네. 여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어떤 시나리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걷어들이는 것일 텐데 네. 그거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돼서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 지금 언급한 대안들 어느 하나 좀 깔끔해 보이는 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0: 근데 앞에 조금 설명드렸는데 네.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규정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법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앞서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래서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온 건데 네. 정작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제청권하고 임명권,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제청권하고 청와대의 임명권 중에 뭐가 우선이냐 네. 이거 규정된 바 없고 그리고 이걸 규정을 하는 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뭔가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청와대는 임명하고 국회는 임명동의안 처리해라 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네. 하나가 뭔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나눠놓은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이상한 건데 네. 그래서 청와대가 반려를 할 수 있는 건지 네. 청와대가 반려를 하면은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 건지 네. 다 법적으로는 불분명해요. 그래서
1: 그 공백을 사실 지금까지 사전 협의라는 걸로 메워왔던 건데 이번에 그게 안 된 거니까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0: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대법원은 그래서 더더욱 제청을 아마 거둬들일 수가 없을 거고 네. 특히 대법원이니까 법적으로 근거 없는 건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청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던져버리듯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제도적 해결책은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일단 대법원도 후보 추천위를 그러니까 이 제청의 전 단계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네. 뭐냐? 아까 전화 돌린 거.
1: 사퇴해라 후보들한테.
0: 그렇죠. 후보 추천위원회가 4명을 추천했는데 사퇴를 시키려고 전화한 거. 이것도 법적 근거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 그 다시 후보 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을 이 추천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것도 법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추천이 난맥상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걸 서로 인정을 하고 양측이 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자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서로 뭐 대법원이 물으든가 네. 청와대가 반려하든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는 걸로 네.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1: 그런 과정은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일단 우리가 저희 제도적으로 계속 빈 공간이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보완책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0: 지금 앞서 말씀드린 비어있는 절차를 다 규정하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과 대법원 사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의 대법원장 권한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972년에 유신헌법 이전에는 법관들로 구성된 법관 추천회의 등에서 동의나 제청 절차를 거치는 걸로 이제 절차가 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물론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추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 4명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네. 제왕적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이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 사법부 내에서도 이제 권한을 나눌 것이냐 이런 논의는 필요한 것 같고 네. 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 대법원장이 또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다라는 거죠.
1: 지금 다른 나라 얘기하셨는데 실제 다른 나라는 어때요?
0: 제가 동아일보에 이제 논설위원이 쓴 글을 보니까 네. 다른 나라에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국의 경우에는 대법원장 포함해서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고 상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국회겠죠. 네. 상원의 인사청문 및 동의를 거쳐서 임명을 합니다. 독일은 쉽게 얘기하면 국회에서 이제 선출하거나 임명하는 구조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내각의 결정으로 임명합니다. 대법관에 해당하는 직책을. 네. 영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내각에 추천하기 위한 선출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참여를 하는데 다섯 네. 명이 위원인데 그 중에 한 표만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청하거나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주요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제청권 행사는 사실은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 제도적 논의를 하면.

0: 것은 네. 이런 대안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필요하다면 사실 이 문제는 개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니까 네. 나중에 뭐 개헌 논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의 과제로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1: 그러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대법관을 누가 어떤 절차로 뽑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제도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의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까지 충남 북부,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도 오늘 밤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나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정도입니다. 내일도 내륙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최대 40mm까지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모레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여전히 소나기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내일 절기상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기온 33도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알람 파세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날씨 어떤지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2887번 쓰시는 분, 비와서 선선해서 좋아요. 하늘이 너무 맑고 좋아요. 아, 여기는 이제 비가 그쳤나 보네요. 이제 퇴사 일주일 남아서 우울하지만 새로운 직장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3159번 쓰시는 분, 주말이라 충북 괴산에 외할머니 뵈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전에는 비가 안 오더니 오후에 천둥 치면서 비가 많이 내렸네요. 폭우로 피해 입는 곳 없어야 할 텐데 다들 평안한 주말 되시길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6926번 쓰시는 분, 작년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취업하려고 하니 취업 문턱이 너무 높아 힘드네요. 그래서 올 여름이 더 덥네요 하고 의견 주셨는데, 원래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날씨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힘내시고 또 잘 되실 거라 믿음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8815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빠가 주말엔 CBS 틀어서 매주 들어요. 역사 얘기 재밌어요. 오늘은 제 동생 생일이에요. 토또야 생일 축하해. 같이 축하해 주세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토또야 생일 축하해 의견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역사 얘기 재밌다고 했는데 다음 코너가 저희 역사 코너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또 이 역사 코너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몇 분 뽑아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고 또 사연도

0: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지금의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선사 평행이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3: 오늘은 역시 아름다움에 대해서입니다.
2: 아름다움.
3: 예, 요즘 K-뷰티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죠.
2: 아,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예,
3: 여기저기 그 화장품 파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북적거리고
2: 올 뭐 그 브랜드는 예, 정말
3: 일부러 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한번 명동에 가니까 정말 온갖 외국어들이 오가면서 거기마다 손님들이 빼곡하게 차 있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여기 쌀이라든가 쑥, 인삼, 꿀 여러 가지를 재료로 만들어진 화장품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고
2: 네.
3: 저도 가끔 한두 개씩 사봐서 이제 발라보기도 하는데
2: 네.
3: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 K-뷰티의 조상님
2: 네.
3: 얘기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 화장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 너무 기대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미에 관심이 많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는데 왜냐 외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참 패셔니스트하더라 이런 그쵸? 얘기 되게 잘 많이 하거든요.
3: 예, 예.
2: 그런 점에서 이게 옛날부터 다 물려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K-뷰티가 인기가 많은가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 지난해 상반기보다 27% 증가한 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조 원 규모라고 해요. 역대 상반기 실적 중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는데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좀 화장을 많이 했었나요?
3: 우선 가난한 분들은 화장하기 힘들었죠. 지금 옛날 그 사진들만 봐고 요즘도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들 특히 반일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선크림 하나도 안 발라서 이제 얼굴이 그 검고 이제 갈라지고 그런
2: 네.
3: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
2: 그렇죠.
3: 네. 근대로 가면 이제 그 사진 카드 저 엽서들이 있거든요.
2: 네.
3: 여기에 젊은 여자 기생들 사진인 건데 다 이제 얼굴에 곱게 분바르고 화장한 얼굴. 심지어 화장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정말로 옛날부터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옛날 전서부터
2: 네.
3: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2: 네.
3: 그 중국
2: 네.
3: 전국 시대에 그 예양이라는 자객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게 그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네.
3: 물론. 화장 자체가 사치품이었어요.
2: 네.
3: 그러니까 정말 일하느라 바쁠 때는
2: 그럼요.
3: 이제 세수할 시간도 없잖아요.
2: 요즘도 그래요.
3: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근데 그 화장을 하는 게 업인 사람들이 있죠. 기생들.
2: 아. 네.
3: 기생들의 별명이 분대입니다.
2: 분대요?
3: 예,
2: 네.
3: 분은 얼굴.

0: 대는 눈썹 화장. 그래서 화장한 사람 자체를 기생이라고 부른 거죠.
1: 근데 이제 지금 분대 하면은 결국 얼굴 피부톤 그다음에 예. 눈썹을 옛날에도 참 중시했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화장법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0: 이게 제가 이 관련 논문을 참 많이 찾았는데 다 하는 소리가 네. 그 우리나라 한반도의 화장은 네. 여자의 화장은 한 듯 안 한 듯한 아. 자연스러운 화장이 중심이었다.
1: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약간 내추럴한 지금도. 거 예, 좋아하고
0: 내추럴한 네. 걸 그런 건 진짜로 좋아하죠. 근데 네. 그 한반도의 화장 기록이 중국이나 일본 것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네, 중국에는 화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네. 우선 수나라 때만 하더라도 눈썹 그리는 겁이 100가지였다. 라고 돼 있고
1: 아 그래요?
0: 예예예 예, 예. 그리고 그 당나라 때 그 벽화라든가 네. 당삼체라고 도자기 만든 게 있는데 그때 화장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네. 보면 그 지금의 미적관광과는 굉장히 달라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길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화장을 했구나.
1: 예쁘지가 않은가 보네요.
0: 네.
1: 괴물같이 막 그 변장을 화장이라고 생각한 건가요?
0: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네. 이제 양귀비가 미인이었다고 하지만 당나라 때 미인의 조건은 눈썹이 누에처럼 통통하고 굵을 것. 그리고 턱이 두 개일 것. 그리고 볼살이 이제 포동포동할 것. 네. 그리고 얼굴을 칠을 거의 캔버스에 유화칠하듯이 해서요. 그래서 정말 화장을 한거 보면 이게 화장을 한 건지 피에로인지
1: 분가하게 정도 했던
0: 아주
1: 거예요?
0: 새하얗고 새빨갛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막 점찍고
1: 네?
0: 그랬습니다. 그게 당나라 화장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일본의 화장.
1: 네.
0: 이제 일본의 그 우키요에 같은 목화라든가 그 판화 네, 있잖아요.
1: 네.
0: 그런거나 지금도 장식 보신 분들 알고 있고요. 얼굴 정말 새하얗게 칠해가지고 눈썹은 정말 이렇게 아주 작고,
1: 네.
0: 입술도 정말 조그맣게 칠하고 또 하나 지금 옛 지금은 거의 사라진 풍속이지만 일본의 그 여인들은 이빨을 검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렇습니다. 메이지 유신 전까지 뭐 계속 그렇게 물들였어요.
1: 근데 예. 진짜 미의 기준이 완전히 달랐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보면 좀 무섭습니다.
1: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0: 일본 사람들 이게 예뻤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를 안 물들이니까 너무 이상해라고 투덜거리는 사람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1: 지금 만약에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진짜 예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대마다 뭐 미의 기준이 다른 네. 거니까
0: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그 네. 화장한 얼굴을 보고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1: 한번 찾아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0: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끝나고 난 다음에
1: 그러면 조선시대에 추구했던 최고의 미인상 어떤 거였을까요?
0: 삼홍이라고 해서
1: 삼홍
0: 네, 세 가지 붉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입술 손끝, 그 뺨이 붉은색이어야 된다. 이거에 비해서 또 세 가지 검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1: 네.
0: 우리나라 미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약간 특이한데 길고 3단 같은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길고 검어야지 예쁘다고 생각한 게 이게 삼국시대서부터.
1: 이게 근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두드러졌던
0: 예,
1: 거예요?
0: 유난히 긴 머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때의 관나부인도
1: 네.
0: 머리카락이 막 2m가 넘었는데 그래서 미인으로 쳤다.
1: 진짜요?
0: 이야기도 있고
1: 네.
0: 그 이제 그 신윤복의 그림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제
1: 네.
0: 그 여자들이 이제 그 목욕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빗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긴 머리가 아주 중요한 미인의 조건이라서 그래서 가채도 들은 거예요.
1: 네.
0: 머리가 길고 수치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1: 근데 지금도 사실 뭐 윤기 나는
0: 네.
1: 뭐 순 많은 머릿결 이런 거는 또 미의 상징이기도 하고
0: 그쵸.
1: 그렇긴 한데
0: 네.
1: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유난히 그런 검은 머리
0: 네.
1: 뭐 풍성한 머리를 좋아했다.
0: 그렇죠.
1: 근데 좀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머리 길이가 2m 이러면은 허리도 아프고 그랬을 것 같은데 가채도 사실 무거워서 목도 목에 주는 부담도 컸을 것 같아요.
0: 심지어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소문까지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1: 미를 추구하다가 또
0: 미를 추구하다가 죽은 사람만 진짜 수천은 수만 명이 됩니다.
1: 역사서에서도 그런
0: 예,
1: 내용들이 많아요.
0: 예뻐지려고
1: 네.
0: 심지어 그 먼 옛날 전국시대 3000년 전에 다이어트 하다가 굶어 죽은 여자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말 다양해요.
1: 옛날에도 다이어트를 했었던 거네요.
0: 그렇죠. 허리 가는 여자를 좋아한 왕 때문에.
1: 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없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0: 어떤 재료들을 활용을 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1: 화장품이 없으면 네.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네. 자기 손 고아가면서 열심히 그 얼굴하게 미용품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화장하면 네. 우선 세안을 해야죠. 네.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은 비누로 얼굴 씻지 않습니까? 그쵸. 네, 비누가 사실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0: 아, 비누가요?
1: 예, 옛날엔 비노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비누의 재료가 네. 곡물의 가루예요. 주로 콩이나 녹두.
0: 녹두.
1: 예, 여기에 가면은 여기 사포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에 넣고 혹시 그 빈대떡 부치기 전에 그렇게 손에 비벼보시면 거품이 납니다. 이 거품으로 얼굴을 씻어주면은 네. 이제 클렌징도 되고 예, 얼굴에 때도 벗겨지고 환해져요. 하얀 가루 때문에.
0: 지금 세안법이랑 또 비슷한 그렇죠. 것 같네요.
1: 예. 그래서 이걸 분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녹두 넣은 화장품 네. 많고 그쵸. 비누 많죠. 네. 그러면 아, 좋겠다 싶지만 요즘은 혹시 방앗간이 요즘 드물어졌지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콩 비린내 혹시 아시나요? 생콩 비린내.
0: 네네네. 네, 네.
1: 그래서 그 비린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세안은 될지언정 네. 냄새는 별로 안 좋았을 것이다.
0: 얼굴은 예뻐지지만 예. 냄새는 좀 난, 예. 그렇죠. 나는 그런 거네요. 네. 네.
1: 이렇게 얼굴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엔 그다음에 이제 분을 발라서 이제 얼굴 톤을 정리해야죠. 네. 근데 이 분의 재료 역시 혹시 네. 옛날에 어렸을 때 분꽃 아세요?
0: 분꽃이요.
1: 네. 네. 분꽃이 열려서 그 씨앗을 그 말려서 빻으면 그 안에 있는 씨방이 하얀색 가루가 됩니다. 그런 분가루 네. 그리고 곡식의 가루 쌀이나 그 역시 그 콩가루 같은 거 네, 네, 네. 그리고 조개 껍질을 태우면 그게 또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얀 흙 같은 것도 네, 넣고요. 네. 근데 이런 걸 다 섞어서 분을 만드는 거예요.
0: 근데 그러면 얼굴이 꽤 따가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습니다. 네. 이거보다 더 심한 재료도 쓰는데 네. 이건 좀 차차 얘기 드리고요. 근데 이런 가루를 이제 얼굴에 이제 바르면은 딱 바르면 얼굴은 하얗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얀색 가루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요리 만들면 밀가루 같은 거 손에 묻을 때 탁탁 털면 다 떨어지죠.
0: 바로 털리죠.
1: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든 분도 얼굴에 바르더라도 그 요즘 말하는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네.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0: 피부에 착 달라붙는 그런 게 없는 그쵸? 거죠. 네.
1: 워낙 지속력이 떨어지기 위해서 이 지속력을 최대한 길게 하기 위해서
0: 어떻게 했어요?
1: 많이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얼굴에 있는 모든 솜털을 뽑아야 돼요.
0: 왜?
1: 여기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네네. 얼굴에 분명히 솜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실면도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하고 모르시는 분인데 네. 무명실 두 개를 꼬아다가 얼굴 주변에 싹 훑으면은 이 솜털들이 실이 얽혀서 얼굴에 털이 쫙 빠집니다. 네. 그래서 얼굴에 털이 하나도 없도록 다 털을 뽑은 다음에
0: 옛날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분을 네. 그냥 바르면 가루로 바르면 네. 떨어지기 때문에 물에다 갭니다. 분 자체가 이렇게 하얀색 네. 그 먹덩어리처럼 딱딱하거든요. 네, 네. 이거를 벼루 같은 데 갈아서 네. 물에다 한 다음에 네. 그 커다란 붓이나 이 누에고치 그 있잖아요. 네. 누에고치가 이거 솜이에요. 솜.
0: 아, 네, 네, 네.
1: 그걸로 톡톡톡 해서 얼굴에다.
0: 지금 분처럼.
1: 그렇죠. 네. 얼굴에 쫙 발라요. 네, 그렇게 바르면은 화장이 끝나는 게 하냠? 그게 아니라 이것도 마르면 떨어지거든요.
0: 네, 네, 네.
1: 낮잠을 잡니다.
0: 낮잠을요?
1: 예, 20분에서 네. 30분 정도. 그러면은 얼굴에서 이게 유분이 쏟아 나와서 화장품과 네. 결합이 돼서 이제 얼굴에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0: 그럼 화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잠을 자야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화장을 하냐 그 생각이 들고 정말 부잣집 마나님이나 기생들 아니면은 힘들었겠다
0: 할 싶은 수가 없네요. 이거 솜털 얼굴 솜털 다 제거하고 그쵸. 그거 바르고 또 예. 낮잠도 자야 되고 예. 그럼 일반 뭐 일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 일반 서민들은 뭐 아예 언감생심이겠어요.
1: 그래서 결혼식 때나 할 수 있었던 화장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엔 잘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부착력을 높일 수 있는 물질이 하나 있었습니다.
0: 어떤 거요?
1: 무섭지만 산화납입니다.
0: 이거는 근데 유럽 여왕들도 뭐 이 납 때문에 나중에 좀 트러블 생기고 이랬던
1: 유럽 여왕뿐만 아니라 네. 베네치아나 모든 거의 모든 세계의 네. 여성들이 동서양 망나하고 이 납을 써서 화장을 해서 얼굴을 곱게 했지만 이것이 결국 수은 중독으로 이어져요. 아. 그러니까 납 조각, 아, 자세하게 만든 법은 이야기 들면 따라 하실 것 같아요.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얘기했듯이 그리스나 로마에서부터 네. 그리고 아. 베네치아의 여성들 그리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네. 1세들도 네. 이런 납 화장

0: 작품을 정말로 즐겼었습니다. 오. 그리고 또 하나 네. 그 유독 성분이 또 있어요.
1: 네.
0: 바로 이제 그 입술 연지나 그런 걸 바를 때 빨간색을 내는데 네. 그 연지풀을 쓸 수도 있지만 네. 이 연지풀은 그 식물이기 때문에 발색이 좀 흐려질 수 있거든요. 정말 쨍한 빨간색을 낼 수 있는 것은 진사인데요. 이게 산화소운입니다.
1: 아,
0: 이것도 근데, 소운 중독이죠.
1: 근데 이거를 위험한 거 그 당시에 몰랐던 거예요?
0: 알면서도 썼죠.
1: 아, 알면서도.
0: 사람들이 이 수은이나 이제 그 납을 쓰는 화장품을 오래 쓰면 얼굴이 상하고 병이 든다라는 거 알면서도 예뻐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발랐던 거죠.
1: 예뻐지기 위해서는 수면도 좀 걸고 단축을 한다는 걸 걸고 했던 건데. 근데 또 궁금한 게 지금은 뭐 흔한 게 샴푸, 뭐 린스 뭐 이런 거잖아요.
0: 예.
1: 그때 당시는 아까 비누 얘기하셨긴 하셨는데 예. 그렇게 세안제 같은 게 있었을까요?
0: 이렇게 되면 갑자기 무서워진 이야기가 되는데요.
1: 네.
0: 당연하지만 목욕을 하기가 힘들었고요. 목욕통을 갖추고 있는 양반집도 있었지만
1: 네.
0: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로 네. 세숫대야를 여러 개 써가면서 부분 목욕을 했습니다.
1: 네.
0: 머리를 감는 것도 우리가 단호의 풍속이 바로 샴푸물로 머리를 감는 거죠.
1: 네.
0: 왜 머리를 감는 게 풍속이었을까요?
1: 잘 못 깎으니까 이벤트 같은 거였나요?
0: 약간 그런 거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대로 이제 감기보다는 매일 빗질을 하고
1: 네.
0: 동백기름 같은 걸 발라서 때를 없애가면서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빗질이 한두 시간 걸린 경우도 있고
1: 네.
0: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빗
1: 네.
0: 해서 이 머리에 있는 때나 네. 먼지나 이 벌레 같은 것도 이제 다 걸어낼 수가 있었던
1: 네.
0: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디로션이나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은
1: 네.
0: 이제 동의보감 보면 은근히 화장품 만드는 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고라고 해서 연고식으로 나오지만
1: 네.
0: 성명을 읽어보면 이건 화장품입니다.
1: 뭐예요?
0: 네, 손이나 발이나 피부를
1: 네.
0: 안 트게 하는 거. 그리고 뾰루지 같은 걸 없애는 거. 피부를 하얗게 하고
1: 네.
0: 젊어지게 만드는 신비의 연고.
1: 그런 것들이 동의보감에 있었다고요?
0: 다 실려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화장품으로 나오는 옥용산도 사실 동의보감에도 실려 있어요. 이게 바르면 이 그 어린아이의 피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에서 제가 보면서 푯 하고 웃긴 했습니다.
1: 옛날에도 젊어지고 싶었던 욕망이 다 컸었네요.
0: 그렇죠.
1: 네.
0: 빙어각 이씨라고 여성 실학자가 쓴 거 보면은 이때 그 겨울에 손발 안 터지게
1: 네.
0: 손발을 곱게 하려면은 돼지 족발을 고아서 그걸로 연고를 만들라. 지금 보면 콜라겐이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이거는 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네.
0: 그 서양의 아버지가 투덜거린 것이 딸들이 화장품 만든다고 돼지 족발 고아놨다고 그런 걸 제가 보고 나서
1: 네.
0: 여기도 똑같구나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1: 근데 콜라겐은 예전부터 입증이 된 거네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익은 걸 기름 같은 걸 바르면
1: 네.
0: 이제 피부에 건조한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체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1: 근데 궁금한 게 왜 프랑스 사람들은 냄새 잘 못 씻고 냄새가 많이 나서 향수가 발달했다 이런 얘기
0: 그쵸.
1: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못 씻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0: 네.
1: 우리나라도 뭐 향수 같은 게 있었을까요?
0: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채취가 정말로 심했기 때문에 향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향이 지금 잘 연구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없어지니까.
1: 네.
0: 네, 정말 귀중했습니다.
1: 네.
0: 아까 말씀대로 화장품들은 대부분 비린내가 심했습니다. 콩 비린내, 생선 비린내, 기타 등등.
1: 네.
0: 그러다 보고 잘 씻지 못하니까 아무리 씻어도 체취도 상당한
1: 그쵸.
0: 편이었고
1: 네.
0: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혹시 티리온 퍼플이라고 보라색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보라색이 황제의 염려라고 염려였거든요.
1: 네.
0: 동로마 때
1: 네.
0: 이 티리온 퍼플이 이제 그 소라고둥에 있는 염려를 발효시켜서 만드는 정말 고귀한 보라색이었는데
1: 네.
0: 당연하지만 고둥을 섞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비린내가 엄청나게 끔찍했습니다.
1: 그거 왜 썼던 거예요?
0: 귀하니까요. 보라색을 만들 수 있는 염료가 세상에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1: 색 때문에.
0: 예.
1: 네.
0: 그래서 그 찌린내를 어떻게든 참아내기 위해서 향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향수는 사치품이지만
1: 네.
0: 그때는 거의 필수품에 가까웠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도 이제 그 장미 향 같은 거를 담아낸 향수가 향수병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아랍 세계에서도 이제 증류를 통해서 장미의 향을 뽑아내서 만든 향수가 만들어졌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도 그 혹시 향낭이라고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1: 네.
0: 구멍이 뚫려서 이제 만들어진 장신구인데 여기

0: 향을 넣어서 항상 차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네. 이 향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지만 우리나라나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는 이 향 하나하나에 전부 의미를 부여해서 네. 향을 겨루는 대회도 있고 그랬어요. 이 여러 가지 향이 있는데 가장 귀하고 것 중에 하나가 침향입니다.
1: 네.
0: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향나무를 바다하고 강이 만나는 지점에다가 물에 가라앉히고
1: 네.
0: 천년이 지나면 이게 침향이 되는데 천하의 보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 몇몇에서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침향이 몇 개 있는데
1: 네.
0: 그중에 하나가 일본의 보물 창고인 정창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워낙 귀한 침향이기 때문에
1: 네.
0: 조금씩 조금씩 떼가면서 역사적 유명한 인물들이 내가 요만큼 떼간다라고 이제 이름표 붙여놓은 것도 있고
1: 네.
0: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당연히 향을 만드는 관창이 있었고 이렇게 만든 향은 사람들이 필수품처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1: 네.
0: 제사 때 쓰기도 했습니다.
1: 사향로를 배꼽 이것도 예, 대표적인 예, 예. 향수로 꼽히는 거예요?
0: 사향로는 약간 좀 네. 특이한 게 이걸 통해서 이제 약간 그 남자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술적인 믿음도 있었고요.
1: 네.
0: 또 이제 용연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 네.
0: 이게 뭐냐면 고래가 토한 물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돌 같은 거예요.
1: 네.
0: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것도 약간 정력을 돋구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터키 같은 데에서는 이 용연향을 커피에 넣어 먹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1: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향들은 우리 현대 시대의 그런 뭐 향기로운 것과
0: 그쵸.
1: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냄새를 숨기기 위한 향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게 귀중한 거였다고 생각하고
1: 네.
0: 그 향들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거든요. 다 사라지니까.
1: 그쵸.
0: 근데 기록 같은 거 보면 정말 다양한 향들이 남아 있어서 궁금하긴 해요. 혹시
1: 그건 좀 확인이 어렵겠다.
0: 네.
1: 화장품 근데 예전에 어떻게 어디서 만들고 어떻게 구했는지도 궁금해요.
0: 예, 우선 대부분의 예산 개인들이 만들기도 했지만. 역시 제조해서 파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화장품을 파는 시장이 따로 있어서 이걸 분전이라고 했거든요.
1: 분전, 예. 네.
0: 네. 재미있는 건 이거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전부 여자예요. 그래서 여인전, 여인들의
1: 네.
0: 시장이었습니다.
1: 아.
0: 한양만 하더라도 네 군데의 분전이 있었다고 하고
1: 네.
0: 분전의 사람들이 이제 글을 올린 문서들도 남아있어요. 네, 이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1: 네.
0: 한양의 일이었고
1: 네.
0: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만큼 이제 시장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1: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0: 그래도 화장품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방문 판매.
1: 아, 이때 방문 판매 있었어요.
0: 그렇죠? 네. 보따리 장사라고도 하지만 이제 특이하게 매분구 혹은
1: 네.
0: 박물 장소입니다.
1: 화장품 0184번 예. 쓰시는 분이 화장품 방문 판매 원조는 박물 장소라고 아까
0: 예,
1: 올려주셨네요.
0: 예.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제 화장품 같은 걸 보따리 안에 담아다가 들고 다니면서 각 집마다 방문해서 파는 건데
1: 네.
0: 당연하지만 사는 사람들이 여인들이다 보니 대체로
1: 네.
0: 여자들이어야 하지만 안방에 들어갈 수 있어서 주로 여자들 그중에서 약간 나이든 노파들이었고
1: 네.
0: 그래서 불린 게 매분구 화장품을 파는 노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때의 목은 이색이
1: 네.
0: 매분구라는 시를 남겼는데 이거는 화장품을 파는 사람이 남편한테 이제 장사를 해요. 이거 중국에선 좋은 화장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고려 시대였고
1: 네.
0: 고려 그 중국계 제일 좋은 거였으니까.
1: 네.
0: 그래서 그때 예나 지금이나 위지 화장품이 약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1: 네.
0: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고려 시대 때도 이렇게 박물 장소처럼 이렇게 방문 판매를 했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는 옛날부터 진짜 화장품 진짜 많이 써왔구나.
0: 얼마나 사람들이 예뻐지고
1: 네.
0: 싶어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뻐지고 싶었다는 게 사실
1: 네.
0: 이제 계속 젊고 아름다워지고 싶기 때문에
1: 네.
0: 제 늙어감이라든가 약간 얼굴에 있는 잡티 같은 걸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1: 오늘 요 얘기를 쭉 들으니까 옛날 지금이나 그 미에 대한 그 욕구는 엄청
0: 그쵸?
1: 컸었다 이런
0: 예.
1: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예.
1: 네, 다음에도 또 재미난 주제 갖고 와주시고요. 지금까지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레이디스 코드의 예뻐 예뻐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고령 취업자 수가 처음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퇴 후에 노동시장으로 다시 뛰어든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로 보여지는데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할까요? 이분에게 물어보죠. 남서울대 정선용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교수님. 어우, 너무 멋지신데요. 네, 2010년 10월에 그 예. 53세 나이로 퇴직을 하셨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남서울대 교수로 예. 이제 재임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 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1: 그러고 보니까 2020년 10월 1일 날 제가 퇴직을 했거든요.
0: 아, 네네네.
1: 그래서 2020년 10월 1일 날 퇴직하고 2025년 10월 1일 날 남서울대 교수로 임명됐으니까 그 5년 사이에 참 파란만장한 걸 겪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네. 그 아들아 동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작가로도 네. 활동을 했었고 유튜브로도 좀 활동을 했었고 네. 강연도 좀 다녔었고 그래서 퇴직 이후에 네. 어쩌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돈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0: 근데 그때 당시 2020년 10월 53세면은 이제 그래도 젊으신 거잖아요. 퇴직은 뭐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1: 아, 저는 임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아. 바로 통보. 아. 좀 잔인하잖아요.
0: 그러면 예상을 했었어요? 아니면 갑작스러운 통보였던 거예요?
1: 대부분은 다,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설마 나일까?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다 갖는 게, 네. 그게 임원들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통보가 오게 되면, 네.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멘붕 상태가 되죠.
0: 근데 그때 이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 바로 네.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셨다고 그게 좀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1: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지금 그 남서울대 교수로까지 임명될 수 있을까지 아. 5년 동안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바로 저는 글쓰기를 시작했고 네. 그 글쓰기 이외에도 또는 저는 그날부터 바로 달리기를 시작했고 아. 그다음에 책 읽기를 시작했고 이 부분들이 퇴직 이후에 삶을 갖다가 변화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0: 근데 글쓰기를 하시면서 이런 돈과 관련된 주제로 방향을 잡고 쓰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1: 네, 그렇습니다. 퇴직을 아, 하니까 네. 퇴직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그 퇴직을 하게 되면 세 가지가 대부분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뭐 다들 잘 아시는 월급. 네. 월급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고통을 예,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명함이 사라져요.
0: 아, 어, 맞네요.
1: 명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이 사회적으로 가져왔던 그동안의 지위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나를 설명하는 것들이 퇴직하고 나면 지금 힘들어져요. 지금은 명함 하나만 주면 되는데 퇴직을 네. 하고 나면 나를 설명해야 돼요. 전 무슨 무슨 상무 뭐 전 네. 무슨 무슨 부문장 좀 구차한 설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명함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고통들이 좀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인맥인 것 같아요.
0: 네.
1: 사람들이 제 핸드폰에 뭐 한 5천여 명의 그 핸드폰에 그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있었는데 네. 다시 연락하는.

0: 것들은 거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99%는 다 사라지게 되니까 이 세 가지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퇴직 후에 사실은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갖다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어떠한 준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월급, 뭐 이건 물질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 명함, 사회적인 거, 인맥, 인맥도 이제 사회적인 네트워크 같은 측면에서 이 모든 게 사라지면은 그 박탈감이나 이 공허함이 되게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적 죽음.
1: 사회적 죽음.
0: 네. 아, 퇴직이라는 건 사회적 죽음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사회적 죽음을 조금 더 이제 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이런 책도 쓰고 강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돈을 우리가 그럼 진짜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돈 모으는 방법도 세대별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쓰는 것도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2030 얘기부터 좀 해볼까 봐요. 2030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 이전에 돈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속성을 한번 좀 구별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게 그 2030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1: 돈과 개인의 관계요? 네.
0: 그러니까 돈이 대부분 다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들 소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우리가 그 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을 갖다가 쓰게 되는 것들을 지출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쓰고 남은 돈들을 갖다가 쌓아가는 게 저축이고
1: 네.
0: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모아둔 돈을 갖다가 보태가지고 다른 사람의 돈까지 빌려다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빌리게 되는 대출. 그리고 난 다음에 돈으로 돈을 벌게 되는 투자까지 이런 다섯 단계를 거쳐가지고 돈이 개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해야만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개의 단계 중에 세 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소득, 두 번째 지출, 저축.
1: 그러니까
0: 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들을 20대부터 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직장 내에서 자기의 지위 몸값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돈을 갖다 내 주머니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걸 해야 되고요.
1: 이제 안정적인 소득이,
0: 소득이
1: 있어야 되는 거죠.
0: 거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이게 가장 좀 힘든 부분인데 20대가 지출이에요.
1: 지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돈, 내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쓰는 것도 좀 제한이 있었는데 아 이제 내가 보니까 나 사고 싶은 거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지출. 네. 네.
0: 지출이 요즘은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너무 사회적 환경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SNS도
1: 그쵸.
0: 그렇고
1: 네.
0: 마케팅에 모든 다 노출돼 있고 그리고 또 돈을 쉽게 쓸 수 있게 카드니
1: 그쵸.
0: 모바일
1: 네.
0: 뱅킹이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을 통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출에 대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젊은 친구들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부분은 저축인데 저축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벌었던 거에 지출을 통제해가지고 모아둔 걸 갖다가 원금을 쌓아둔다는 생각으로 애적금만 저는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사실 그것만 해놔도 이렇게 묶인 돈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고정적으로 저축을 하게 되니까 그게 나중에 저도 경험적으로 보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것도 나중에 모이는 돈 보면은 이렇게 모았어?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들 20대, 30대는 이 소득 그다음에 지출, 저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 가지고 되는 부분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조를 만드냐 그러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인데 일단은 저축할 돈을 갖다 미리 따로 남겨놓고 그다음에 지출을 하는 부분 이 방법 위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1: 일단 급여가 들어오면 저축 부분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 돈으로 소비를 해라.
0: 그렇게 맞춰가는 거 이외에는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지출이 통제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당연히 카드는 잘라야 되겠고 당연히 카드는 잘라야 되겠고 그래서 캐시카드만 가지고서 생활하는 것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생활하는 것들을 습관을 그때 들여줘야 돼요. 2030 때.
1: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지출을 통제하는 게 제일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2030은 보니까 이제 저축을 잘해서 일종의 시드머니 같은 걸 좀 잘 마련해놔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럼 이제 40대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노후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40대라고 보신다고요.
0: 네, 40대가 왜

0: 왜 그러냐면요. 40대 정도 되면 사회적 지위가 다 대부분 다 직장 생활한다 하면 팀장, 그렇죠. 빠르신 분들은 네. 요즘은 임원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1: 예, 임원.
0: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가고 네. 또 한 가지가 올라가는 게 뭐냐면 사회적 신용이 올라가요.
1: 아.
0: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네. 최적기예요.
1: 아,
0: 40대가.
1: 이때는 좀 대출도 좀 잘 되고.
0: 대출도
1: 뭐 이런
0: 잘 되고.
1: 예.
0: 될 아마 대출이 잘 되는 게 지금 40대가 대출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50대에 보통 임원을 사게 되면 임원들은 더 대출 금액이 떨어집니다.
1: 오히려 퇴직 가능성이 네. 있다 보니까.
0: 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대출까지 할 수 있게 40대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이때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기를 네. 놓치게 되면은 50대부터는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40대에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40대부터 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1: 30대까지는 저축이 미덕이었다면 40대는 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좀
0: 예,
1: 그쪽으로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5단계 중에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지출, 저축했다면 40대부터는 대출, 투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해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40대부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지출 예. 통제하고 저축하는 예. 거는 의지적인 거였다면 예. 이제 투자를 하는 건 더 예. 복잡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예. 거를 어디를 주력으로 선택할 것이냐 예. 뭐 대출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개인 선택의 그 영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40대에 네. 그 할 때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자기가 벌고 있는 소득 수준 내에 네. 그동안에 해왔던 20대, 30대부터 해서 종잣돈을 모아왔던 부분들이 기반이 돼야 되고요.
1: 네.
0: 그 이후에 대출받을 때도 자기가 소득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대출을 받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렇게 하고 그 투자를 할 때도 네. 저는 투자의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불변 자산의 종목들을 선택하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1: 불변 자산이요.
0: 네, 불변 자산.
1: 네. 네.
0: 그러니까 가치가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거.
1: 그래서
0: 뭐 우리나라 보면 여태까지 저희가 직장 생활한 동안에는 저 같은 경우에 저 시기에는 부동산이 그렇게 해왔고요.
1: 그렇죠. 네.
0: 네. 그리고 이후에 뭐 다른 부분에 대한 자산들을 갖다가 자기 현실에 맞게 선택을 하는데 그때는 네.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에 대한 선택들을 해야 된다 이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1: 그게 뭔지 좀 찾아봐야겠네요. 주식이 최근에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0: 주식에 대한 것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저는 그래도 그 뭐 투자 가치로서의 그 주택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불변 자산으로서의 역할들은 아직까지도 그 부동산 쪽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그 30대에는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생활비를 지출을 나가는 부분들 중에 가장 크게 작동하는 것들이 주거비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주거비에 대한 세이브와 그다음에 불변 자산으로서 역할들을 네.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는 반드시 40대에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이거는 꼭 뭐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살 집을 내가, 마련하는 것도 네, 여기에 맞죠. 포함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뭐 불로소득을 얻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도 네. 분명히 주거에 대한 부분들 부동산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노후에 기본적으로 그 자산을 갖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의 기본 바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 네. 그러면 40대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오늘 만약에 해야 된다면 당장 좀 실행해야 될 1순위는 어떤 거라고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0: 첫 번째 부분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네. 퇴직을 늦추면 늦출수록 네. 노후 준비가 확실하게 돼요.
1: 요행을 바라지 마라. 열심히 네. 일해라.
0: 아, 첫째 네. 부분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이외에 그래야지 뭐 잘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퇴직을 최대한으로 늦추는 게 그래서 퇴직을 60까지 늦출 수 있다 그러면
1: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서 네. 네.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네. 60대까지 일해야 된다.
0: 네. 그렇게 해야지 그 기본적인 가장 근로소득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베이스로 가져가는 것들이
1: 네.
0: 가장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을 갖다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40대부터 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워낙 뭐 주식이나 뭐, 네. 뭐 조금 요즘에는 코인 이런 건 인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이제 근로소득으로 버는 건 한계가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0: 그러니까 투자 종목에 대한 선택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1: 네.
0: 이런 부분도

0: 주식을 하더라도 주식을 하게 되었을 때 주식을 대부분의 경우에 투자할 때 트레이더 형태로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월급쟁이들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베스터 형태로 한다든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식도 될 수도 있고 뭐 금도 될 수도 있고 채권도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뭐 부동산 이외에도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40대의 소득을 줄이고 자산으로 전환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소득은 벌었던 부분들은 지출로 다 소진되어 가기 때문에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40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1: 40대가 진짜 중요하네요.
0: 예.
1: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할 준비. 저도 이
0: 예.
1: 말을 새기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0: 세
1: 오,
0: 번째 부분도 하나 있는데 세 번째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0대가 되면은 대부분 다 직장 내에서 지위도 올라가고 그래서 월급도 올라가고 하다 보면 대부분 다 품위유지비를 통해 가지고 지출 규모가 다 커져버려요. 그리고 또
1: 그쵸.
0: 학생들
1: 잔여비,
0: 자녀들이
1: 교육비.
0: 교육비들이
1: 예.
0: 올라가는
1: 그쵸.
0: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에 대한 통제력을 갖다가 그때부터 40대 때 조금은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1: 품위 유지를 하기보다는
0: 네.
1: 조금 더내 소득을 더 모으는
0: 소득을 더
1: 쪽으로.
0: 모으는 쪽으로 가야지. 근데 대부분 다 40대 정도 되면 아 차는 뭐 3000cc 정도 이게
1: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밥 사줘야 될 사람도 많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면도 좀
0: 네.
1: 고민이기도 하고.
0: 그 얘기도 잘 하셨는데 사실 많이 밥 사준다고 생각했던 그 인맥들 사실 퇴직하고 나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품위유지비 이 부분들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들에 대한 것들을 40대부터는 올라가는 걸 막아놓는 것들이 필요해요.
1: 조금
0: 근데
1: 엄격해야죠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이때 자칫 놓아버리면 뭐 3000cc 이상의 좀 골프도 좀 쳐야 되겠고 뭐 식당을 한번 가더라도 좀 고급
1: 그쵸.
0: 식당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리 월급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사실은 통제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0대에 자기 거품을 갖다가 그 소득의 거품을 갖다가 만들지 않는 부분들이 필요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이세 번째 부분까지 말씀을
1: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시기지만
0: 드렸습니다.
1: 제일 소비에 엄격해야 되는 때가
0: 예,
1: 40대라는 생각이
0: 그렇습니다.
1: 들고요. 그럼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직이 이제 눈앞에 좀 가까워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요때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철저하게 수비형으로 가야 돼요.
1: 수비형으로. 아, 아까 40대는 투자
0: 투자하고
1: 얘기를 하셨지만
0: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수비형으로 그때부터 이제 50대부터는 전환해서 가야 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평균적으로 퇴직 연령이 그 퍼스트잡의 평균적으로 퇴직 연령이 49.3세예요. 그러니까 50대는 5명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퇴직했다고
1: 그러네요.
0: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부터는 철저하게 수비형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자산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투자보다는 지키는 방식으로 해서 퇴직하면은 퇴직하는 순간에 대출도 좀 갚아야 되고 자기 현금 흐름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것들도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퇴직 보통 한 50대 정도에 퇴직하게 되면은 그때 퇴직했을 때 자기 자산 수준이 얼마인가에 대한 재정 상태를 갖다 체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연봉의 한 10배 정도 이 정도는 자산은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1: 자산은
0: 예. 자산은 순자산입니다. 근데 순자산은 만약에 연봉을 1억을 받았다고 그러면 곱하기 10 해서 한 10억 정도의 그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부분은 현금 흐름도 가져가야 되는데 현금 흐름은 연봉에 곱하기 3하면 뭐 1억이면 한 3억 정도.
1: 이거는 이제 현금으로 3억이요.
0: 현금도 퇴직 이후에는 반드시 현금 흐름에 대한 것들을 통지를 그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엉키면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근데 현금 흐름이라는 걸 만약 퇴직이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확보를 할수 있을까요?
0: 이미 그 이전에 준비를 했어야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검표를 갖다가 했던 시점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고서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걸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 작업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수비형이란 표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50대는 자기가 맡고 있는 수준에 맞게 모자르면은 채워주고 남는 것들은 여유분으로 좀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1: 이
0: 겁니다.
1: 얘기를 들으니까 40대 때가 진짜
0: 예.
1: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50대 준비를 잘하기
0: 50대는
1: 위해서.
0: 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퇴직하고 나면 저는 운 좋게 뭐

0: 뭐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고 그다음에 교수까지 되긴 했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퇴직 이후에 재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에 이런 거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네. 50대에 룸이 없기 때문에 네. 50대부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40대에 그 많았던 선택지들이 다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질문 드릴 게 이제 퇴직금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작가님은 퇴직금에 네. 손도 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0: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건 노후의 준비의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1: 그 퇴직금으로 근데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네 뭐 치킨집 편집 이게 네.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런 거는 좀
0: 근데 그분들한테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고 난 할 때 네. 맡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면 치킨집 같은 이런 테넌트를 갖다 관리했던 그런 부문장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퇴직 이후에 자기 스스로 자영업을 한다는 것들은 거의 지옥을 그냥 자기가 불구덩이를 들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1: 어떤 점 때문에요?
0: 왜냐하면 네. 아예 근육이 써야 될 근육들이 다릅니다.
1: 아, 근육이 다르다.
0: 네, 직장 생활하는 것과 네. 퇴직 이후에 창업하는 것들은 아예 근육이 다릅니다.
1: 아.
0: 저는 이제 운동선수에 비교한다면 이렇게 네.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장 생활하는 건 야구선수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창업한다는 건 역도선수인 것 같아요.
1: 완전 다른
0: 완전
1: 영역이다.
0: 다른 게임입니다.
1: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물건 만들어서 팔고 네. 이렇게까지만 보니까 나도 한번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뭐 체인점은 특히나 다 네.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아예 근육 자체가 다르다.
0: 아예 쓰는 근육 자체가 다르고요. 그 네. 디테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농담으로 네. 저 이제 유통업체에서 임원까지 하고 퇴직한 사람인데 저희끼리 네.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몇 조 단위를 구매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나가서 풀빵장 살 수 있겠니? 못한다.
1: 네.
0: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예 근육이 다르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내에서 네. 야구처럼 시스템 내에서 자기 역할만을 그 부분적으로 분절되어 있는 역할들만 해왔던 사람이
1: 네.
0: 토탈로 해서 자기 혼자서 그 모르시 무게를 감당하고 산다는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퇴직 이후에 창업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궁금하려고 있습니다.
1: 그럼 퇴직 이후에는 네.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까요?
0: 제가 가장 그 권하는 부분은 재취업이에요.
1: 재취업.
0: 네. 네. 자기의 노동을 해서 자본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일을 해서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들이 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도 뭐 제 열심히 글을 썼고 그다음에 뭐 박사학위를 받고
1: 네.
0: 그다음에 대학을 가서 다시 강의를 하면서
1: 네.
0: 어쨌든 뭐 교수급 많지는 않지만 월급을 통해 가지고 네. 내 생활을 갖다 이어가는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잘 풀린 케이스고 네. 또 아닌 경우들도 많으시잖아요. 뭐 네. 직업에 뭐 기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재취업을 통해서 퇴직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0: 그게 현실적인 거죠.
1: 네.
0: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것들 월급장이 부자로 은퇴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장 좋은 선명한 선택들은 재취업이라는데 재취업할 때는
1: 네.
0: 선택의 원칙들이 이건 것 같아요. 그전에 가져왔던 원칙들에 자기가 가져왔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절반 이하로 그 자기가 생각했던 연봉 수준에 대한 것들 절반 이하로 네. 다 깎고 그리고 자기가 웬만하면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1: 네. 그러려면 생각도 바뀌어야 네. 되고 자세도 네.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그래서 제가 네. 그 퇴직 이후에 그 제가 그렇게 달리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 이걸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1: 네.
0: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노년을 갖다가 내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퇴직 후에 바로
1: 네.
0: 저는 아침에 5km 이상을 달리면서 내 스스로 뭔가를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생활의 자세들을 갖다가 그때 틀을 만들었고요.
1: 네.
0: 그렇게 하는 것들이 퇴직자의 평균적인 퇴직자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1: 네.
0: 오히려 창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창업에 예, 준비해야 될 요소들을 갖다가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 부분들을 눈치껴고 추천할 수가 없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끝으로 네. 저는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내가 너무

0: 너무 늦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 뭐 지금부터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끝으로 조금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1: 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2020년 10월 1일 날 퇴직을 했고 2025년 10월 1일 날 교수로 임명되는데 그 5년의 과정들을 제가 뭐 특별히 잘라서 했던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퇴직을 이렇게 표현하지 싶어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뭐 교수로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직장생활 할 때보다 행복해요. 그래서 준비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이 50대 이후에 퇴직 이후에 삶을 갖다 맞이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행복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게 아니라 막상 부딪히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해해라 합니다.
0: 해해해.
1: 그냥 해. 계속해. 끝까지.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 이후에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결국은 모든 걸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냥 하겠다는 마음
0: 무조건 해, 계속해, 끝까지 해. 요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고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게 사실 직장에서 물러나는 거지 삶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잘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대 정선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저녁 6시에 찾아오겠습니다.
2: CBS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4: 예술이 일상이 되고
5: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4: 우리의 일상이
5: 문화가 된다.
4: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5: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4: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5: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4: 공정하게
5: 함께
4: 새롭게
5: 마음껏 꿈꾸자
4: 경기도에서
6: 꿈꾸자 경기도에서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7: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안녕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오늘은 모처럼 토요일 특별호 제방이 아닌 본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올해가 미국 독립 250주년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득 생각해보면 어떻게 25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 제1의 패권국이 되었고

외교,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 걸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미국 역사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사 전문가 김봉중 교수와 함께 미국 패권의 역사 함께하고요. 이어서는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조지 오웰의 명

0: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거의 2년 반 만에 뵙는 거더라고요. 제가 뭐 책을 쓰셨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는데 최근에는 아메리카 인사이드라는 책을 교수님께서 출간하셨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국의 속내가 보인다라는 문구도 참 인상적인데 자 오늘은 이 책을 길잡이 삼아서 미국의 역사 그리고 미국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은 어떻게 패권국이 되었는가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뭐 미국이 제1의 패권국이고 초강대국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됐는데 뭐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미국도 처음부터 강대국으로 시작하진 않았겠죠, 교수님?
1: 뭐 그렇죠. 뭐 뜬금없는 얘기지만 지금 미국 국기를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0: 성조기.
1: 예. 13개 가로에 13개 줄은 미국 연방의 모태가 되는 13개의 줄을 상징하고 이제 왼쪽에 네모 박스에 이제 별이 새겨져 있죠. 13개에서 지금 50개잖아요. 예. 그거 보면 미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네. 이 성조기를 보면은 그 긍지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13개에서 50개로 이게 확장돼요. 또 최근 뭐 미국이 초강대국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게 아는 것이 병인지 미국의 성조기를 보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뭔가 서사가 보이시는군요.
1: 예. 그래서 예. 미국 특히 미국 초기사를 보면은 사실 미국 냉정한 미국은 연방국이잖아요. 그래서 13개가 모태가 돼서 연방을 꾸렸는데
0: 네.
1: 스테이트를 우리가 주로 번역하지만 그 당시 스테이트는 국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13개 서로 다른 국가 아닌 국가가 연방체를 꾸리고 유지한다는 것이 어디 쉬웠겠어요.
0: 어려웠겠죠.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남북전쟁 근대사 최악의 내전이 이제 발발을 했죠.
0: 네.
1: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부활해서 네네. 지금의 미국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0: 아, 지금의 미국을 보면 믿기 힘들 것이다.
1: 믿기 힘들 것이다. 미국은 이게 거대한 연방과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의 실험실 같은 나라잖아요.
0: 네.
1: 이렇게 이 정도로 큰 연방이 이 정도로 또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는 아마 세계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0: 네.
1: 어쨌든 독립 후 거의 1세기 동안 미국은 세계 질서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0: 변두리에 있었다. 그렇죠. 뭐 다양성이 뭐 미국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서로 다른 연방, 서로 다른 국가가 뭉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신생국 미국이 변두리에 있던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거듭난 계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1: 예, 출발점을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제 학자들이나 미국의 교과서에서는 19세기 후반에 그 남북전쟁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를 중심으로 미국이 이제 세계 강국으로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0: 네.
1: 그래서 우선 남북전쟁부터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예.
1: 남북전쟁도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촉매 혹은 전환점.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총기, 탄약, 기계, 금속 등 군수 산업이 이제 화랑을 이루게 되죠. 특히 네. 철도, 이 철강 산업이 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이 발발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한데
0: 네.
1: 남북 전쟁이 발발하기 5년 전에 1856년에
0: 네.
1: 영국의 헨리 베서머가 이 강철 제조 기술을 사실 발명을 하죠. 그래서 순도 높은 질 좋은 강철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0: 남북전쟁 5년 전에요.
1: 5년 전입니다. 예, 예, 예. 1856년.
0: 네.
1: 이제 그걸 이제 앤드류 카네기 철강왕 유명하잖아요. 예. 앤드류 카네기가 이 베서머 공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1873년에 제철소를 미국에서 건립을 합니다.
0: 네.
1: 주로 이제 철도용 강철 이 레일을 많이 제작을 했죠.
0: 예.
1: 또 하나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게 1848년에 미국 문명사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발명하는데 18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0: 아, 그렇죠. 예.
1: 그래서 골드 러시가 시작이 되고 결국은 이제 미국의 대륙이 확장이 되면서 철도가 대륙행당 철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는 뭐 대부분의 산업화 국가들이 그렇지만 산업화의 동맥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경우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네.

0: 카네기가 1892년에 카네기 철강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미 영국을 철강에서 앞섭니다.
1: 오.
0: 그것뿐만 아니라 1959년에 미국에서 석유가 발견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석유가 최초로 사람이 쓸 수 있는 일상에 쓸 수 있는 석유가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1859년에 발견이 되고
1: 예.
0: 유명한 록펠러가 1870년에 석유 회사를 미국에서 차리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전기.
1: 예. 전기도.
0: 예. 토마스 에디슨이구나. 예. 토마스 에디슨이 1879년에 실용적인 백열 전구를 개발을 하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런 폭발적인 산업화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군사력 강화로 갈 수밖에 예.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유럽 제국주의 경쟁에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의 산업화는 제국주의 국가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이 훗날에 이게 초강대기 되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뭐 철강, 석유, 전기 이런 것들을 토대로 군사력을 키우고 좀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0: 맞습니다.
1: 다졌다.
0: 네, 이렇게 정확합니다.
1: 근데 이렇게 국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렸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건은 역시나 전쟁이었다면서요.
0: 그렇죠. 예. 네, 그렇죠. 1898년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합니다.
1: 스페인과 네. 미국의 전쟁.
0: 스페인이 국가의 그 위력이 많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이게 왕년의 제국주의의 상징인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고 대승을 거두죠.
1: 미국이.
0: 네. 그래서 미국이 결과론적으로 제국의 기지개를 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
1: 예.
0: 서인도주에 대해 쿠바 부에토리코를 차지하게 되고 태평양에서는 고함과 필리핀을 미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1: 예.
0: 또 전쟁 중에 하와이도 미국의 영토가 되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 미국이 작정하고 스페인과 전쟁에서 제국주의 반열에 들어왔구나 그렇게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반제국주의 여론도 미국 내에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이게 미국의 갈 길은 아니다. 우리가 유럽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1: 예예. 예.
0: 네, 그런 여론이 강했죠. 사실 필리핀 합병을 놓고 미국 스페인 전쟁 이후에 아주 치열한 그 제국주의 논쟁이 의회에서 벌어집니다.
1: 아, 필리핀을 합병할 것이냐 말 것이냐.
0: 그렇습니다. 미국의 예. 여론도 이제 나눠지죠.
1: 예.
0: 그때 반제국주의 여론이 만만치 않아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필리핀 합병이 통과가 됩니다.
1: 한 표 차이였어요.
0: 예. 그래서 뭐 이제 사실 미소 전쟁, 미국 스페인 전쟁의 배경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뭐 쉽게 생각할 것처럼 제국주의 팽창론에 근거해서 미국이 전쟁을 벌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본주의적인 동기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 압제로부터 쿠바를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그 명분도 굉장히 컸습니다.
1: 네.
0: 그래도 그 밑바탕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죠.
1: 네.
0: 그래서 급속한 산업화의 이제 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1: 예.
0: 특히 1893년에 공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경황을 겪고 나면서 아 우리도 싼 원자재를 수입해서 또 대파할 수 있는 그런 이 식민지가 필요하지 않나.
1: 해외 시장이 필요하다.
0: 네, 그런 여론이 팽배했을 때 1898년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반제국주의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미국 스페인 전쟁을 계기로 좀 미국이 세계 무대로 팽창해 나가는 그런 흐름은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미국을 본격적인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사건 역시도 전쟁, 바로 1차 세계대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네. 또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
1: 예.
0: 근데 편집장님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신 끌어올린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1: 아, 네.
0: 상당히 그 내공이 있는 표현입니다.
1: 아,
0: 무슨 얘기냐면은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네. 능동적으로 미국이 나서는 게 아니고 약간 수동적으로 끌어올렸다는
1: 딸려 올라온
0: 예, 예,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정확한 시각입니다. 보통 이제 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다고 생각하는데
1: 예, 예.
0: 그 참전 내막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0: 예, 미국은 고립주의를 표방하죠.
1: 그래서 고립주의
0: 예.
1: 끼지 않겠다.
0: 예. 1914년에 전쟁이 발발했지만 미국은 우리 참전 않겠다. 그리고 1916년 2년 뒤에 미국은 중간선거

0: 중간선거는 미국 그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재선을 앞뒀습니다.
1: 아, 예.
0: 그때 윌슨이 이제 재선을 선거 기간에 표방했던 게 철저한 고립주의입니다.
1: 아.
0: 그때 민주당, 윌슨의 민주당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1: 네.
0: He kept us out of war. 그러니까 he라는 것은 윌슨이잖아요.
1: 예.
0: 윌슨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개입되지 않게 노력했다. 이게 이제 먹혔던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윌슨이 뭐 꼭 그것 때문만 아니지만 윌슨이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1917년 초에
1: 네.
0: 독일이 도발해요.
1: 독일이
0: 그 유명한
1: 미국을.
0: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포합니다.
1: 유보트, 유보트.
0: 예.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전쟁이 길어질 거 아니야. 서부 유럽 전선에서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건너오는 군수물자만 딱 막아버리면은 이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독일 군부 내에서 아. 착각을 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포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1: 그렇죠.
0: 왜? 미국의 기본적인 원칙은 자유무역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무역으로 미국이 그동안에 성장했는데
1: 그렇지.
0: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한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미국 국민들이 여론이 돌아선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결국 4월 그해 예. 4월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이제 슬로건은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기 위해 우리가 참전한다 이렇게 했고
1: 네.
0: 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참전하면서 유명한 14개 조항을 선언하죠. 이제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 이걸 이제 크게 생각하는데
1: 그렇죠. 예.
0: 사실 14개 조항의 이 중요한 부분은 결국 자유무역이에요.
1: 자유무역이 핵심.
0: 자유무역, 자유 외교.
1: 네.
0: 예, 그리고 투명하게 이게 그 외교나 국내 문제를 우리가 공개하자. 그래야만 이런 세계전쟁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다. 이게 사실 14개 조항의 핵심입니다.
1: 네.
0: 결과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쟁이죠.
1: 예.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때 미국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네. 어떤 의미인가요?
0: 네, 이 경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아, 예.
0: 그 전쟁이 전환점이긴 한데 사실 이전에는 무역과 금융에서 영국이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갑이고 미국이 을이었습니다.
1: 예.
0: 영국의 눈치를 많이 미국이 봐야 됐죠.
1: 네.
0: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중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전쟁 물자 또 자금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1: 예.
0: 미국 하면은 철강, 석탄, 석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총대포 같은 무기들이 예, 풍부하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사실 식량 자원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우리가 예. 군수 물자를 얘기할 때 총대포만 얘기하는데 사실 농산물, 식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0: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데 어디입니까?
1: 아, 미국이죠.
0: 미국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농가가 이 전쟁 특수를 얻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결국 전쟁은 돈의 전쟁이잖아요. 사실 예. 쩐의 전쟁이죠.
1: 쩐의 전쟁이죠. 예.
0: 그래서 전쟁 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게 식량이나 무기를 대여하면서 이제 화폐를 받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영국이라든지 그 전쟁 중에 있던 화폐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금으로 받습니다.
1: 실물 자산으로.
0: 예.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최대 금 보유국이 됩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유럽은 복구를 위해서 미국에 더 의존할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결정적으로 1차 세계대전 중과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이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가게 되고
1: 예.
0: 이제는 런던이나 뭐 파리나 프랑크푸르트 이런 게 이게 금융의 메카가 아니고 드디어 뉴욕이 세계 금융의 메카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만 본다면 1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이 이미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1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경제적으로는 이미 뭐 최강대국이었다.
0: 그렇죠.
1: 이렇게 경제적으로 재미를 봤던 미국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도 미국이 참전을 꺼린 거라고 하던데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최근에 트럼프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와 이게 그 중복되는 부분이라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1: 예.
0: 민감한 부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시대를 미국 교과서에서는 환멸의 시대라고 그래요. Age
1: 환멸.
0: of Disillusion.
1: 뭐에 대한 환멸입니까?
0: 예. 네, 그러니까 전쟁이 괜히 우리가 참전했다.

0: 사상자도 많이 나오고.
1: 예. 어. 미국이 아, 유럽 사람, 서유럽의 농간에게 빠져들어서 필요 없는 전쟁을 치렀고 희생만 치렀다. 그래서 회의론이 굉장히 팽배하게 됩니다.
0: 네.
1: 결정적인 배경은 전쟁을 마무리한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불만. 이게 이제 환멸로 이어지게 되죠.
0: 아.
1: 그래서 이제 미국은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식민주의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결국 서유럽 국가들이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독일의 식민지만 나눠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 미국은 이 서유럽 제국주의의 들러리 역할만 했다.
0: 아.
1: 그래서 아 우리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얘기했던 먼로 독트린 이 고립주의가 우리의 맞는 원칙이네.
0: 아, 유럽에 안 개입 안 하겠다.
1: 예, 어. 그게 맞는 원칙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0: 예.
1: 다시는 유럽 네,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고립주의가 그때 오, 등장하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이 이제 이게 팽배하게 되는데
0: 아, 그때 미국 우선주의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1: 그때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이 나옵니다.
0: 어, 예, 예, 예.
1: 근데 이걸 이제 지금의 트럼프의 미국 예. 우선주의와 헷갈리면 안 되는데
0: 네, 네.
1: 약간 결이 다릅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 유럽과 거리를 두는 게 미국의 가치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0: 네.
1: 트럼프의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는 뭐 가치하고 상관없이 예,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패권을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로 가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0: 혹시 다른 개념이네요. 말만 예. 똑같이.
1: 예. 그리고 이제 1939년 9월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0: 예.
1: 그때도 미국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어. 고립주의를 표방합니다.
0: 네.
1: 1940년에는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까지 창설이 돼요. 아메리카 퍼스트 커미티가 창설이 됐는데 예. 전국적으로 이 지부가 무려 450개가 넘습니다.
0: 어.
1: 그 정도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고립주의 정서가 팽배하게 됩니다.
0: 어,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 절대 끼지 마. 껴봤자 우리만 피해야 절대 전쟁에 관여를 안 했던 미국인데 아시다시피 참전을 결국 했잖아요.
1: 그렇죠.
0: 왜 네. 한 겁니까?
1: 예. 네, 뭐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결국 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했죠. 일본이 도발합니다.
0: 예.
1: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날을 치욕의 날로 선포했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또 동시에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과 이태리에도 동시에 이제 선전포고를 해서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서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세계대전이 되죠.
0: 네.
1: 그런데 그 진주만 공습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0: 예.
1: 그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급속히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0: 그 이전부터요?
1: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잖아요.
0: 예, 예.
1: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1940년에는 북베트남을 침공해요.
0: 아.
1: 그리고 1941년에는 남베트남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0: 아.
1: 그래서 미국이 이제 놀란 게 되죠. 예. 바로 옆에는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이 있잖아요.
0: 아, 네. 그런
1: 그래서 미국은 미국 내 일본 자산을 동결해버리고 대일 석유 수출을 사실상 차단해버립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이제 음모론자들은 프랭클린 로스벨트 대통령이
0: 예.
1: 전쟁에 참여하고는 싶은데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으로 일본을 꼬드겨서 일본으로 하여금 도발하게 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다.
0: 아.
1: 이렇게 이제 음모론을 펴기도 하죠.
0: 로스벨트 대통령이 먼저 미끼를 던졌고
1: 그렇죠. 일본이
0: 그게
1: 물었다는
0: 진주만 공습으로 예. 이어졌다.
1: 예.
0: 이거 학계에서 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고
1: 뭐 이제 한동안 네. 그런 이론이 이제 팽배했고 지금도 이제 그 기밀 문서 자료를 보면은 또 그렇게 해석할 부분도 또 있기는 있어요.
0: 여지는 또 있고
1: 예, 여지는 있습니다.
0: 예.
1: 그러나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네. 일본이 도발했고 미국이 대응을 한 거죠.
0: 흥미로운 주장이네요.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 그럼 미국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바꾸게 됩니까?
1: 아, 1차 세계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전환점이 되죠. 일단 대공황을 벗어났잖아요. 대공황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0: 네.
1: 이제 막대한 군수물자.
0: 무기 팔아야죠.
1: 사실 그때 미국의 산업화를 민주주의 무기고라고 했습니다.
0: 아.
1: 어마어마한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서 대공황을 완.

0: 벗어나게 됩니다.
1: 예.
0: 그리고 미국이 세계의 최대 산업 생산국이 돼요. 그 당시 세계 생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니
1: 그래요.
0: 생산이 갑니까?
1: 예.
0: 자동차는 무려 80%를 장악을 합니다.
1: 세계 80%를?
0: 예. 와. 지금이 한 만에 한 10%잖아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원자 폭탄 개발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원자력이라든지 레이더, 제트 엔진, 의학, 컴퓨터 등 이런 과학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지금의 패권 국가로 만들어준 셈이잖아요.
1: 그렇죠.
0: 미국은 참전 않겠다고 했는데
1: 그렇죠.
0: 일본이 도발해서
1: 그렇죠.
0: 진주만 공습으로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이제 세계 최강국이 되는 패권 국가로 만들어준 셈이죠.
1: 그렇죠.
0: 예. 이제 확대 해석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1: 예, 예.
0: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흥미로운 역사인데 사실 1853년에 미국이 일본을 개항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무대, 적어도 태평양에 이제 일본이 강국으로 등장했는데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이제 미국을 세계 패권 국가로 만들어집니다.
1: 미국은 일본을 세계의 문을 열어줬고 일본한테.
0: 예.
1: 일본은 미국을 제1의 패권국으로 만들어줬다.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1944년에 미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준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브레턴 우즈 체제. 저 뭐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0: 예, 브레턴 우즈 체제는 한마디로 전후 세계 통화 금융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한 체제입니다. 대공황을 겪었잖아요. 또
1: 네.
0: 대공황의 여파로 이런저런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고 또 결국은 히틀러가 등장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1: 예.
0: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우리가 이 고리를 이번에 끊어야 된다. 그래서 또 전쟁 이후에 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런 절박감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4년에
1: 네.
0: 미국의 뉴햄프셔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44개국 대표가 이제 회동을 합니다. 여기서 나왔던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국제통화기금 IMF
1: 예.
0: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지금의 세계은행의 전신이죠.
1: 예.
0: 요약하자면 네. IMF는 단기 금융위기를 지나는 소방관이라면
1: 네.
0: 이 IBRD는 장기 대출로 개발도상국의 생산능력과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이죠.
1: 장기 대출의 개념.
0: 예.
1: 예. 이해가 잘 되네요.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된 것도 이때인 거죠?
0: 그랬죠. 그때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 예.
0: 그래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이제 금에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 1온스를 35달러로 정하죠. 미국 35달러로
1: 정하고. 금 1온스를 미국 달러 35달러로.
0: 예. 예. 그리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다시 달러의 환율을 연동시킵니다.
1: 금과 달러를 묶고 달러랑 다른 나라 통화를 묶고.
0: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 달러가 금을 보증하는 이제 기축 통화가 되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은 달러를 거치면 금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0: 네.
1: 예. 그런 시스템인데. 하지만 이제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지금 이제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유럽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새로운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또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0: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시대적인 병에서 빼놓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냉전 체제의 등장이죠.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전후 자본주의의 대장인 미국과 공산주의 대장인 소련과의 대결은 이제 숙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연합국이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라는 공동의 적을 대체하기 위해서 연합국이었는데 이제 히틀러 이후에
1: 네.
0: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다시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1: 그렇죠. 예.
0: 대결로 압축이 됩니다. 사실 브레튼 우즈 체제 회의에 소련도 대표자를 보내요.
1: 예, 예.
0: 그렇지만 체제에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치를 챘죠. 이게 미국 주도로
1: 그렇죠.
0: 미국 예.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로 가는구나 해서
1: 누구 쪽을 하고.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불만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체제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재건이 사실 브레튼 우즈가 성공할 것인가 말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게 토대가 되죠.
1: 예.
0: 그래서 1947년 6월에
1: 네.
0: 그 유명한 마셜 플랜이 발족이 됩니다. 원래는 공식 명칭이 유럽 부흥 계획이죠.
1: 유럽 부흥 계획.
0: 계획. 예.

0: 그래서 원래는 또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은 소련의 압박과 위협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눈치를 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서유럽 원조 정책으로 이제 제한됩니다.
1: 그러니까 소련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거죠.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네. 결국은
1: 본심은
0: 그 서유럽 경제가 무너지면 공산주의가 준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소련이 주동하는 세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서유럽 경제를 이렇게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게 마샬 플랜의 네.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네. 배경이죠. 대성공을 거둡니다.
1: 네.
0: 그래서 일종의 경제 구원군으로서의 그 마샬 플랜이 대성공을 거두고 여기에 이제 혜택을 받았던 나라가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예. 나라들이 큰 수혜를 받게 되죠.
1: 이제는 좀 확실히 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정해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물론 이제 전쟁으로 흥하기도 했지만 전쟁으로 위기를 맞기도 한다는데요. 다름 아닌 베트남 전쟁 때문에 달러가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고요.
0: 네. 이게 꼭 베트남 전쟁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교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이 대단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미국이 막대한 준비를 전쟁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
1: 예.
0: 국내로는 그 당시 대통령 린든 존슨이 Great Society, 위대한 사회라는 그 슬로건으로 사실은 네. 복지 정책이에요.
1: 아, 네.
0: 그래서 복지로도 지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로는 이 복지 지출이 급증이 되고 국외로는 전쟁 그 전비가 지출이 많아지면서
1: 나라 곳간이 비겠네요. 네.
0: 이러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무역 네. 적자가 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상황을 보고 아, 더 늦기 전에 우리 달러를 금으로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1: 아, 달러 불안하니까
0: 예,
1: 금을 빨리 확보하자.
0: 예, 예. 그러려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미국 내 금 보유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1: 아, 예.
0: 그래서 금으로 퇴환할 수 있는 달러의 한계치가 서서히 넘어지게
1: 미국이 됩니다. 금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0: 그렇죠.
1: 금이 없으면 예. 안 되죠. 예. 예.
0: 그러자 그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폭탄선언을 해요.
1: 예.
0: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 주지 않겠다.
1: 그럼 안 되는
0: 이게
1: 거 아니에요?
0: 예. 1971년 예, 닉슨 쇼크라 그럽니다.
1: 아~
0: 더 이상 미국은 달러로 이게
1: 금을 바꾸지 않겠다.
0: 달러를 금으로 바꾸지 않겠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는 고정 환율에서 이제 변동 환율로 바뀌게 되죠.
1: 이때부터구나. 예,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 수시로 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이때부터였군요. 아, 예.
0: 닉슨 쇼크 때문입니다.
1: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달러가 그렇다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달러는 이 닉슨 쇼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0: 아, 뭐 미국은 경제 대국이잖아요.
1: 아무리 그래도
0: 예. 달러만한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화폐가 사실 미국의 달러 외에는 없었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체제 또 신용 그리고 국가 이연 변수가 사실 미국은 좀 제한적이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달러의 위상은 여전히 강했죠. 게다가 1974년에 페트로 달러 체제가 출범합니다.
1: 그게 뭡니까? 페트로 달러.
0: 페트로가 이제 원유 석유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무슨 얘기냐면은 1970년대 초반에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1: 예.
0: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약을 맺어요.
1: 아.
0: 그래서 너네들은 이 석유 거래를 할 때 달러만 받아라.
1: 그래요.
0: 그래서 이 수익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금융시장에 재투자하게 만들고 그 사우디는 뭘 받겠어요?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잖아요.
1: 안전보장을 받는 대가로 그럼 다른 나라도 석유 거래하려면 달러가 있어야겠네요.
0: 나중에 이제 OPEC도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페트로달러 체제가
1: 네.
0: 달러를 실질적으로 그 위용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1: 한 수가 됐네요. 예. 자, 미국이 이렇게 패권국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따라와 봤는데 이 역사를 토대로 지금 상황도 좀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여전히 미국 이란의 충돌이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의 미국 이란 전쟁은 글쎄요. 다시 한번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만큼 미국의 힘을 소모하는 전쟁으로 남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0: 아, 이게 역사학자에게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1: 알 수 없기 때문인가요?
0: 한동안 지난 네. 이후에 제가 이게 분석을 할

0: 있지만은 근데 사실 미국의 전쟁으로 미국 문명이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했잖아요. 그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남북 전쟁. 아까 얘기했던 1차, 2차 세계 대전.
1: 그렇죠. 예.
0: 하지만 전쟁으로 미국이 또 위기를 만만치 않게 겪게 되죠.
1: 베트남전.
0: 대표적인 게 베트남 전쟁 그리고 2000년도에 9.11 이후에 이라크 전쟁.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미국-이란 전쟁은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 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
0: 그렇죠.
1: 아.
0: 네. 경제적 폐해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치명적인 것 같아요.
1: 아.
0: 예, 트럼프가 뭐 고관세 정책을 펴고 뭐 이런 것과 이게 맞물려 있지만은
1: 네.
0: 어쨌든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게 국제 질서의 미국의 이상을 떨어뜨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전통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1: 그렇죠. 예.
0: 또 그리고 세계 질서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경우.
1: 네.
0: 미국 패권은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경제적 이익이 패권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미국의 가치, 민주주의,
1: 네.
0: 거기에 대한 가치와 신념, 그리고 그것을 동맹국과 공유했던 것이 미국 패권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1: 예.
0: 이것이 무너질 경우
1: 네.
0: 이제 미국 패권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예,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패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자라면 아무래도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
0: 그렇죠. 네.
1: 미국이 계속해서 현재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0: 아, 역시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1: 네.
0: 뭐 썬 것도 준치라고 그러잖아요.
1: 미국이
0: 미국의 위상이 이게 계속해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 예.
0: 요즘 뭐 보면 미국 위기론이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1: 네.
0: 곧 미국이 망할 것처럼 물론 거기에는 이제 트럼프의 그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은 또 여기에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죠. 이게 큰 변수이긴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여전히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와 질서의 중심에 있는 게 미국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은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미국의 회복 탄력성 무시 못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또 이제 미국을 보면은 이게 경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잖아요. 아마 세계 역사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연동되어서 이게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1: 아, 예.
0: 네, 중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점에서 중국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1: 아.
0: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연동해서.
1: 그게
0: 물론 저의 이 멘트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중국이 패권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1: 싫어하겠죠?
0: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1: 예, 예.
0: 이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연동해서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 네.
0: 미국은 곧 정상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1: 그래요? 예.
0: 그래야 합니다 또.
1: 아 그래야 예, 하죠 예. 사실. 예, 예.
0: 성숙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나마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 민주주의나 뭐 인권 등 그런 면에서 미국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1: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 자, 미국은 어떻게 좀 상대적으로 좀 단기간에 제1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미국사 전문가 김봉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0: 김용민의 잡지사 8월호 11번째 페이지 녹화일 기준 아침마당에서 동물농장으로 넘어온 대스타 썬킴 역사 스피틀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K본부 아침마당에서 신라의 달밤을 데뷔했죠. 이제 거의 무슨 트로트 가수로 성공.
0: 첫 이제 가요 무대에서 부르겠어요.
1: 가요 무대 예. 전국 노래자랑에서 안 불러주나 몰라요.
0: 의상부터가 자 이제 마당에서 농장으로 건너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온 8월 17일은 조지 오웰의 대표작 동물농장이 처음 출간된 날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 되었지만 한때는 이 책이

0: 금서 취급을 받았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기발한 작품이 탄생했는지 작가 조지 오웰의 삶을 따라가 보고 또 동물농장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조지 오웰이 본명이 아니라면서요, 쌤?
1: 그렇죠. 이 조지 오웰이 많은 분들이 그 조지 오웰은 많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또 동물농장이라든지 아니면 1984의 저자로 아, 그렇죠. 많이 알고
0: 네.
1: 있죠.
0: 네.
1: 조지 오웰은 본명이 아니라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가 본명이 맞습니다. 보통 에릭 이제 블레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죠.
0: 네.
1: 1903년도에 인도 당시 영국령 식민지 인도에서 아편국 소속 하급 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도 태생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금전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그 내 자식만큼은 뭐 공부를 잘 시키고 싶어가지고 아 영국으로 이제 그 조지 오웰이죠.
0: 네.
1: 에릭을 보낸 다음에 비싼 사립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0: 오.
1: 굉장히 비쌌다고요. 예.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요. 예, 예. 사립초등학교에 보낸 거죠.
0: 예.
1: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장학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0: 네.
1: 나름 어린 조지 오웰이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0: 네.
1: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공부를 못하면은 난 장학금을 못 받을 것이고 난 쫓겨날 것이다. 내가지고 정말 나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야뇨증.
0: 야뇨증까지 생겼어요.
1: 이제 이불에 지도 그리는 야뇨증까지 이제 예. 겪었다고 해요. 예. 어린 8살, 9살짜리 조지 오웰이요.
0: 예.
1: 교장이요. 따로 부릅니다. 알죠. 나머지 그부들은 진짜 빵빵한 집안의 자식들이고.
0: 그렇죠. 그렇지. 명문사립이니까.
1: 명문사립이니까요. 근데 조지 오웰은 딱 봐도 뭐 아버지가 인도의 아편국. 뭐 정말로 무리해서 들어왔구만. 알게 모르게 차별을 했었는데.
0: 아, 학교에서.
1: 학교에서.
0: 예.
1: 했다고 해요.
0: 예, 예, 예.
1: 게다가 오줌까지 싸잖아요.
0: 놀림 받았겠네.
1: 놀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불러가지고 그 말 채찍으로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0: 그 버릇을 고친다고?
1: 네. 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여기서 조지 오웰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0: 어떤 진리를 발견합니까?
1: 불편한 진실.
0: 어떤?
1: 네. 학교라는 거대한 전체주의를 위해서는
0: 네.
1: 나 같은 한 개인은 희생돼도 아무도 눈 깜짝 안 한다.
0: 신경도 안 쓴다.
1: 더 큰 거는 학교란 조직의 명성이다. 이튼 스쿨이 영국에서 총리 생산 학교라고 하거든요.
0: 아, 총리를 많이 배출했나요?
1: 그렇죠. 뭐 카메론 총리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대예요.
0: 네.
1: 졸업을 합니다.
0: 네.
1: 졸업을 한 다음에 엘리트 코스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때 어렸을 때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가 잘못 돌아간다. 이런 걸 느끼고 어디로 지원을 하냐면 당시에 영국 또 다른 영국 식민지였던 미얀마. 당시 버마죠.
0: 예, 버마라고 불렀죠.
1: 당시 버마라고 불렀죠.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버마에 가서 영국 식민 경찰이 됩니다.
0: 아, 조지 오웰이요.
1: 조지 오웰. 예. 조지 오웰이 이제 그 경찰 그만둔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0: 네.
1: 그리고 정말로 다른 길을 걸어요.
0: 어떤
1: 이튼 스쿨 나왔으면 뭐 그냥 잘 살 수 있었어 평범하게요.
0: 그렇겠죠. 예.
1: 그런데 일단 프랑스 파리를 건너가가지고 식당 노동자 등등등 노동자 계급이 일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0: 아.
1: 그래서 진짜 노동 현장에서
0: 예예.
1: 노동자들과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0: 네.
1: 아 이런 게 정말 계급 사회에서 최하층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구나. 라는 걸 몸으로 진짜 몸서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
0: 네. 조지 오웰 눈엔 자꾸 그런 게 보이는구나. 학창시절부터 계급에 의한 어떤 차별과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이제 조지 오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스페인 내전이라고 합니다.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에 왜 참가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스페인 내전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한번 쌓아보면 좋겠는데요.
1: 스페인 내전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에 정말 대스페인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남미 중미의 모든 제국들을 갖고 있던
0: 무적함대
1: 등등등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0: 네.
1: 쪼그라들어요.
0: 아, 쪼그라드는 소리입니까?
1: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식민지에 있었던 그 스페인 병사들이 이제 식민지가 없다 보니까 다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좋은 말로 다 실직자가 된 거예요, 이게요.
0: 네.
1: 그러니까 스페인 군부에서 슬슬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이런 꼴을 당한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스페인 이 왕정,

0: 사실 왕이었거든요. 네. 스페인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군부가 1차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네. 알퐁소 13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알퐁소 13세가 머리를 잤어요. 잠깐만! 난 그대로 왕으로 있을 테니까 권력은 당신들이 다 가져가세요. 아, 해요.
1: 네.
0: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 뭐 왕이 바지 사장으로 안 있으면 우리가 쥐락펴락 왕을 좀 이용할 수 있겠지 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돼요.
1: 아, 예.
0: 이게 1920년대 일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931년도에 처음으로 공화정이 탄생을 했는데 네. 진보 정권이었어요. 이른바 사회주의 정권. 계열이요.
1: 예, 예.
0: 근데 이 사회주의 계열 정권이 너무나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있던 부르주아 계급과
1: 네.
0: 그다음에 그 이 성직자 계급들이 불만인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1: 네네네.
0: 근데 이때 군부랑 이른바 옛날 기득권층, 그다음에 성직자 등등등 돈 갖고 있던 성직자들이 우리가 이대로 정권을 넘겨줘야 되겠냐?
1: 아, 승복을 안 했군요.
0: 승복을 할까? 하다가 그럴 순 없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보수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 아, 그게 내전인가?
0: 그 선봉장을 섰던 사람이 그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프랑코 장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 프랑코 장군 들어봤지.
0: 프랑코 장군이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선거 결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1: 예.
0: 36년도에.
1: 예.
0: 이게 36년부터 39년까지 이어졌던 스페인 내전입니다.
1: 내전이다. 거기 조지 오웰이 참가하는 거예요?
0: 그렇죠. 이른바 그 진보 공화국 정부랑 네. 보수 쿠데타 세력과 내전이 일어나요. 그
1: 군부를 포함한.
0: 군부를 포함한.
1: 예, 예.
0: 이게 이제 스페인 내전인데 네. 그 프랑코 장군이 이끌고 있던 이제 그 우파 쿠데타 세력이 히틀러와 무솔리니까지 끌어들여요.
1: 아, 그래요? 스케일이 커지네. 예.
0: 예, 2차 대전에 어떻게 보면 예선전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프랑코와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1: 뭉쳤어요.
0: 파쇼 정권이 이제 연합이 되어버려요.
1: 네.
0: 그래서 점점 이른바 진보 공화 정부. 세력이 밀리게 됩니다.
1: 네네.
0: 여기에 전 세계에 있던 지식인들이 전체주의가 유럽에서 성공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1: 아. 조지 오웰도?
0: 그리고 조지 오웰도 여기 참전을 해요.
1: 네.
0: 참전을 했는데
1: 네.
0: 여기서 정말로 실망을 했습니다.
1: 어떤 걸 뭐 느꼈고 어떤 걸 실망한 겁니까?
0: 똑같은 예. 사회주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1: 네.
0: 다 같은 사회주의가 아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두 파로 나뉩니다. 한쪽은 뭐냐면은 네. 소련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1: 네.
0: 일단 혁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권력부터 잡자라는 현실 뭐 좋게 말하면 현실파.
1: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참여한 공화국 진보 세력 안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0: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단은 그 이념 혁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권력부터 잡자. 라는 약간 권력 지향파가 있었고 한쪽은 진짜 순수 사회주의를 얘기하면서 무슨 소리냐? 혁명과 사회주의는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냐? 라고 하는 약간 이념을 더 중요시하는 파 나눠요.
1: 예.
0: 이게 뭐라고 할까 프랑코 장군과 싸우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안에서.
1: 약간 내전 속의 내전 느낌.
0: 내전 속의 더 치열한 내전이 된 거예요.
1: 더 치열한 내전이야.
0: 더 치열한 내전이에요.
1: 같은 진영 내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0: 같은 진영 내에서요.
1: 조지 오웰은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0: 이거 조지 오웰은 이념이 더 중요하다.
1: 이념이 더 중요하다.
0: 일단 혁명도 같이 달성하자 이쪽파였거든요.
1: 네. 네.
0: 이러다 보니까 저 소련의 지원을 받는 약간 현실파에서 저 이상주의자.
1: 아, 이상주의자.
0: 약간 반란군으로 찍혀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서 또 목에 총까지 맞습니다.
1: 조지 오웰이요?
0: 조지 오웰이요.
1: 아.
0: 뭐 극적으로 살아나긴 나는데 여기에 진짜 실망을 해요. 조지 오웰이요.
1: 네.
0: 이거 그러면서 타겟을 어디서 삼냐면은 아무리 봐도 지금 저 소련이란 나라가 지금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지만 소련이란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맞냐라는 그런 회의감을 갖게 돼요.
1: 그렇죠. 그 권력 지향파에 의해서 자기 목에 총까지 맞았으니까.
0: 그렇죠.
1: 소련의 지원을 받는. 예.
0: 그리고 요 과정을 다 담은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까탈루냐 창가인데 왜 조지 오웰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고
1: 네.
0: 왜 그런 식으로 사상이 정립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다.
1: 어쨌든 그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지 오웰이 갖게 된 건데 그때의 경험이 그러면 동물농장을 쓰게 된 밑바탕이 되는 건가요?
0: 조지 오웰이 내가 책을 왜 쓰는가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책에서 맨 마지막 결론인데 나는 직설적으로 정치적으로 글을 쓸 것.

0: 것이다. 얘기를 해요.
1: 네.
0: 직설적으로 이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난 이 정치적 글을 예술로 승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풍자극이든 소설이든 이쪽으로 나는 예술로 우회적으로 난 비평을 할 것이다.
1: 조지 오웰의 생각을 저책의 소리가 할 수 있네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조지 오웰이 이 동물농장을 썼던 때가 1943년경이거든요.
1: 예.
0: 이때쯤엔 벌써 이제 스탈린이 정적들 다 제거를 해버리고 더 이상은 사회주의가 아니었어요. 그 소련도요.
1: 예, 예, 예.
0: 이른바
1: 스탈린주의죠.
0: 스탈린 일당도 아니라 1인 독재 체제였죠. 저거를 내가 비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 실명 써가지고 네. 스탈린 나빠요. 스탈린 뗐지 이렇게 쓰면은 몰입이 안 될 거잖아요.
1: 재미가 없죠.
0: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걸 내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내가 풍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때 마침 마차가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1: 예예.
0: 그 마부가 채찍으로 말을 치는 걸 봤어요.
1: 그때 자기 예전 야뇨증 때 채찍 맞았던 거 생각났다 분명히.
0: 그렇죠.
1: 생각난다.
0: 그래.
1: 예.
0: 저 말이 지금 핏밥 박는 노동자들이고 지금 앉아 있는 저 마부를 부르주아로 내가 이걸 한번 우화적으로 내가 풍자할 수 있겠구나. 쓰자 애니멀 파함을 동물농장을.
1: 동물농장을.
0: 그래서 동물농장을 네. 쓰기 시작했는데 동물농장 네네.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1: 그래도 뭐 줄거리
0: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예. 예. 그 동물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동물농장 있었죠.
1: 진짜 짧게 말씀하시네. 동물농장 짧게 말씀해드립니다. 동물농장이 있었어요.
0: 끝이에요.
1: 예.
0: 당연히 이제 주인이 사람이고 네. 밑에는 뭐 말도 있어, 아, 그 뭐 말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다 있었어요.
1: 네.
0: 나 그래도 애니멀 팜이었거든요. 진짜 학대를 많이 해요.
1: 아, 주인이
0: 인간 주인이요.
1: 네. 존스라는 사람이죠.
0: 그 존스라는 네. 사람이요. 네. 네. 네. 학대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 올리버라고 하는 그 늙은 돼지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1: 올리버예요? 메이저 영감 아니에요?
0: 메이저예요. 예, 예. 메이저라는 그 늙은 돼지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쵸. 이 말을 해요.
1: 네.
0: 지금 우리 돼지, 아니 우리 동물들은 말이야 진짜 근력이 남았을 때는 네.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다가 진짜 우리가 근력이 떨어지면 바로 비참하게 도살당한다.
1: 그렇죠.
0: 이게 예. 우리의 운명이다.
1: 네.
0: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않냐.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우리의 애니멀 세상이 올 수가 있다는 꿈이었다. 우리도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메이저가 네. 쭉 자기의 꿈 얘기와 사상을 펼칩니다.
1: 그러니까 원래 그 동물농장의 지도자격이었던 거죠.
0: 지도자격이었죠.
1: 네, 동물들의 지도자.
0: 누가 봐도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요.
1: 아 그래요? 레닌이라고도 하던데.
0: 아, 레닌과 마르크스 합친 거예요.
1: 합친 거예요.
0: 그 농장 주인은 그 부르주아들이고 자본가들이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우리 프롤레타리아들도 뭉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른바 정신을 처음 세팅을 해준. 그 이제 메이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레닌과 마르크스다라고 네. 이제 풍자를 한 거로 보여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메이저는 죽습니다.
1: 그렇죠. 예.
0: 죽은 다음에 예. 두 번째 그 정신을 받아들인 두 마리의
1: 돼지들
0: 페퍼피그가 등장을 해요.
1: 네네.
0: 이 돼지 이름은 뭐냐면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이었어요. 나폴레옹과 스노우볼. 스노우볼은 굉장히 쾌활하고
1: 네.
0: 현실적이고 하지만 지도력은 없고 끈기가 없네로 나와요. 그런 반면에 나폴레옹은 굉장히 지도력도 있고 말 한마디에 그 군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로 나와요.
1: 예, 예, 예.
0: 이 두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이제 뭐라고 할까 다음 돼지들 동물 농장의 네. 그 지도자로서 네. 자 우리가 메이저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뒤집어 엎자 인간을.
1: 예.
0: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그 인간 농장주를 쫓아내요.
1: 예.
0: 쫓아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동물만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여러 규율을 만듭니다.
1: 네.
0: 그리고
1: 무슨 뭐 7계명 이런 거 있었어요.
0: 7계명 이런 거 만들어요.
1: 뭐 침대 쓰지 않고 뭐 술 마시지 않고
0: 술 마시지 않고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1: 두 발은 나쁘다.
0: 두 발은 나쁘다. 네 발은 좋다.
1: 그렇죠. 예.
0: 등등등을 만듭니다.
1: 예예예. 예, 예. 우리 다 나쁜 거예요 지금.
0: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 네. 나쁘다. 네, 우리가 네, 인간을 네. 쫓아냈다. 네. 봐라. 일단은 나폴레옹과 스노우볼 우리 덕분이다. 그래서 영웅이 돼요. 와 나폴레옹 스노우볼 인간을 쫓아냈다. 그런데 슬슬슬슬 나폴레옹이 이제 스노우볼을 견제하기 시작을 해요.
1: 나폴레옹이 스노우볼을.
0: 누가 봐도 나폴레옹은 스탈린이고 스노우볼은 트로츠키.

0: 해가지고.
1: 잠깐만, 나폴레옹이 스탈린이고 스노볼 트로츠키?
0: 트로츠키라고 해가지고 네. 트로츠 솔직히 트로츠키가 몰셰비키 혁명을 거의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그 스탈린과 그 권력 투쟁에서 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나폴레옹과 지금 이렇게 풍차 얘기만 애니멀 팜 얘기만 쭉 하면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슬슬슬슬 이 강아지들 왁왁왁왁 세파트들 이용해가지고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7계명을 슬슬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예. 인간은 정말 우리 적이지 않습니까? 네. 인간과 거래까지 해요.
1: 나중에 맞아.
0: 특히 스퀼러라고 해가지고.
1: 스퀼러 걔가 아주 얌생이 같은 친구예요.
2: 아하, 제가 스퀼러입니다.
1: 스퀼러 맞아. 스퀼러도 돼지죠.
0: 스퀼러가 돼지인데 스퀼이 여러분 영단으로 자 여러분 또 다시 보는 분들 돌아와가지고 스퀼이 돼지가 꿀꿀이 아니라 이거잖아.
2: 야 나폴레옹이 정말 대단한 돼지야.
1: 그러니까 선동가 선전가죠 선전가. 예.
0: 그래서 뭐 KGB를 상징한다. 뭐 프라우다라고 하는 그 소련 공산당 그 기관지를 얘기한다. 그 선동기구야 선동기구.
1: 아 거기 대응되는 거예요 스퀼러는. 네. 예.
0: 그리고 박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 박서를 전 참 좋아했는데.
0: 그러니까 박서는 진짜 시키는 대로 합니다.
1: 우직한 말이죠. 일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다요. 진짜. 예.
0: 그 박서가 진짜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을 상징한다 하죠. 네. 나중에 박서를요 다쳐요 박서가.
1: 맞아요. 예.
0: 근데 치료를 해준다는 핑계로 인간 밖으로 보낸 다음에 박서를 도산시켜 버립니다.
1: 맞아 맞아. 맞아. 슬펐어 그때.
0: 슬펐죠 진짜. 엉엉엉 박서야.
1: 그 사냥 깨들은 그럼 뭐예요? 스탈린의 어떤 뭐 친위대
0: 이런 거. 이른바 뭐 KGB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KGB요.
1: 비밀 경찰.
0: 비밀 경찰들이요. 예. 인간과 거래하기 시작해요. 네. 이제 나폴레옹이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1: 뭡니까? 그게.
0: 동물농장 맨 마지막 장면이 그러니까 1984도 그렇고 동물농장도 그렇고 둘 다 진짜 새드 엔딩이에요. 동물농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딱 보니까 나폴레옹도 두 발로 서가지고 술잔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1: 직립보행을 합니다.
0: 직립보행을 해요.
1: 두 발이 나쁜데.
0: 디스크 바로 와요. 허리 디스크.
1: 갑자기 전지를 발로 쓰지 않고 그렇죠. 후지로만 걸어 다니는
0: 아 전지
1: 예예예 예, 예. 그래 나폴레옹이 맞다 직립병했을 때 충격적이었지
0: 이건 예. 술 마시죠
1: 예
0: 맨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1: 뭐야
0: 창 밖에 있던 동물들은 마지막 대사가 이거예요
1: 네.
0: 창 안을 보니 누가 돼지인지 누가 인간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다.
1: 사람이랑 돼지랑 섞여 있는데 구별이 안 가더라.
0: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권력의 속성이죠.
1: 네.
0: 누가 권력을 잡든 시작이 무슨 뭐 혁명이든 뭐든 간에
1: 네.
0: 권력을 쥐면 누구나 다 똑같이 된다.
1: 그리고 두 발은 나쁘고 네 발은 좋고도 나중에는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고로 바꿔놓죠.
0: 아, 그렇죠.
1: 슬쩍 바꿔놓고.
0: 그러니까 네. 모든 동물들은 다 평등하다.
1: 있었죠. 그렇죠? 그게 처음에 개명이었는데.
0: 바꿔요. 돼지들은 더 평등하다.
1: 더가 들어갔는데.
0: More
1: 어떻게
0: 평등.
1: 평등일 수가 있냐는 네. 거죠. 아, 맞아. 명작은 명작이에요.
0: 명작이죠. 네,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1943년도에 나왔잖아요.
1: 네.
0: 3개월 만에 썼대요. 필력이요.
1: 네네네.
0: 근데 이게 45년도에 나왔거든요.
1: 네.
0: 1년 넘게 출간이 안 된 거예요.
1: 왜 안 됐습니까?
0: 영국에서 이거를 내려고 했는데 좀 본국이니까
1: 네.
0: 놀랍게도 45년은 한창 2차 대전이 진행되는 때였고 영국과 소련은 동맹국이었어요.
1: 그렇지. 아 눈치 보이니까.
0: 영국 출판사들이 딱 누가 봐도 스탈린 욕이잖아요.
1: 그렇죠.
0: 영국의 동맹이었던 네. 출판 못하겠다.
1: 아 그러네.
0: 그래서
1: 네.
0: 나중에는 그 2차 대전이 거의 끝난 무렵 대서양 출간에서 나와요.
1: 네.
0: 그런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1: 아 그게 45년? 오늘 날짜 8월 17일입니다. 예.
0: 네.
1: 자, 8월 17일 동물농장 출간회를 맞아서 조지 오웰과 동물농장 이야기해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0: KP인커.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공제조합 KP인커.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네,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썸문다 한국사 과학, 목요일에는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 의학사 시간에 이어서 토요일 8시 잡지사 주말 에디션 시간에는 김봉중 교수님과의 미국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을 본방송으로 보내드리니까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3: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2: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4: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5: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분들에게 이주연 목사입니다.
1: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세상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돼 있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0: 초대 손님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1: 네, 이분은요 우연히 찾아온 노숙자를 목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됐고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모든 실패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2: 그렇습니다. 망하는 것이 두렵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으신 분들

0: 많이 본 사람 같이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데도.
1: 누구로? 예.
0: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예. 내가 농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2: 현지에 그냥 계실 것 같은 거예요.
0: 그리고 제가 41년째 목회를 하는데 네. 밖에서 어디 가다 보면 목사 같다는 얘기를 못 듣고 살아왔으니까 아직도 목사가 되려면 멀었나 봐요.
1: 아, 41년 전으로 돌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처음 시작하셨을까요?
0: 아, 제가 신학을 하게 되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게도 된 그 배경에는 예. 내가 자원해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질 않았어요. 예. 제가 잘 나가던 기차 여행 중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어느 날 그 기차가 멈춰 섰어요. 예. 그게 제가 10살적 그러니까 제가 12살적 예. 아버님께서 새벽에 쓰러지셔가지고 낮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는 기관차가 멈춰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6년 후에 어머니가 3개월 누워 계시다가 또 떠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기관차에 바퀴 두 개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저는 이제 완전히 멈춰 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 우리의 삶의 이 여정이라는 게 언젠가는 이렇게 멈춰 쓰고 끝이 나는구나. 근데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기관차가 멈춰 섰으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만 그 절망적인 어떤 벽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를 그때 너무 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차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객차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속 앉아만 있어도 되는 건가. 그게 이제 방황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절에 학교 다니다가도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열차의 마지막의 종착지는 죽음이고 끝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이렇게 같이 여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큰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내 눈에. 그리고 나는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신학교를 다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
3: 그게 없던가요?
0: 예, 성경을 배우는데도 그 어떤 의미보다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예. 뭐, 예, 문서 비평, JDP 막 이런 걸 하니까 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하루하루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하는 걸로 방황하고 있고 벽에 부딪혀 있는데 근데 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은 그 답은 신학교라고 하는 제도라든지 또 뭐 훌륭한 선생님들이 답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누군가 어떤 인간이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야 문제가 풀리고 답이 얻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나 그 어떤 제도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답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서는 좀 자유케 됐죠. 그 실망감이 꽤 오래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요즘에는 죄인이고 불충하고 무능한 자이지만은 택하셨으니까는 그냥 버리지 않고 쓰셔서 오늘도 내게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까는 할렐루야. 그렇게 기쁘게 살죠.
1: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숙인 사역하고 계신데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0: 아, 사실 노숙인 사역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또 디지털 혁명기고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한국에서 위축을 당하는 사회적 리더십이 이제 많이 위기를 겪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걱정을 하니까 내가 알면 내가 하지 누가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선교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그 음성을 듣고 바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21세기 첫 부활절 아침, 예. 그 이제 2021년도 4월 제가 첫 주에 교회를 이제 그냥 모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 따로 준비하지도 않고 때가 이런.

0: 때문에 2001년도
1: 2001년이죠 예, 예. 예, 예.
0: 지금 더 영적으로 뭐 집중된 교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시대의 그 요청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서울연회에서는 성장률 1위 교회였었어요. 처음에 3년 4년 이렇게 가면서 1년에도 뭐 두 번씩 이사할 정도로 이제 늘고 그렇게 한 게 이제 지금 우리 신공덕동 마포구 신공덕동 그 이제 언덕에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 네. 거기 고개 넘어 만리제를 넘으면은 바로 서부역이에요.
1: 서부역이죠. 예, 예.
0: 그러니까 서부역이니까는 노승인 형제들이 예. 찾아오는 거예요. 네네. 생각지도 못했죠.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우들이 훌륭한 거죠.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아침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네. 우리가 같이 이제 커피도 마시고 빵도 같이 먹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오니까 그분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한쪽에다 한 거예요. 테이블에다. 그러니까 7, 8명이 되고 그냥 그분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분들이 수명 30명 이렇게 되니까 네. 이 그 시간이 중고등부 학생 예배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또 기도하고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더 커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인원이 점점 늘어서요. 예.
0: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따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1부, 2부의 앞에 이제 예배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7시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 한 1년쯤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때 30-40명 모이던 분들이 150명 이렇게 넘는 거예요. 150명 넘는 거예요.
2: 그분들 사실 그렇게 잘 안 모이는데
1: 밥이 맛있었나 보죠. 밥이 맛있으니까
0: 그런데요.
2: 맛집이셨네.
0: 사실은 그 서너 명이 왔을 때에도 네. 그분들이 옆에 앉아 있다가 가면은 냄새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려운데도 다 교인들이 안 그런 척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네. 또 교회 30-40명이 왔다 가면 그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제 그거를 말없이 한 거예요. 이분들이 150명이 넘게 와버리니까 우리 예배당이 한 130명 이렇게 막 적당해요. 작은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단까지 올라와서 앉는데 이거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도깨스실이야.
1: 여름엔 또 얼마나
2: 너무 어렵겠는데요.
0: 저는 또 거기다가 이 냄새에 좀 민감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1: 너무 힘들지.
0: 이 그 압박감.
1: 그렇죠, 그렇죠.
0: 막 두통. 처음에는 한 10분은 두통이 생겨요, 실제로. 근데 이제 지나다 보면은 예배드리다 설교하다 보면 잊어먹어.
3: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은혜로 잊어먹고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래도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데 동네 사람들.
1: 그렇겠죠.
0: 우리가 상가로 연결되어 그러니까. 있는 2층 건물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분들이
2: 싫어할 텐데.
0: 일찍 와가지고 문 밖에들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까지는 안 들어와요. 밖에 있으면서 담배 피는 시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담배 피니까 밖에 연기가 막 나고 그리고 그 담배 공초기다 다 버리고 그리고 휴지 버리고 그리고 또 화장실 다 깨뜨려 놓고 화장지 다 망가뜨려 놓고
1: 아이고.
0: 그리고 한번 왔다 가면은 이제 난장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2: 그분들이 또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했을 때 사고가 더 몰리잖아요 또.
0: 그러면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차 있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우리지만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은
1: 그렇죠,
0: 이거는 그렇죠. 주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선포를 딱 했어요. 나는 계속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해를 입히면 내가 그분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거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노숙인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치우고 가라.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알지 않냐. 교인도 많은 교회도 아닌데 다 시중 만들다가 다른 교인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싶은데 화장실 청소나 하고 가고 맨날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부터 스스로 조가 만들어져가지고 치우기 시작한다. 그게 예배의 은혜 같아.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0: 이렇게 한 것과 달라.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자녀, 우리 주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봉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1: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얼결에 이 노숙인들을 섬기게 된 건데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0: 예, 그래서 제가 목사는 뭐 또 우리가 일생을 그냥 24시간 365일 이 일을 하는 거지만 성도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상 세상에 나가서도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교우들이 힘든 일을 감당하는 거죠.
1: 식사 준비 같은 것도
0: 그렇죠. 우리가 늘 이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중지시켰잖아요. 네. 이제 급식을 이제 우리는 애찬이라고 부르는데 계속 했었어요. 근데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한 끼의 식사가 교회 와서 먹는 게 일주일에 제일 편안한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생활하다가 외식하면서 호텔 가서 우리 부부가 한번 식사하자는 그런 분위기죠. 뭐 본인들은 그래서 와서 대접받고 식사하고 근데 식사하면서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대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코박고 그냥 막 급하게 먹고 그냥 가지 마라. 대접은 대접으로 알고 받아야 그게 서로가 좋은 거지. 뭐 죄 지은 사람처럼 그냥 막 후딱 먹고 가면 대접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해왔어요. 얼마 후에 새로 나온 교우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교회에서 공동체에 하려고 털을 많이 보러 다니셨다면서요. 그래서 네. 아, 사실 그렇다 그랬더니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창에 유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세컨하우스처럼 이제 주택을 하나 짓고 주말엔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그 옆에 아주 그 산정에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5만 평이 좀 넘을 거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 크네요.
0: 아이 그럼 우리는 뭐 저 500평도 지금 살까 말까 지금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미 내가 정신이 나 있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줄 알아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딱 올라가서 산정에 딱 들어섰는데 고요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네. 사일런스가 밀려오는데 소리가 딱 끊어지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교우들이 너무 좋다고 다 보고 그러고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못 가본 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또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못 간 분들이랑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네. 또 갔는데 또 그 자리에 또 갔더니 똑같이 소리가 사라지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했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는 예전에는 미신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신학을 공부했는데 뭐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은 알아. 내가 증거를 보이시지 않았으면 않으시면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 11조를 가지고 또 오셨네. 여길 갔느니 또 생각지 않은 음성을 내가 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도가도 못하고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더라고. 왜냐하면 능력이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 교회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야말로 나도 꽤 전에 우리 집도 팔았었는데 지금 팔았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미 없어. 그러니까 아 이게 한 푼도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하늘만님만 보는 거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찾아가서 음성을 듣던 날이 5월 21일, 22일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걸 딱딱 접어들었는데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3년 동안 그 찾아다니면서 했던 게 너무 지쳐 있어서 내 의식에도 빨리 끝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회의도 안 하고 주일날 선포를 했어요. 6월달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63020 6월 30일까지 20억이 되면 이거 매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둔다. 그 선포를 하고서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이제 30일까지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장 되시는 분들은 1억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분은 3년 약정으로 이제 하기로 하고 반은 약정 반은 현금으로 가능하다고 그게 된 거예요.
2: 신기하다.
1: 야.
0: 그래가지고

0: 3주 만에 네. 달성을 해서 와.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다 이거 됐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준비됐으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3주 만에 지나고 4주차 되면서 계약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른 거죠. 지금에 와서 지나간 모든 걸 생각할 때는 내 40년의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다 이게 딱딱 때에 맞게 조합이 된 거고, 다만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지연된 거고, 내가 불충해서 목표 달성이 부족한 거고, 내가 무능해서 정말 더 영광을 못 드린 거다, 이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의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택하셨으면 부족해도 키워가면서 연단을 시켜가면서도 이루신다. 이제 그런 것을 네. 제가 더 이제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또 왔죠.
1: 좀 이제 올해 4년 된 건가요?
0: 공동체는 이제 4년째. 4년.
1: 예, 평창에서. 예. 예, 서로 이제 형제자매처럼 다 지내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예. 청년들도 들어오고.
1: 예. 그래도 공동체니까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다 규칙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나요?
0: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이제 하절기에는 5시에 그냥 일어나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동절기는 6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해가 동이 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하루 세 끼 밥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예. 시간 지켜서 먹고, 그리고 평소에는 3시간 노동을 해요.
1: 농사 짓는 거죠?
0: 예. 근데 그게 굉장한 그 치유 프로그램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8시간씩, 10시간씩 일을 하면 그게 고역이 되고 노예처럼 되거든요. 네. 일의 노예가. 그런데 내가 이런 그 아침에 은혜를 받고서 하루 3시간 일을 하는데 그것이 씨를 뿌리는 일이고, 또 물을 주고 잘 자라게 하는 일이고, 또 뭐 가지를 쳐주는 일이고, 그리고 땅을 갖다 개간해 주는 일이니까 다 살리는 일이에요.
2: 네,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게 자기가 배추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는 방문하는 분들한테마다 저거 내가 뿌린 거라고, 씨 뿌린 거라고, 저렇게 잘 자랐다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함께 하다가도 자기가 뿌린 씨를 뿌려서 자라는 배추밭은 자기가 와서 물을 자기가 주는 거예요. 더 잘 자라게. 그래서 그거 같이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기쁨이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식물도 생명이야. 배추도 생명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해도 이제 우리가 매일 영성 일기를 쓰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할 때에 내가 어떤 그 매번 설교나 이런 것을 이렇게 교훈을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그날 읽은 말씀을 고백하는 거야. 자기가 읽고. 근데 이제 그 고백할 때에 방법이 첫째는 이제 오늘의 내가 부르는 하나님, 나의 주.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그 치유함을 받은 날이다. 그럼 치유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에 대해서 고백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내가 오늘 굉장히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기쁨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용서의 어떤 은혜 체험이 있는 날이었으면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회개에 대한 고백을 꼭 해요. 그날 말씀을 가지고 나의 회개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어서 해요. 회개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께 영광, 이것을 통해서 영광된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기도와 고백의 형태로 각자가 하는데, 이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교훈하고 내가 얘기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직접 교우들이 만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방황하던 청년들도 있고, 노숙하던 형제들도 들어오고, 지금도 알코올이 때문에 아주 고통받는 이들도 있고, 또 뭐 육체가 아파서 병이 들어서 좀 고통받고 암이라든지 이런 걸로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각자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고백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신학으로 아는 것과 달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한 개인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0: 사람된 경험을 혼자 하는 것과 이렇게 공동이 생활하면서 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1: 목사님, 그럼 앞으로도 노숙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죠.
0: 녹시자를 통해서 저에게 그 주신 큰 은혜는 나의 그 어떤 교만을 또 나의 그 의식이나 신학과 신앙의 그 어두운 구석들을 이렇게 들춰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선은 이제 그 사랑의 농장에서 한 5년 동안 농사하고 할 때는 정말 그 저녁 8시, 9시까지도 막 삽 가지고 일하다 지쳐서 들어가도 새벽에 오길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냥 7시면 모여서 밥 먹고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5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좋았던 일이. 근데 그때 정말 허탈함 속에서 발견되는 내 자신이 있더라고. 왜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의분에 의존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정말 강도 만난 사람 돕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발견된 게 아, 의분으로 어떤 나의 신용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십자가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저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사랑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생겨 다시. 의분으로도 뭔가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분으로는 개혁이나 혁명에서 그쳐요. 근데 개혁과 혁명은 희생자가 남고 적이 남아요. 그리고 피를 흘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자가 없어요. 희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지 우리가 치유가 되고 진정한 좋은 사회가 되지 개혁과 혁명으로는 꼭 뒤끝이 남기 때문에 또 다른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들이 깨닫고 역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이 형제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깨달았고 저에게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너무나 감사하고 네.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지금도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는 게 참 고맙다. 그게 요즘의 고백이에요. 네.
1: 우리 수지자매 어떻게 되셨어요? 네.
2: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지방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네네.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분들의 종교는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산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은 네네. 해가 떴을 때 일어나고 해가 지면 그렇게 하고 자연의 섭리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되게 순응하시고 그 농사를 이 노숙인을 돕는 방법으로 농사를 택하셨다는 그러니까요. 게 저는 굉장히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앞으로 이 노숙인들을 살리는 농사를 계속해서 하길 제가 정말 주목기도 하겠습니다.
1: 정수영재?
3: 저도 사실 노숙인 자활단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진해서 찾아가가지고 그 홍보대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0: 좋은 일 하셨네요.
3: 한 1년 반 정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말씀대로 의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 1년 반 하니까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이 뭔가 티가 안 나요. 뭔 전 되게 티가 나고 싶었나 봐요. 이게 티도 안 나고 힘들고 변화는 없고 증거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엔 전 포기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만나면서 보니까 제가 왜 그때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해답을 알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 그 의대로 한번 그 뜻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나도 그랬어요. 한 발짝만 더 나가시면 돼.
1: 같이 가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0: 초대합니다.
2: 경찰.
1: 아니 사실 뭐 서울역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주변에 무료 급식을 하는 곳들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참여해 봤고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은 나눠주어 봤지만
0: 필요해요.
1: 원,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 지금 예. 원초적으로 네.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네.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공동체를 이루셔서 정말 낮은 곳에 임하시는 목사님을 뵌 것 같아요.
0: 아니 낮은 곳에 임하는 건 내가 아니라 예.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
1: 주님이 임하시는데 예, 직접 그렇죠. 몸소 실천을 하시는 예,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이 됐고 또 그들에게

0: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그냥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어요? 지금 그 땅을 알아보러 왜 다녔겠으며 지금까지 말씀 나누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셨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들과 함께 숨을 쉬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이뤄내신 이 공동체가 앞으로 목사님께서 목표하시는 대로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그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우리 기독교회가 하면 이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0: 네네. 예,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그래.

0: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를 마칩니다.
1: CBS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대한성공회입니다.
7: 광명교회 민숙희 마가렛 사제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존중받기 어려웠고 이방인 여성은 더더욱 주변부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며 달려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여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귀찮은 사람, 치워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장면을 읽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의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 아닙니까? 그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끝까지 자비를 청했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 여인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성별이나 민족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은 하느님 나라의 경계를 넓혔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오랫동안 친교를 나눈 사람들에게만 친절한 교회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힘 있는 다수자의 목소리만 듣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목소리가 존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에서 보듯 교회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경계를 넓혀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애원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그 누구도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도 되는 교회. 그 어떤 조건의 생명도 존중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 수 있는 교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세상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환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성공 후였습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들을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시켜 우리보다 10배나 더 긴 430년의 노예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주신 질문과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 노예 생활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따라 죄되게 살던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끝은 표현하기도 두려운 지옥이지만 그런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스스로 해방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들은 그 강대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라는 그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속 읽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있는 흐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고 데려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했다? 이끌어내었다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는데, 이 약속,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방시켜서 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닙니다. 왜 해방시켰습니까? 15절 읽을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두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완비된 그런 삶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물이 없고 간지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길 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어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요. 16절 읽을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나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상황을 만날 겁니다. 불뱀과 전갈을 만날 겁니다.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상한 만남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구원 받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건져내심과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음받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행위가 완벽해서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오실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귀하게 사랑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우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메바의 후손도 아니고요, 곰의 후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살

알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해방을 받은 심판에서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더라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생명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방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해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11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을 잊지 말라. 왜요? 12절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크게 읽어요.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래.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었을 때, 사업이 잘 되어서 번성하게 될 때, 은금이 많아질 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17절 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시작. 내 마음의 레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사업 잘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풍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풍요의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내 손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를 위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다듬고 다듬어 겸손케 하여 낮추셔서 복 주시고, 그 다음에 18절 읽어봐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과 기회를 부여하셨고 만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에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 내 사업이 여기까지 온 것,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사람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여기까지 온 것, 사람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 감사하고 끝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러나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종의 멍에를 다시 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채울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도시로 부르신 것은 이 도시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18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돈만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 이루려
하십니다.

의미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았다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한번 띄워줘봐요.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도 10장 3절도 10장 7절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해방시킨 이유가 그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섬기며 살게 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만나를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재물로 얻을 능력도 주셔서 물질, 지식, 권력 주신 이유가 그것 가지고 먹고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가난합니다. 한이 맺혔습니다. 돈에 저 인간에게 내가 돈 많아서 그 그동안 나갔던 서름 갚게. 그게 아니에요. 주를 마음껏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약속대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과 건강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자, 신명기는요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 건강도 아직 쇠하지 않았는데 시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음 세대를 남겨주고 가는 가족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너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더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라. 이 말은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을 취소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구원받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약대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받도록 삶을 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살아는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세 가지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 축복하라. 자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축복하는 거예요? 첫째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녀에게 소개하는 걸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이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이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광야길 걷고 실패하여 죽음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이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샬롬 다 풀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 절 읽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소개하라. 그 은약을 자세히 풀어 헤쳐라. 그리고 그 은약 붙잡고 자손들을 뭐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자녀들을 축복하라. 27절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우리가 축복한 그대로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네가 축복한 그대로 후손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소개하라. 그 은약을 틈난 대로 가르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축복

0: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부모의 간증을 듣고 그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는 어디에 있어도 감사와 축복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축복을 사모하라, 반드시 복을 받으라, 그리고 축복하는 손을 높이 들고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그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쳐요? 아브라함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75년 동안 갈대아우라에서 우상점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3절 읽어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과목에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으로 우리가 복이 되는 삶으로 올라서는 것.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쉬운 용어로 고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단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잘 사는 나라를 넘어 다른 나라를 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강한 나라를 넘어 약한 나라를 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받을 나라를 넘어 복을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을 받은 민족에서 멈추지 않고 복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복절이 육체적인 광복이 아니라 영적인 광복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권력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그들이 사건만 생기면 여전히 그들 속에 죄가 스물스물 터져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목사요, 여러분은 권사, 장로님,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 양심만이 알고 있는 어떤 사슬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의 영에, 어떤 사람은 불의의 영에, 어떤 사람은 남을 보면 허점만 보이고 잘못만 보이는 판단의 영에 영적인 어떤 결박이 채워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과 정죄 속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삶이 있을 겁니다. 그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2026년 광복절은 내 삶을 올가매고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사설에서 끌려 자유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살아도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속에 삶 속에 여전히 죄가 있었고 죄가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는 우리에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100번 100번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은사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온전케 하시고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방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복받을수록 복 있는 삶을 살도록 당당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다.

0: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1: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신 그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봅니다. CCM 캠프 여름 특집 좋아요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세요.

찬양이 좋아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로 꾸며드린 이번 일주일 CCN 캠프 여름 특집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오늘 첫 곡 전해드리며 역시 오늘도 찬양이 좋아요. 여러분들의 엄지척을 기대해 봅니다. 주빌리 찬양단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전해드렸고요. 2부 워십 앤 프레이즈까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좋아요를 많이 받은 그런 우리에게 진숙한 찬양들 꾸며드리니까 2시간 함께해 주세요.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어제까지 5일간의 좋아요 특집을 꾸며드리면서 꽤 많은 곡들을 전해드렸는데, 실은 같은 18개 또 19개의 좋아요를 받고 이 곡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게 조금은 아쉬워서, 왜냐하면 등수로 따지면은 같은 등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좋아요의 134위부터 123위까지 순위에 오른 곡들 오늘 함께 1부에서 나누고요. 내일은 135위부터 147위까지 18개의 좋아요를 동일하게 받은 찬양곡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한웅재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그리고 해외 CCM이죠. 아도니아의 폰 구텐 메히텐 선한 능력으로 였습니다. 역시 18개의 좋아요를 받은 세곡 먼저 들으실 텐데요.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김명식과 헤리티지가 함께하는 찬양, 또 이윤화의 내려놓음, 그리고 좋은 씨앗에 물고기가 살수 있도록. 제가 이 곡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곡을 선곡해서 소개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좋은 씨앗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앞서 이윤화 내려놓음 김명식과 헤리티지의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횟수도 같고 좋아요를 받은 숫자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등수의 찬양곡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프렌즈의 연주, 소리엘의 땅끝까지 또 한정수가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네 모두 18개의 좋아요를 받은 곡들입니다.

김정수,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네, 소리의 땅끝까지, 그리고 프렌즈의 연주 함께 하셨고요. 깊어져가네, 디사이플스의 찬양과 또 헤어른 느리의 다시 시작해도 같은 등수에 올랐습니다.

해오른 누리 다시 시작해 또 디사이플스 깊어져 가네 였고요. 아, 1부 끝곡은 유리상자의 웃어요가 역시 좋아요 18개로 오늘은 이렇게 좋아요 아쉬운 특집으로 같은 순위의 곡들이지만 어제까지 방송에 소개되지 않았던 곡들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내일도 1부에서 좋아요 특집 마무리 뒷이야기까지 함께 할게요.

0: CBS.
1: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시간. 자, 두 곡의 찬양 먼저 들으신 카우치 워십의 피처링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분이시죠. 홍의삭 씨가 함께했습니다. 회중 찬양 먼저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들으신 곡은 브라이언 킴이 워십 리더로 함께했습니다. 더 워십 플레이스의 주님 함께 하셨네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워십 앤 프레이즈 예배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한 곡 한 곡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아 워십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그리고 원웨이 워십의 기도, 그리고 뉴 크리에이션 워십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세 곡의 워십곡 함께 할게요.

세 곡의 워십 찬양 이어봤어요. 피아 워십, 내 진정 사모하는 원웨이 워십의 기도, 그리고 뉴 크리에이션 워십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 주만을 신뢰합니다. 애쉬 워십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마커스 워십의 이 때를 위함이라, 소진영 씨의 인도로, 또 워시플로잉 우리는 외치리, 역시 세 곡 이어서 함께 할게요.

예전 크리스찬 뮤직 페스티벌에 그 주제가가 해마다 있었는데요. 이 지금 들으신 우리는 외치리가 역시 CBS의 창작 보금성가제에 이어지는 그런 대회였죠. 워십 페스티벌의 주제가였습니다. 오늘 워십 플로잉의 찬양으로 들으니 굉장히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마커스 워십 소진영 인도로 이때를 위함이라 그리고 애쉬 워십의 주만을 신뢰합니다 전해드렸어요. 올포 워십의 매일의 온전한 예배 준비했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워십 앤 프레이즈, 주일을 앞두고 매일의 온전한 예배 찬양 들으니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All for Worship 김소영 피처링 매일의 온전한 예배 들으셨고요. 끝곡으로는 예람 워십 레베카 황의 원곡이죠. 밤이나 낮이나를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CBS 라디오.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머리 위에 살고 있는 사람, 내 아래와 내 오른쪽 또 왼쪽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에 둘러싸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비율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명 중에 8명은 모르는 사람과 몇 미터 안쪽에서 마주하고 있는 셈이죠. 공동주택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에 그만큼 또 서로 조심해야 할 것들도 많은데요. 특히나 토요일은 아파트 안내방송이 더 많이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 입주민 안내방송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전달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일도 좀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같기도 하고요. 네, 조금씩 더 배려하는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긴 해요. 인터폰도 자주 울리고 주민 안내방송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웃들 간 서로 험악해지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사는 어린아이가 주말인 오늘 다 같이 계실 테니 저도 오늘 뛰지 않겠습니다. 서로 에티켓을 지켜요. 이렇게 얘기를 전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좀 애들 좀 주의시키세요. 뛰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얼마나 부드러워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눈살 찌푸리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 김명식, 유효림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이어집니다. 지금도 산책 중이실까요? 최선영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홍재 목사가 불렀고요.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벳 앨범에서 함께 했습니다. 아타칸 님께서 웨이메이커 신청하셔서 네, 신하체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신아치 웨이메이커, 천관웅 내 길 더 잘하시니 두 곡이었고요. 쉼표님, 우리가 평일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일하시는 시간이라 그래도 재방송 시간 기억하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예라머십의 나의 하나님, 마이 로드 마이 갓.

나의 하나님 마이 로드 마이 갓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아이디도 쉼표시잖아요. 쉬는 시간에 언제든 당양로 편히 찾아주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는 표준 FM과 조이포유에서 밤 12시에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재방송됩니다. 혹시 본방송을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요. 잠이 안 온다. 찬양 들으면서 편안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싶다. 그럴 때 라디오나 레인보우 통해서 당신을 향한 노래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김숙희님의 신청곡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은 손재석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데이비드 구 현무의 목소리로 선한 능력으로 그 전에 홀리원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으셨고요. 푸른하늘님이 신청하신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조은이 부릅니다.

내가 막 애쓸 때, 나만 애쓸 때,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기억해야겠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

조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1부 끝곡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By Your Side라는 곡을 아가파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0: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 중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강조하려는 열망에 불타는 일부 사람들은 마치 그분이 우리를 위해 회개까지 대신해 주시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회개는 오직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 회개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회개까지 대신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심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회개를 도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회개에는 도덕적 혁신이 포함됩니다. 잘못을 범하는 존재는 인간이므로 오직 인간만이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것은 인간이므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존재 역시 인간뿐입니다. 그가 회개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거짓말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A.W. 토저가 지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 중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회개를 도우실 뿐이다 라는 제목의 글 함께 읽었고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에이멘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어서 회개하라 방금 들으신 곡은 시와 그림 앨범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하늘 소망 아들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나는 일어섭니다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피아워십입니다.

날마다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맨 8751번님의 신청곡 You Raise Me Up. 오늘은 김승미가 부른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하늘소망 아델님과 함께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명가님께서 신청하셨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내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려드리죠.

제이어스 내 모습이대로 이어서 어제 생긴 밴드 앨범에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까지 들었습니다. 훈이님 자주 가세요? 그 집 근처 산? 맞아요. 그 비 내릴 때 내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 말고 나뭇잎에 부딪히는 그 빗소리가 평안을 주고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소리가 뭔가 평안을 주고 청하게 들릴 때가 있죠. 그 경험을 하셨구나. 전 좀 한참 전이긴 한데 담양에 혼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장마철이라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저는 대나무 숲을 걸었었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 숲에 떨어지는 물방울, 그 빗방울 소리가 너무나도 안정을 줬던, 예, 심적인 안정을 줬던 그 기억이 참 오래 남아 있습니다. 생생하게. 훈이님도 그러셨군요. 행복이 뭐 있어요? 이렇게 주신 건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쁘게 매일매일 주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사는 거죠. 맞죠? 행복 듣습니다. 이은화가 부릅니다.

사소한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그게 산다는 거고 그게 행복이고. 산다는 것은 오세연이 불렀고요. 행복 이윤화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제키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기프티드 앨범에서 듣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이어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지선의 목소리로 오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삶의 사소한 부분이 큰 기쁨이 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아델라이드 폴라드 여사가 작사했습니다. 폴라드는 당뇨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녀가 1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을 때 기독교 교회사를 읽고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됐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해 기독교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폴라드는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한 할머니의 대표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 기도는 주님,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폴라드는 이 기도에 큰 감동을 받아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425장 찬송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다짐할 때 많이 부르는 찬송,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만나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

전화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제주에는 패들보드 위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멍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시바다 안성관 대표는 어느 날 바다 수영을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요.
1: 다리에 쥐가 나서 제가 패들보드에 누워서 모터보트가 저를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누워서 바라보는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고 손끝에 젖어드는 바다의 수온도 너무 좋았고 미세한 요동? 그런 것도 너무 좋아서
0: 멍해의 패들보드 위에는 커다란 남방 큰 돌고래 인형이 있는데요. 해녀들의 버려진 해녀복을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 태어나서 이런 감정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다에 이렇게 떠있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힐링을 하지만 멍해라는 행사를 마무리를 할 때 남방큰 돌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저는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0: 사랑한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3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0: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지고 마음이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간구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세상살이에 지쳐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만 여전히 삶은 힘겹습니다. 육체는 하루하루 쇠잔해져가고 가야 할 길이 막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뜻 안에서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신 거룩한 사귐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하소서. 내 자아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상한 심령이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은혜로 덮어주소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보람 속의 기쁨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는 평안을 주소서. 복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삶을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23일 주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워킹 프레이즈가 부르는

은 찬송가 47장 보내드립니다. 하늘이 푸르고 줄라이가 부르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어서 나무의 찬양입니다. 주의 은혜로.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68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셀라.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곳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신의 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0: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원수들을 파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네 집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구치며 찬양하기를, 회중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열을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그 뒤에는 스불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무도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문나라의 황소떼 속에 있는 송아지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받기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주십시오.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셀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고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1: 성경 낭독 시편 68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전용대의 찬양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어서 최한성이 부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하면 끝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은 끝이 아닌 시작을 얘기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로 마지막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목표가 성취되는 결과로서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날이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종말하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시작이요 목적의 성취, 목적의 완성이라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뉴크레이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말하는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도 1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 창조, 뉴크레이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나의 옛사람과 싸우며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하고 죽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지수의 완전한 회복은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완성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나 다시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자는 두려움 없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섬세하신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한 것은 그 앞전에서 나온 본문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에 깨어 있으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항상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4절에 각자에게 권하는

0: 주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 같으니 누구에게 명하는 거죠? 문지기. 문지기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최후의 보루인 겁니다. 이 문지기를 통과하면 다 뚫려버리는 거지며 절대로 자선은 안 되는 것들. 깨어 있어야 되는 직무가 바로 그 청지기의 임을 맡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깨어 있어야 되는 문지기, 청지기로 세워주심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권한과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세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맞게 견디고 이기고 승리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수꾼과 문지기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권한과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경고가 3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법이죠. 사경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주님이 안 올 것처럼 사는 자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먼 훗날 주님이 오실까 착각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역시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제자들은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요 영적으로 어두움을 많이 보내서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겟세마네에 있을 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지만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텐데 주님의 제자답게 영적으로 밝은 자답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답게 거룩하게 예배하시길 바라고 영적으로 어두움을 겪지 않고 제자의 삶, 하나님이 맡겨준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하늘이 부르는 나의 등 뒤에서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8월 23일 주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선명의 합창단이 부르는 찬송가 233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 참 불편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 여인의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꽤나 불편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대개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변화할까부터 설교자들이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사실은 믿음을 시험하신 거야, 또 성경 원어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개는 그런 사나운 그런 들개 같은 게 아니라 원어 그 자체를 보면 작은 개라고 되어 있으니 이거는 사실 집에서 기르는 작고 귀여운 애완견을 이야기하는 거야, 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하셨을지 예수님의 표정은 굉장히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 모습이었어 라고 등등 그렇게 이 본문을 윤색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변호를 잠시 좀 내려놓고 매끄럽게 다듬어 놓는 그런 본문보다도 불편한 말

말씀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훨씬 더 멀리 가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것부터 성경을 찾아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눈으로 빨리 훑어보시면 여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시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문제로 시비를 겁니다.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는 율법에 명시된 정결례를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결례, 정결하게 되려면 그리고 거룩하게 되려면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또는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친 그대로 부정한 것들은 골라내고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피해가고 돌아가고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만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지금 부정타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경건,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종교의식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그러니 너의 마음부터 좀 돌아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따끔한 일침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곧장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간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복음서 본문의 시작입니다. 2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갈릴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인접 지역인데요, 이곳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뭐 갈릴리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늘 가장 부정한 땅, 가장 부정한 인간들이라고 머릿속에 떠올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21절 그 위에서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지금 옥신각신 하셨는데 이번에는 입이 아니라 아예 발로 걸어 들어가면서 부정한 땅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이 정말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거룩한 것인지 지금 몸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장면이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부정한 땅, 부정한 자리, 율법과 관습, 통념으로 우리가 그어놓은 그 경계선,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거기서 한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 마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을 오늘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아주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인데,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수로보닉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예수님의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쓰지 않는 옛말입니다. 사라진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라진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굳이 이 마태복음에서 꺼내들어서 이 여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어디인가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땅이고 정복해야 될 그런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민에게는 원수 같은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잊혀진 이름을 마태복음은 일부러 끌어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아, 우리 민족의 원수

아시다시피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국제 무역항인데요. 아주 잘 사는 동네예요. 원래 이곳의 그 특산품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의 특산품은 유리 그리고 자주색 염료가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팔아서 부를 축적을 하면서 굉장히 부를 축적하는 그런 소비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두로와 시돈 땅을 두고 1세기 역사가인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우리 유대인에게 그리고 우리 유대인이 가장 지독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적대감의 뿌리가 단순히 우리와 피가 다르다,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 우리와 문화가 다르다 거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식량 문제였어요. 이 두로라고 하는 곳 이곳은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곡식을 자급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곡식을 수입을 해오는데요. 곡물을 수입을 어디서 수입을 했냐면 국경 너머에 있는 갈릴리 땅에서 늘 이것을 수입해서 자기네들 식탁을 차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구절 하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당시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헤롯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헤롯이 화가 나 있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거기에 따라 나옵니다. 근데 헤롯이 왜 화가 나 있는지는 사도행전에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는 건 아마도 당시 무역과 식량에 관한 문제 때문에 뭐 요즘 말로 하면 무역 갈등, 국제 무역 갈등 때문에 아주 그 화가 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적이 어디였냐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헤롯 밑으로 들어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정을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담담하게 한 줄로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그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방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땅이고요. 왕국은 갈릴리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늘 양식을 무역을 해서 수입을 해왔는데 이거 수입을 막아버리니까 헤롯이 막아버리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평년에는 이 식량을 수입하고 무역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럭저럭 굴러가요. 문제는 흉년이 날 때가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겠죠. 곡식이 모자라면 당연히 값이 오릅니다. 값이 오르면 곡식은 누가 먹을 수 있나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곡식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땅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부를 정도로 갈릴리 원주민들은 자기 땅을 가지지를 못해서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다 빼앗겨버리고 그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또는 지주나 아니면 귀족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자기는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그 밀들이 수확물들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들면 땅 주인들은 기회는 이때다 해서 그 밀들을 수출을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길 기회로 노리고요. 그 대신에 정작 갈릴리에 사는 원주민들은 너무 값이 비싸버리니까 자기네들 식탁에 곡식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끼니를 걱정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이 갈릴 땅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한 감정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서 이제 26절을 다시 읽으면 완전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다. 이거 사실 예수님이 만들어낸 또 학자들이 추측한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늘 입에다가 달고 다녔던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입에다가 달고 다녔던 그 말을 다시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발음한 것 뿐이죠. 우리 아이 입에 들어갈 빵을 저놈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 라고 그 저간의 사정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것 하나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예수님의 기분을 개인적 기분을 말한 게 아니라 한 지역의 상처를 그대로

대변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이 여인이 갈릴리 사람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간청을 합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껏 민족적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 와서 늘 밉상이잖아요. 늘 밉상이던 사람이 와서 갑자기 손을 내밀고 도와달래요. 그런 형국으로 여러분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정중한 청원이 아니라 아마 길거리에서 찢어지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2절 말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 유대인의 언어를 급하게 빌려서 입에 올려서 발음을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통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속으로 굉장히 고민을 한 다음에 아마 꺼내는 것 같아요. 그대로 흉내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그냥 침묵합니다. 말 그대로 철저히 무시하고 거절한 것이죠. 그러자 두 번째, 이번엔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23절 말씀, 저 여자 좀 보내달라고, 가라고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발 좀 쫓아내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서 뒤에 따라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 장면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대답도 굉장히 알쏭달쏭해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말 같아요. 또 다윗의 자손? 그래? 그러면 난 다윗의 백성만 생겨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대화에 그 유명한 개라고 하는 말이 드디어 나옵니다. 26, 27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나오는 개가 헬라어 원으로 실제로 작은 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거 여기 나오는 개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트 있게 이 자리를 넘기신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말도 그렇지만 작은 개, 귀여운 개를 우리는 강아지라고도 부르지만 작은 개를 또 뭐라고 그래요? 개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이 작은 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게 관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답한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모욕으로 알아듣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 옳습니다. 그런데 미물인 그 작은 개도 자기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흔히 이렇게 요약을 하곤 합니다. 야, 이제 여인이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드디어 돌려놓았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바라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바라는 것 다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이 본문은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소원 성취할 수 있는 소원 성취 공식이 돼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생각을 할 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동으로 덜 매달린 사람, 기도를 덜 한 사람으로 그냥 평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여인이 한 말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옳습니다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야박한 말에 반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 말을 하자 아니 내가 어디를 봐서 개예요? 그러면서 대들지도 않습니다. 항변하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말 전에 아예 그냥 절까지 하면서 옳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가 우리의 갈림길이 됩니다. 우리는 늘 끈질기게 매달리면 소원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잘 보세요. 매달림의 요령을 배운 사람은 사실 자기 열심, 자기의 성공 경험을 밑천 삼습니다. 그래서 매달립니다. 내가 이만큼 울었고 내가 이만큼 참았고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차례다. 그렇게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요 자기의 열심을 단 한 번도 내밀지 않아요. 이 여인이 붙들고 이 예수님께 내민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방금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딱 꺼내놓습니다. 한쪽은 나의 경험과 나의 성공 경험에 무게를 두었다면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의 무게를 둡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보면 상도 있고 식탁도 있고 자녀도 있고 주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선을 넘지 않아요. 그저 그 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립니다. 그런 다음 그 엎드린 그 자리에서 주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한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 그 비밀 하나를 발견해서 다시 꺼내놓습니다. 그 비밀? 그 상 아래에도 그 상 아래라고 하는 것도 주인의 집 아닙니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의 그 거절의 말 속에도 사실은 주인의 집이 들어있고 그 집은 개까지도 먹이는 그 풍성한 집 아닙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예수님께 다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신앙의 갈림길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붙들었는지를 따지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붙듭니다. 앞에 것은 응답이 없으면 결국 나를 고발을 하게 되고요 뒤에 것은 응답이 늦어도 여전히 그분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문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설교문의 제목이 가나안 여인에 관한 설교인데요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루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신앙의 기술을 배워라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실 때 그 아니오 밑에 숨겨져 있는 예 그것을 붙드는 것 진노의 가면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예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거룩한 것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을 했고요. 또 설교 중에 아주 자주 나오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밤새 동안 씨름했던 얍복강 사건을 종종 입에 꺼내듭니다.

0: 그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이 밤새도록 그 얍복강나루에서 싸워요. 천사와 싸우는데 상대가 누구인지 끝까지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몰랐고요. 이름조차 듣지도 못합니다. 알아낸 것, 야곱이 알아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의 설명을 끝내 알려주지 않았지만 축복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밤이 지나고 이 야곱에게 남은 것, 그것은 내가 알고 싶었던 그 해답이 아니라 절뚝거리는 다리와 그리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렇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자리들, 그리고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복도에 앉아있는 시간, 불안한 시간들이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그 며칠들이 있죠. 아무리 선하게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해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을 하나님 좀 사라져가게 하나님 거두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미움과 분이 풀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머릿속에 채우는 것 대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응답을 안 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까지도 우리는 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유를 알아야만 마음이 놓이고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맨 마지막에 그 화살을 꽂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에게 꽂아요. 아, 내가 부족해서인가 보다. 내 기도가 간절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나 라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내 믿음의 크기, 내 집중력, 내 인내력,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고 하는 칭찬을 받는 이 여인조차도 사실은 내놓을 것 하나도 없었죠. 이 여인이 가졌던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방금 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뿐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무런 조건도 없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다시 우리는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바로 우리가 받을 그 성찬이 주님의 그 식탁이 됩니다. 그 시간 우리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우리의 그 손 위에 받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거나 또는 희망이 없어서 나는 상 아래 떨어진 작은 개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격 없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먼저 하고 물러서 계시는지요? 그런 절망의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거절당한 기도가 그 손 앞에서 끝나지 않기를, 부스러기를 청하던 그 간절한 그 손에 주님의 몸이 놓이는 그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체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1: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을 이끌어 가거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인 한마디가 등장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아만의 이야기,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고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지 못해 화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되고 그 이후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는 이야기.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아만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마침내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몸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인생 전부가 뒤바뀐 사건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에 담겨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사실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아만의 존재가, 나아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방 사람인 이 나아만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의 존재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굳이 성경 속에 기록될 이유도 없죠. 그의 삶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시작하게 된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 2절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는 아람으로 끌려온 포로로 나아만의 아내 수종을 들게 됩니다. 어린 여종이 아람의 가장 크고 존귀한 장군을 움직인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오늘 나아만이 고침받는 이야기에서 나아만도 아니라 엘리사도 아니라 이 어린 소녀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1절의 나아만과 2절의 어린 소녀, 이 둘을 소개하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는 이름이 있지만 어린 소녀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지만 어린 소녀는 전쟁의 포로입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한 나라 안에서도 크고 존귀한 사람이지만 이 어린 소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죠. 또한 나아만은 큰 용사라고 칭함을 받지만 어린 소녀는 그저 힘없는 여종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저울에 이 둘을 올려놓고 본다면 어디로 기울어지겠어요? 당연히 나아만으로 기울어지겠죠. 무게의 추는 당연히 나아만 쪽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을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비교 불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나아만이 이야기해야 여종이 뭐라도 할 것 같고 나아만이 이 여종의 생사여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가 가장 한 나라의 높은 군대 장관을 움직이고 또 왕도 반응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 반응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큰 용사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의 추는 이미 기울어져 있지만 나아만을 움직이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고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린 소녀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나아만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말하는 대로 나아만은 움직이죠. 아람의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스라엘에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그 왕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리고는 결국 엘리사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사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조건으로 잴 수 없는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0: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와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년은 과연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 안에 기록되어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3절 말씀에 이 어린 여종이 하는 말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0: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0: 어린 소녀가 말한 이 한마디가 나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또 나만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었고 그 한마디 속에 이 어린 소녀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어린 소녀에게 분명한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가 그 나병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나아만이 겪고 있는 이 나병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이 어린 소녀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이 포로의 상황이고 이스라엘을 떠나왔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삶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 앞에 찾아갔을 때 이 이스라엘 왕이 보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으로부터 고쳐달라라고 찾아온 이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당황한 거죠.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 또 우리 이 이스라엘 안에 그 병을 고칠 만한 그런 어떠한 기술도 의학도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고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왕은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왕궁 안에서도 없는 확신이 이방 땅의 어린 소녀에게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린 소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인이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인이. 여러분 여기에는 이 어린 소녀의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어린 소녀는 아람으로 지금 잡혀 끌려온 상황이에요. 자기 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람은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 나아만은 바로 그 아람 군대의 장관. 즉 어린 소녀에게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는 미워하는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득한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려움의 상황을 보고 나는 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침묵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죠. 아,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이 좋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린 소년은 나아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아만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가 스스로 입을 열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그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직접 대하는 태도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국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소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긍휼하고 그들의 삶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소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사실 어린 소녀에게는 나아만을 고칠 어떠한 능력도 없죠.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디로 가면 되느냐 이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나도 방법이 없고 누구도 방법이 없지만 어디 가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선지자 앞에 가면 된다. 엘리사를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어린 소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어린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죠. 제가 담임 목사이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하지만 사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어린 소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고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또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를 사용하여 주시죠. 어린 소녀가 한 일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까지가 이 소녀가 한 일입니다. 그녀가 직접 나아만을 고치지도 않았고 함께 이스라엘을 가는 길에 동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아만에게 소개하고 나아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준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녀가 이야기한 그 한마디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움직이고 아람 왕에까지 반응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왕은 또 당황해서 혼자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고 그때 엘리사가 나에게로 보내라 해서 엘리사를 만나서 결국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나아만이 고침받는 이야기 그래서 나아만이 자신이 안고 있는 질병 어떻게 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

음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을 고침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더니 나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인데 그 일을 이 어린 소녀의 한마디를 통하여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서 어린 소녀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린 소녀의 한마디가 시작되어서 결국 15절에서 나아만이 고백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어린 소녀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이제 나아만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죠. 높은 지위도 많은 재물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말 한마디를 통해 한 사람을 움직이셨고 마침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고침과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세상의 어떠한 조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의 한마디를 주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고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감당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린 소녀에게 나만을 고칠 능력은 없었지만 누가 고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소개한 겁니다. 우리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는 이정표가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신앙 위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미래 세대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일, 그거는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더 우리가 우선해서 가져야 되는 소원이라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중

0: 중심을 삶의 무게의 추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자녀여야 하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알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 세대여야죠. 여러분, 어린 소년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억지로 끌려와서 고향을 벗어나,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 아람 땅에 종으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이 어린 소년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도 가정과 학교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믿음이 있는, 또한 그런 담대함이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의 믿음과 삶을 사용하셔서 또 누군가의 한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나는 이 어린 소년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누군가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나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소녀였습니다. 아람의 포로로 끌려와 종으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았고 나만의 아픔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야기하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신이 나만을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그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나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떠한 시간 속에 살아가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누군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삶에 파묻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성의 미래 세대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누군가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 나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 또한 우리 신성의 미래 세대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야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우리 신성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랍도록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신성

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2: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때가 참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구원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부모님 것을 자녀들이 물려받습니다.

자녀들끼리 부모님 물려준 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감사해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지만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 우리들은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저 믿는 자는 유업을 이룰 자에 대해서 26절 이하입니다.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로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다 합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자녀라고 표현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며 살아가고 주님 주신 은혜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욕심만 갖지 않으면 됩니다. 욕심만 안 갖고 살면 돼요. 욕심만 갖지 않고 살면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한 것은 아멘이 적어서 그래요. 욕심만 갖지 않고 살면 됩니다.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기 때문에 욕심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데 욕심을 갖게 되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문제가 막 생겨나요. 음식을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막 배가 불러하고 하고 소화제 같다 소화제. 그런 사람을 봤어요. 막 많이 먹고 나서도 소화제 달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먹는지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욕심 식욕 탐욕 하여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무리하게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그때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항상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마지막 열매인 절제 셀프 컨트롤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누리고 살면 복을 받았느냐 받을 복을 이미 다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내가 먹을 식량이 있으면 이미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욕심은 뭐냐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한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저 우리 한국 땅 아래 통영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박학 뒤집힌 사건이 생긴 거예요. 서울에서 사고 치고 문제를 일으킨 다음 거기까지 도망을 간 두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어떻게 했냐 돈을 1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3만 원씩 이자를 줘요. 그럼 1년에 36만 원이에요. 괜찮네요. 100만 원 빌려주고 36만 원을 받으니까요. 근데 따박따박 3만 원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자, 우리 아버지가 서울의 지점장에서 돈이 많은데 내가 일로 좀 쉬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말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갖고 아휴 나한테 돈만

맡기면 내가 서울에 있는 은행에다 돈을 맡겨서 돈을 막 불켜준다고. 아, 진짜 그러냐고. 아, 맡겨보라고. 내가. 당신한테만 절대 비밀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과 나와의 우리 비밀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진짜로 돈을

60만 원 받은 거예요. 1년 빌려주면 36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계속 여기저기 돈을 막, 얼마를 빌려줘도 다 이자를 주니까, 한 달에 3%, 1년에 36%를 주니까 막 갖다 맡겼어요. 막 집도 화판에 큰 집 사고, 외제 자가용 사고 타고 다니고, 막 돈도 엄청 많이 쓰고.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1년 반쯤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돈을 갖다가 끌어다가 썼느냐. 150억. 야,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요. 천만 원 빌려준 사람이 돈 막 여기저기 빌려다가 막 갖다 안기니까. 1년 반 동안 이자를 따박따박 주니까 이자를 중간에 받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1년 동안 받았으면 36%는 건졌으니까. 1년 반 지나고 막차 탄 사람은 맡겨 나와서 그 다음날 돈 다 없어요. 증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게 그래, 탐욕. 요즘 은행 이자가 1년에 2%도 안 주는데 36% 이자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사기죠.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게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천만 원을 맡겨서 1년에 360만 원을 받습니까? 탐욕이 탐욕을 낳아서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탐욕을 갖지 말고 감사합니다, 베풀고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3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초대교회 침례가 매우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럴 때니까,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 5절을 설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침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침례 받으신 분. 네, 침례 다 받으셨죠? 침례는 다 받으셔야 돼요. 침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침례 받은 사람들 위해서 다 그 침례 받는 날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하얀 가운을 입히고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에, 그때는 흐르는 물에 갔어요. 흐르는 물에 가서, 강같이 흐르는 물에 가서 세 번 침례 받았어요. 처음에 예수님 그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는 침례를 한 번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침례 받았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근데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당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걸 믿습니까? 아멘 하면 물속에 쫙 잠갔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길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거기서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세 번 침례를 받았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침례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라 한꺼번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는데,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 침례 받겠다. 침례 줄 수 없잖아요, 죽어가는 직전에. 그래서 약식세례, 물로 약식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약식세례를 줍니다만은 우리는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는 성경 원래 가르침대로 완전히 물에 들어가는 침례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옷 입는 모습의 영적인 네 가지 의미, 뉴욕 리디머 장로의 팀 켈러 목사님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둘째,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셋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 잘 내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재판장에 들어가면 판사가 재판관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딱 재판을 합니다. 검사는 또 검사의 옷을 입고 나서 앉아 있습니다. 그 옷이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장이 옷을 입고 앉을 때는 그 사람이 아 저분이 판사구나 라는 걸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걸핏하면 욕하고 다투고 싸우면 되겠어요? 예수를 옷 입은 사람이 누구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의 옷을 입었잖아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거칠은 건 안 돼요. 이상한 말들이 막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강대상에서는 말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옛날에 더러운 죄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던 습관이에요. 육두문자를 쓰고 뭐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왜?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열심히 하는데 뭐를 못 보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싸나온 거 다 버리고 사납다 못해 좀 싸나와요. 그래갖고 싸나온 성질 다 버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은 정말 덕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3장 28절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금지법, 근데 차별금지법이 원래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마라. 똑같은 존중받을 인격체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차별하지 마라.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 몸에 불편함을 가져서 좀 장애를 가진 사람과 불편함을 갖지 않은 정상인과 차별하지 마라.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더 잘 이렇게 그 우리가 주변에서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거든요. 1970년대 미국에서는 흑백 차별로 굉장히 큰 수용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 급해져 버렸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흑인 차별하는 걸 갖다가 그때 철폐시켜서 미국 전체에 어느 도시에서나 흑인 백인 차별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흑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 또 흑인들만 타는 버스, 백인들이 타는 버스에 흑인이 타면 몰매 맞고 쫓겨나요. 그리고 이런 차별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인 일이 생기는 바람에 흑인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흑인 군인이 경찰을 다섯 명을 쏴 죽였잖아요.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첫째로 민족적인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 둘째로 신분상의 차별이 없다. 배웠거나 안 배웠거나 다 우리는 차별이 없고 성별상의 차이가 없다.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다. 그 당시 그 여자분들을 숫자에 세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차별된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 때 남자만 5천명, 여자 과인 다 어디 갔어요? 분명히 있죠. 그럼 다 합치면 2만 명에 3만 명. 출애굽한 백성이 60만, 남자만 60만, 남자 장정만 60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그럼 다 합치면 한 200명에서 300만. 여자의 숫자를 치지 않았는데 처음 가면 여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 품주에 예배 드리는 사람 여자가 더 많으니까 처음 가면 여자가 더 많겠지.

빨리 믿지 않는 남편들 다 전도하세요. 혼자 손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도해가지고 온 민족이 주님 안에서 다 하나 되어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다가 함께 천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무엇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야, 상속자.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명령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흑암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라.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건 상속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슴을 딱 펴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염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외치면 의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게 보인 그런 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외쳐서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설명이 떠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언제 유업을 물려받느냐? 장성한 후에, 장성한 후에. 어릴 때 물려받는 게, 어릴 때는 물려줘도 그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그냥 그 지도를 받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추동함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그 어린아이가 마치 장성하기 전에 유업을 받지 못하고 모든 교육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머니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율법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가운데 성령님 계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할렐루야. 자녀는요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님 속을 썩여도 못된 짓 해도 그래도 내 자녀예요. 내 자녀, 내 새끼하고 품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겠다. 그 지난번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바란 말이 그 당시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아빠 아바, 그 아람 말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습니다. 아바 파더인데 아바 아바. 그건 어디나 엄마 아빠는 다 세계적으로 발음을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유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였던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 종노릇한 옛날로 돌아가던 갈라디아인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냐고 변화받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또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낫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안 달라지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안 달라지니까 그것이 우리가 안 달라진 크리스천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참 많잖아요. 예수 믿고 안 달라져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그 양병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참 마음이 아팠다고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디 신방을 가시는데 그 사람들 많은데 막 싸우니까 싸우는 소리에 지나간 사람이 다 몰려들은 겁니다. 보니까 한 50 넘은 아주머니가 넥타이를 맨 양반을 넥타이 잡고 막 하면서 입에서 막 담을 수 없는 욕이 막 쏟아져나가요. 숫자로 된 욕도 나오고 막 나오는 게 막 욕이 나오는 게 그랬고.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저 아주머니 입에서 저런 욕이 막 나오나. 그래서 이제 좀 싸움을 말려야 되겠다는데 아무도 너무나 여자 막 기세가 든다고 막 그러니까 싸움을 못 말리는 거예요. 뭐 시장의 상인이었는지 누군지 그 뭐 시비가 붙은 것 같은데 나와서 멱살 잡고서 하는데 아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말리나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오더니 집사님 집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얼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아이고 멱살 잡고 흔드는 분이 집사님이라네 교회 아이. 그러니까 그분이 집사님이라는 말 듣고 이렇게 멱살 잡고 놓고 슬쩍어 보니 가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못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 시장바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데 결국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집사래? 집사 아니고 잡사야.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를 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 됐는데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10절과 11절 보니까 저들이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그런 해, 달, 절기를 지킨다고 말씀을 했는데 4장 10절, 11절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은혜를 받고 나서 과거의 어떤 행위 그것에 빠져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에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 삶이 드려져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1: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1: 오늘은 전도서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제부터 욜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그 앞글자를 딴 신조어로서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거나 남을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해서 소비하는 태도 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네, 욜로라는 말은 캐나다 출신의 미국 래퍼 가수 드레이크가 지난 2011년도에 출시한 앨범 더 모토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가사에 You only live once, that's the motto, 니야 YOLO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YOLO는 현재를 즐기며 사는 태도를 일컫습니다. 흔히 오늘을 즐기라고 인용되는 라틴어의 카르페 디엠과 유사한 표현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욜로 문화가 유행하게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오늘에 집중하려는 태도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즐거움보다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요즘 젊이들은 아끼고 모아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지금 가진 것으로 삶을 풍요롭게 살면 그것이 전부라는 태도가 이제 욜로 라이프에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욜로를 긍정적으로 보면 충동 구매 혹은 과시적인 소비와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일에 투자하는 개인의 주체적이고 현명한 생활 문화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을 위하는 개인주의이고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그러기에 타인을 위한 봉사나 희생을 기피하게 되고 또 내세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민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존 교회 모임을 회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욜로 문화의 한 행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문화가 늘다 보니까 사회 구제와 봉사 활동을 외면하고 주일 예배 시간을 여행, 취미 활동, 연애 등으로 대신하는 이런 크리스천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욜로 문화는 현세적이고 세속주의적이며 감각주의적인 특징을 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는 29살 된 김모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욜로족입니다. 그는 주말마다 여행을 떠나 멋진 사진을 SNS에 올리는 취미로 최근 교회 출석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 언론의 신만섭 사무총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욜로 문화는 일종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태이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하지만 헌신과 충성, 희생과 결단이 없는 행동은 불신자와 다르지 않다. 믿음은 행위가 따라갈 때 산 믿음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세인합신학대학교의 북한연구원장 조기현 목사는 욜로족의 근본은 인본주의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삶, 자기 헌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과 성취를 통해서 기쁨과 자신을 강조한다. 욜로 문화는 사탄의 유혹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의미하는 영어의 단어 가운데 amus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 생각을 뜻하는 뮤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 앞에 A가 붙어서 없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생각이 없다, 생각을 안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쾌락이란 말은 생각 없이 노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찰나서 몸을 내던집니다. 오직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망각한 채 육체적인 향락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준비가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욜로족들의 생활 모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이 해아래 사는 인생의 모습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인생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올 먹고 마시고 즐기다 내일은 죽지 않은 것이 삶의 철학으로서 이것이 쾌락주의자의 인생의 표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추구했던 다양한 쾌락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람이 세상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쾌락들입니다. 먼저 웃음의 허무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보면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쌓인 울분과 감정의 응어리를 쓸어내버리고 호탕하게 박장대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동물 중에 사람만이 웃을 줄 아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일반 동물도 노여움, 슬픔, 기쁨, 즐거움을 나타낼 줄을 알지만 그러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웃음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나 고양이가 웃는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동물은 안면 근육이 제대로 웃을 수 있게 발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웃음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웃음은 생리적인 현상이기보다는 심리적인 반응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가짐으로 더욱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한편으로는 말로 또 한편은 웃음으로 나타낸 놀라운 표리 관계가 있으며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 생리적인 웃음은

사람이나 누구에게서나 그리 다를 바 없지만 심리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참된 웃음은 자신의 마음에 활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고민을 잊기 위해서 실컷 웃어보지만 그러나 그 웃음 뒤에 허무함은 그 무엇으로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들, 별로 내용이 없는 우스갯소리, 음탕한 농담, 순간적으로 웃어버렸지만 그 웃음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고독과 허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절대 권력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호기 있고 호탕하게 판대서기도 했지만 이 또한 미친 짓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는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엄숙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바르트는 눈물은 웃음보다 천국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영성은 바로 눈물의 영성입니다. 천국은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땅 계실 때 눈물 흘리신 경우는 세 번 나와 있지만 웃으신 경우는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희극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지한 결단이 필요함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술로 인생의 괴로움을 달래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31장 6절에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보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보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고 하면서 술은 근심을 잊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포도를 주셨다고 성경도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방종과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육체적인 쾌락을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더한 길로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라면서 솔로몬은 이런 쾌락을 취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뒤늦게야 이처럼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겼던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해리 로더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날 공연 도중 아들이 전선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앞에 웃으며 노래를 불렀고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전선의 야전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들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조국의 아들들이 많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먼저 공연을 자청해서 전선의 무대에서 군인들에게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후에 그는 한 잡지사와 인터뷰에서 과거의 고난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맞는 인간의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비관함으로써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마심으로써 파멸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슬픔을 가져가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가 맡김으로써 위로와 힘을 얻었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인생의 성취와 즐거움을 얻으려고들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 놓아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

0: 그 가운데 과목,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하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나의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들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득이 내 수중에 들어올 때의 그 쾌감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집을 늘리기 위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우리가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나름의 어떤 성취감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레저 활동에 재물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이런 일에 빠져들어갑니다. 문제는 이런 쾌락이 참으로 내 인생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내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는 큰 집에서 더 큰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자기의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을 거듭 늘려갔고 금은 보화를 모으면서 호화롭게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로 8절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많은 재물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를 곳곳에 쌓아가면서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 솔로몬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또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려고 그는 애쓰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말합니다. 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처첩이 3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겐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여인들을 거느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그에게 삶의 의미를 주지 못했음을 그는 또 가슴 아프게 그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전반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절대 군주로서 그 원한 대로 모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일을 자신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군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수입한 은을 마치 벽돌처럼 사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수입한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사용하면서 최고의 지위와 특권과 지혜와 부를 가지고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와 영화와 향락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훗날 이렇게 가슴 아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 6시 43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규모 3.1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0: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건강한 즐거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서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향한 인생의 가장 거룩한 의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건하고 건전한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과 함께 1년 정도 남았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남은 기간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해서 남은 기간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여행도 하고 고급 음식점에서 값비싼 음식만 골라 먹고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곧 죽을 것이라는 절망감은 사라지지 않아 그는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더욱 쾌락에 빠졌고 남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는 결국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이 쓸쓸한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우선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일부는 자식들에게 얼마씩 나눠주고 일부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선단체에 기부하고 또 일부는 교회에 바쳐 인재양성에 써달라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청소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상냥하게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열심히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암에 걸린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년 후에 그도 세상을 떠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떠난다는 날을 모르지만 주님의 생명책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육체적인 욕구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 머지않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 대비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영원하고 고상한 쾌락을 신앙생활에서 과연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진정한 쾌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쾌락은 얼마나 큰 허무와 실망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그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익한 일이요 또한 해로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스스로 이런 일들을 통해 인생의 쾌락을 추구해 보았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허무하고 무가치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통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운동은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시작한 것으로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 일은 사실 밀라드 풀러라는 변호사이자 사업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8살에 이미 그는 백만장자가 되어서 아무도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사랑한 아내가 자기에 다가오더니 이혼을 요구하면서 그를 떠나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묻자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남편의 인생에 환멸을 느꼈다는 대답에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진지한 신앙생활과 그걸 가치 있는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의 클레런스 조던 박사가 이끌고 있는 코이노니아 농장을 찾아갑니다. 이곳에서 인정을 초월한

0: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제외한 자동차, 보트, 자가용 비행기 등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에 헌신하면서 졸지에 백만장자에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과 참된 가치를 그는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는 자유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킹의 인도주의의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헤비타트 관계자가 이 클라렌스 조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해서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다. 그리고 자신을 버려서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잃고서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섬길 때 우리에게도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양에는 죽음에 대한 유명한 두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신하가 인사할 때마다 죽음을 기억하시라는 뜻의 이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하게 해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곤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경고는 현재를 즐기라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인데 폭군 네로가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말 아예 쓰지도 못하게 하는 대신 오늘 즐기라는 뜻의 까르페 디엠이라고 말하게 했다는데 이 전자는 기독교적인 죽음과 의미한다면 후자는 세속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교훈 삼아 잠시 잠깐 쾌락을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1: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락의 강단.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락의 강단. 이 시간 말씀의 김운성 목사입니다.
1: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어본 적이 없죠. 또 지금은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랑 좀 다르죠. 다윗은 그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혹은 임금,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를 다윗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는 왕정 치하에서 살면서 사울 왕의 신하였었고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다윗 본인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145편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송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그 속에 나오죠. 하여튼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에서 최고의 존재죠. 그 이상 더 높은 누군가를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를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왕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왕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 그 왕을 높이는 사람이고 그 왕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요만큼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이죠. 그냥 왕이 다스린다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왕이라고 하는 거의 정서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3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거기 빨간 색연필 있으신 분들은 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어디다 줄을 치시느냐 하면 회개함, 그 다음에 죄사함, 그리고 조금 내려가시다가 임금과 구주, 이렇게 줄을 치시면 되겠어요. 회개함, 죄사함, 임금과 구주. 그러면은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누가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겁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임금, 그 다음에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우리에게 익숙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구주 예수님 하면 굉장히 익숙해요. 구주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임금 예수님 그러면 약간 좀 낯설죠.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임금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임금 예수님에 대해서 낯설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친숙할까요? 구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아까 그 회개함, 죄사함 이렇게 줄을 쳤는데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됐고 진노를 사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를 수렁에서 멸망해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반복적으로 많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그런 개념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임금 예수님은 좀 낯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죄사함이 구주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라면 임금 예수님은 뭐와 연결되나? 아까 그 죄사함 앞에 뭐가 있었죠? 회개함이라는 게 있었죠. 임금 예수님은 회개함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구주는 그 죄사함과 연결되는 개념이고 임금은 회개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임금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회개와 연결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회개가 뭡니까? 언뜻 생각하면 회개해야 죄사함 받으니까 회개와 죄사함이 결국 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땅에 있는 니느웨를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나는 정반대인 서쪽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하여튼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고 잘못된 길이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그게 죄죠. 그렇죠? 그러면 회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요.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 상징되는 깊은 곳에 떨어져서 그 물고기 뱃속 깊은 곳, 죽음의 장소, 수월과도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얘기가 요나서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물고기가 그를 육지로 토했어요. 그럼 그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서쪽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탄식을 했어도 육지에 다시 나온 다음에 다시스로 계속 가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게 증명되려면 방향 전환을 해서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옳은 길이 니느웨로 가는 거죠. 니느웨.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합당한 열매가 왜 필요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지 합당한 열매가 왜 필요하냐? 그 합당한 열매가 회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뭡니까? 옳은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는 거죠. 그게 합당한 열매예요. 변화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아, 이 사람이 했던 그 회개가 진짜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회개함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잘못된 길로 계속 갔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탄식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 속에는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회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길인가? 이제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할 때 그 길을 정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니느웨야, 니느웨, 다시스가 아니야. 그러면은 주님께서 니느웨, 그러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죠.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른쪽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오늘은 왼쪽이다, 그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다, 이게 이해가 간다, 다수결로 정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우리 생각이면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틀려 보이고 다수결로 결정했는데 소수밖에 찬성을 안 했고 아무리 생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다수결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백이면 백 사람이 다 저쪽으로 가도 주님께서 이쪽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린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다수결이나 이런 데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 순종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게 우리들이죠. 결국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서고 싶으면 서고,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이고 반대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 하면 절대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멈춰, 그럼 알겠습니다. 출발해라, 알겠습니다. 오른쪽이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순종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걸까요? 임금이 되시는 거예요, 임금.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계가 지금 어디 있냐 하면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맨날 구주 예수님을 부르는데 우리의 삶에 명령하시는 임금 예수님을 모시질 못했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온전해지고 거룩한 성화의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분의 백성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뜻과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단순한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죄사함은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임금님으로 받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또 내 죄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 나가면 여전히 순종이 없어요. 그냥 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한계에 봉착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들을 협박하고 할 때 그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 그 회의에 불려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임금과 구주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답은 이거겠죠. 예수님은 나에게 구주이시며 그리고 임금이십니다. 당신 왜 이 산헤드린 공회 지체 높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요? 왜 당신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나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임금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들의 고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만 해도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셨다고 하잖아요. 왜 이분들이 그 길을 갔나? 결국 임금이신 그분께서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고 이분들은 임금께 순종해서 그 길을 간 것뿐이에요. 철저히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목회지를 두고 기도할 때, 아, 내가 선교사를 가야 될까?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나? 선교사를 가면 어느 나라를 가야 되나? 여러분, 선교사도 조금 선교 활동이 자유로운 나라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너는 뭐 동남아 어느 나라를 가라. 그 나라는 비교적 선교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나라도 있을 것이고 너는 저 중동에 무슬림들이 가득한 이슬람권으로 가라. 그러면은 거기는 가서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다고 할 때 우리는 다 여러 가지 비교하고 계산하면서 우리 생각에 따라 결정하죠.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유리한 쪽으로 하거나 쉬운 쪽으로 하거나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럼 결국 주님은 나는 너를 이리로 가길 원했는데 넌 다른 쪽으로 가는구나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만이 아는 얘기예요. 그게 남들은 잘 알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는지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들려가지고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법 큰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돈을 야 이렇게 때맞춰 물질이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요긴하게 이제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음의 기쁨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분의 얼굴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돈이 생겨서 좋아했는데 여러분도 돈 생겨서 좋아할 때 누구 얼굴이 떠오르면 조금 혼돈이 오실 거예요. 왜 자꾸 밀러 목사 얼굴이 떠오르지? 근데 성령께서 지금 밀러 목사 굉장히 어렵다.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렵다. 하나님 저도 어려워요.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밀러 목사님에게 가져다 줬대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거죠. 가져다 드린 거예요. 가보니까 이 밀러 목사님이 딱 그만큼의 액수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딱 가져다 주고 돌아설 때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그분 마음이 한편으로는 순종했다는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허전했겠습니까? 걱정이 또 태산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돈을 가져다 주고 돌아와서 딱 보니까 가져다 드린 돈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돈이 와 있더래요. 남는 장사죠. 그렇죠? 그런 남는 장사가 보장된다면 못할 사람이 없지요. 그죠? 우리도 다 하나님 빨리 말씀만 하세요. 몇 곱절 남겨주시겠어요? 우리 다 약삭빠른 계산으로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면 몇 갑절을 더 줄게 미리 약속하셨나요? 약속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져다 줄 수 있나?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높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할 때 그때 뭐가 작용할까요? 믿음이 작용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뭔진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과정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임금으로 우리 삶에 우리가 모시지 못하고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게 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에도 많이 읽은 말씀인데 이번에 아주 크게 받아들였어요. 아,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만 되시는 게 아니야. 임금 예수님이시다. 임금 예수님. 아쉬울 때만 찾아가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엔 언제든지 그분께 순종하는 임금이셔야 된다. 임금. 그래서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정말 나의 왕이셔야 된다. 그럼 가라 하면 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우리 생의 임금으로 모실 수 있는 결단과 더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명령하시고 뭔가 이렇게 감화를 주실 때 억지로 그걸 갖다가 억누르면서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임금이시다. 예수님 나의 임금이시다. 오늘 그 한마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진정한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매일같이 맺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임금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임금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그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죄를 범하고 주 앞에 나와 저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죄사함을 구하는 데 익숙하지만 주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는 낯설어 임금으로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또 용서만 구하는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저희들이 예수님을 저희의 임금으로 모시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모든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되 입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한 순종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주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저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0: CBS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계곡과 하천 안전지

0: 세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1: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재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4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속에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절망에 빠뜨리고 꿈을 파괴하는 그런 소리도 많습니다. 이런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는 민족은 우매한 민족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고 또 미래를 설계해가는 겁니다. 이 역사의식이 없는 백성,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은 신뢰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디딤돌과 같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가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남의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정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회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양심의 소리를 늘 들어야 합니다.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때 세상이 온통 혼란해지고 무질서하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생명이 살고 영혼이 삽니다. 길이 보이고 인생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린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올해 해방진 지 81년을 맞이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36년 나라를 빼앗기고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던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도 분단 속에서 세계 전쟁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세계 경제의 10위에 발을 딛고 선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대가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도약을 해야 됩니다. 도약.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와 경제입니다. 이 안보나 경제가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안보와 경제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보수 진보가 따로 없어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힘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도 힘이 있는 자가 그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평화를 구걸하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의 행복도, 기업의 번영도, 신앙의 자유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것은 지난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1936년 8월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수상대에 올라 상을 받을 때 등에는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외국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승을 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물으니까 나라가 없는 사람이 무엇이 좋아서 기뻐하겠는가? 나라가 없는 사람이 무엇이 좋아서? 나라가 없는 백성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56년이 지난 후 1992년 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했을 때 보세요. 그는 고개를 바짝 쳐들고 시상대를 향해서 팔 번쩍 들면서 환호성을 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뒤에 부강한 내 나라, 내 조국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응원하고 있는 내 조국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힘이었던 거예요. 우린 개인이나 나라나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대에게 무엇보다 역사를 잊지 말고 회고하라고 하는 후대에게 이 역사를 잊지 말고 그들을 알려주라고 하는 말씀을 유언하도록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누구에게? 광야에서 출생한 이세들에게. 이 이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 역사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으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신음하던 노예 생활이던 그때에, 그리고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 역사를 모르고 있는 이 2세대들에게 말해줘라, 알려줘라, 부모들은 대답해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은 대답하리라. 여기 아버지와 어른들은 역사의 경란기를 살아온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역사를 물으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을 할아버지 다윗 때에, 아버지 솔로몬 때에 부강하게 이루었던 이 역사를 잘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역사의 경륜을 가진 어른들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역대하 10장에 6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이뤄놓은 부강한 통일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고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부강한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며 박살이 내버렸어요. 이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경륜을 가졌던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원로들의 기도와 자문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원로들의 말을 르호보암은 버리고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역대하 10장 8절에 나옵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함께 모든 걸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을 정치 들러리로 세웠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더 고통을 주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에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저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라, 그때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에게 메우리라고 협박과 억압을 하면서 폭력 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 불행한 역사가, 여러분, 역사의 고리입니다. 성경의 분열왕국이 왜 생긴 거예요? 남북으로. 이게 역사의 불행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어른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기적같이 걷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마치 아유, 아버지 때는 먹을 것, 야, 못 먹었다, 너무 못 먹었다니까, 아유 아버지 라면이라도 드시지요, 입맛이 없어 못 먹은 줄 알고, 먹을 것이 없어 못 먹었다는 굶주림의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마치 오늘 젊은 세대들이 우리 민족의 암울한 이 역사를 단여름 100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에 해방받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6.25 전쟁으로 가난, 암담한 현실, 비참할 만큼 약소국이었던 이 사실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비에게,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런 역사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역사의 거울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역사의 거울을 보고.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거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지난 우리 민족은요, 나라를 빼앗긴 힘없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순환의 민족이에요. 우린 거의 침범을 받은, 지정학적으로 거의 침범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일본에게 땅을 뺏긴 것만이 아닙니다.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글도 빼앗겼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민족이 너무 힘이 없고 무지한 것을 보고 불쌍한 거야. 선교사들은 기죽지 말고 알아야 한다고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학교를 세워준 거야, 학교. 여러분, 아펠셀라는 배지 학당을 세운 겁니다.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스크랜트는 이화대학교를 세웠어요. 여자들도 기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남강 이승우는 알아야 살고 무지하면 지배당한다고 해서 오산학교를 세운 겁니다. 안창호는 진리를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서 대성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세운 이런 학교들에서 훌륭한 민족 정신을 깨우쳐주는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역사를 후대에게 알려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열두 돌을 세우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열두 돌을 세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거든.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흐르는 요단물을 막아놓고 갈라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 후대들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요단을 건너 후에 열두 돌의 기념비를 오늘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세우라고 한, 하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지금 우리가 달려온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야. 이것을 후대에게 기념비 돌기둥을 세워서 이걸 알려주라는 것, 끊임없이. 또 하나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너희 후대에게 이걸 알려줘라.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그 후대들이 신앙의 맥을 잃지 않고 역사를 잃지 않고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열두 돌을 세우고 마지막 가나안을 들어올 때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했던 길갈의 기념비예요.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역사는 마치 거울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했던 분들의 이름이 성전을 들어오면서 성전 기둥에 다 그게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또는 외국으로 떠나 있는 이름도 그 성전 기둥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들의 헌신의 발자취는 50년, 100년 후에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줄 역사의 발자취가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북한을 갔을 때 평양신학원에 여러 교회가 헌신했던 이름 가운데 요 옆에 있는 영세교회 이름이 있더라고. 내가 알았으면 나도 벌써 우리가 했을 거야. 북한 땅에 영세교회 이름이 있더라고. 그 신학원을 지원했던 우리 총회에 1층에 가면 총회관을 이름에 헌신

했던 헌신 교회들이 쫙 나와요. 거기에 우리 교회도 몇 번째 안 되게 있어요. 논산훈련소에 우리가 그 건축할 때 지원했던 돈, 그것도 그 이름이 남아서 훈련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 용안교회가 논산훈련소에 짓는데 이름 명패가 있네요. 역사의 후대에게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너희의 선진들이 오늘에 밟고 있는 이 땅이 있기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고 이루어졌던 땀과 눈물을 바로 알게 하려고 하는 길갈의 기념비 세웠던 겁니다. 역사를 회고하는 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역사를 회고하는 모세 같은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이에요, 그 임종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대답할 것이라, 반드시 역사를 회고하라고 하는 이 준엄한 메시지를 후대에게 전하게 하나님이 허락했던 거예요. 오늘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마치 등불과 같이 깜빡이고 꺼지려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8.15 해방을 우리 힘으로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일이에요. 우린 자꾸 지나간 해방만 되새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해방은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이제는 새 해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통일이란 말은 민족이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는 통일입니다. 여러분, 남북의 복음 통일이 일어나는 그날도 8.15처럼 어느 순간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에서 8.15 해방은 도적같이 왔기 때문에 해방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그 사건을 보니까 동독지역 라이프치 교회에서 통일이 되기 10년 전서부터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충격적인 거예요. 통일이 되기 10년 전서부터 통일을 위해서 집중화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만들어 드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우리 동북아 한민족협의회 통일부 산하 우리 재단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같이 한번 저 동서독의 통일이 된 저 독일의 그 땅을 가서 우리 한번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민족의 분단된 나라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성경의 나라가 위기에 놓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을 하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위기에 놓일 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하나님, 내 백성을 진노한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진노를 가로막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노구에 기울어 가는 저 민족을 바라보면서 거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벳바게 언덕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탈기 병아리 몸같이 품으리오라고 하며 얼마나 되냐.
그 멸망

0: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울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울어 가는 나라. 여러분,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이런 가슴 저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주여,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이 기도를 저도 여러분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홍해를 건너던 그 감동의 역사를 모르는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설명한다.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역사를 회고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그 온 스틸 박 뭐 어떤 그 대사 있죠. 그 대사가 4대 신앙을 그 신앙 간증을 봤는데 4대째 믿는 신앙이네요. 제일 먼저 와서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락교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던 모교입니다. 모교. 모교가 있는 것 모교. 그 모교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역사를 담당하고 왔습니다.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는 한 세대를 지나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끝없이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승화시켜가면서 아버지의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를 회고하라는 말씀.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신 이 역사를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유지에게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2: CBS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0: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 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예고 없이 떠나보내는 슬픔은 감히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어둠일 텐데요. 하지만 그 짙은 절망 속에서도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아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큰 아픔 속에서도 6명에게 생명 나눔을 선택하셨고, 이 일과 관련해서 10년 동안 5천 건의 답변을 작성하며 생명을 기다린 이들과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오신 분입니다. CBS 광장 오늘은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로서, 그리고 생명 나눔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윤길 아빠 홍욱이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맡았으.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맡았으.
4: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3: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5: 1600-9300 1600-9300.

0: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오늘 CBS 광장은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윤길 아빠

0: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장기기증 유가족 홍보단장 홍욱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0: 시작에 앞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저는 제 이름은 홍욱이고요. 예. 제 77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보다도 사실은 그 윤길아빠라는 그런 애칭을 많이 불리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도 윤길아빠라는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고 관련 기관에서도 저를 제 이름보다는 윤길아빠라고 저를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최근에 책도 쓰셨더라고요.
1: 네. 예, 예, 책 예. 썼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아드님의 이름을 내세운 책이에요.
1: 네.
0: 장기기증 아들 윤길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 이 책인데 이 어떻게 쓰신 책인지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책 쓰기는 저 한 2년에 걸쳐서 예. 그동안에 제가 한 10년, 저희 아들이 지금 떠난 지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아들이 떠나면서부터, 떠나기 전에서부터 예, 있었던 그 과정들을 그 하나하나 좀 제가 생각을 해가면서 책으로 한번 내보면 어떨까 해갖고 그렇게 책을 내게 됐고요. 그 책에 대해서 그 또 다른 유가족들이, 장기기증 유가족들이 이 책을 보면서 서로 위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책을 써보게 됐습니다.
0: 예. 네이버의 지식인에 윤길아빠라는 이름으로 여러 글들을 써오고 계세요.
1: 네네.
0: 아버님께 아드님은 어떤 아들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1: 제 아들은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 칭찬은 다 하지만은 예. 제 아들이야말로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늘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였고요.
0: 예.
1: 직장 생활도 참 열심히 하는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평소에 아버님과도 이 소소한 일상을 많이 나누는 따뜻한 아들이었다고 들었어요.
1: 그러면 관계가 예. 아주 좋았죠. 제가 도봉산 근처에 사는데요.
0: 예.
1: 항상 그 주말만 되면은 아들하고 같이 손붙잡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셋이 도봉산 둘레길을 걸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0: 예, 아드님 얘기하시는데 미소가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어요.
1: 네.
0: 그래도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픈 일이고 한데 아드님을 떠나보낸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그러니까 제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사고를 당했어요. 예. 그날 저녁도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2015년인데요.
0: 예.
1: 7월 말인데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마침 저희 세 식구가 도봉산 둘레길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집안에서 편히 쉬고 저녁도 또 잘 먹고 또 우리 아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엄마한테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엄마가 커피 타주는 커피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그래요.
0: 예.
1: 그렇게 참 다정한 아들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밤 한 11시 정도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쓰러졌는데 저는 그 당시 방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저희 아내가 그 아들 쓰러지는 걸 직접 목격은 못했고 소리만 들은 거예요. 방 안에서 쿵 하는 소리만 듣고서 이렇게 가보니까 애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저를 이제 막 부른 거죠. 그 참 문고리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제가 광경을 보니까
0: 네.
1: 아들이 옆으로 쓰러진 채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는 도중에 그냥 그렇게 쓰러진 겁니다. 그 옆으로 쓰러져 갖고서는 그 신음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119를 불러가지고 빨리 했겠지만은 그만 회복하지 못했죠.
0: 예. 예. 평소 건강하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1: 그렇죠.
0: 쓰러졌군요.
1: 예, 예, 예. 아주 건강했어요. 180몇 키가 180cm였고요. 몸무게도 거의 80kg 뭐 이렇게 육박하게 나갔고 저희 건강한 젊은이였습니다.
0: 예, 평소에 어떤 뭐 이 신체적으로 약한 모습은 없었는데
1: 아주 전혀 예.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예.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머리가
0: 예.
1: 아프다고 약 저 두통약 좀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고서 두통약을 사다 먹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 아주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 번씩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무슨 큰 그런 사고의 원인이 될 줄은 몰랐죠.
0: 예. 주말 저녁에 급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회복이 되지 못했군요.
1: 그렇죠. 예.
0: 예. 5대째 장손이라고 들었어요.
1: 네네.

0: 부모로서 5대째 아들, 귀한 아들이 떠나는 순간에 장기 기증을 결정하는 건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1: 그제 아들이 떠나기 전에 이제 그

0: 저희는 수술실 밖에 있었고, 그런데 주치의가 하는 말이 지금 환자가 동공이 다 열리고
1: 예.
0: 뇌압이 오를대로 올라서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중환자실로 그냥 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천벽력이었죠. 이제 중환자실에 다시 갔는데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뭐 치료를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뇌사라는 것을 그런 건 모르고요. 그저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한그 아들이 떠나기 전한 15년 전에 저희 동생이 있었는데, 저희 동생도 그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저한테 이제 항상 말한 게 자기는 죽으면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동생이. 그런데 그 기회가 되질 못했어요. 동생이 떠나기 저몇 시간 전에 전화를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을 하기를 동생이 위독하니까 빨리 와보시라 갔는데, 뭐 가서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바로 동생이 떠났어요, 세상을. 그래서 그 동생이 했던 말이 그냥 항상 그 머릿속에 생각이 났었는데, 제 아들이 또그 중환자실에서 2일, 3일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그 어떻게 그 동생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장기기증이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1: 아, 그
0: 장기기증을.
1: 순간에 동생분의 발이
0: 동생이
1: 떠올랐군요.
0: 장기기증을
1: 예.
0: 하고 떠나고 싶다고 했는데 못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직감적으로도 느꼈고, 또 이제 의료진에서도 더 이상 뭐 가능성은 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가능성이 없으면은 장기 기증이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동생을 생각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고, 마침 제 아내한테 이제 건의를 얘기를 해봤어요.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봤다는 거죠. 내가 우리 아들 이거 뭐 이제 깨어날 수뭐 없을 것 같은데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아내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이라도 반대를 했으면은 저 자신도 이제 진행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또 아내가 또 그냥 제 의견을 또 따라주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관련 기관에다 한번 전화라도 해보자. 그때 당시에는 뭐 뇌사가 돼야지 장기 기증을 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1: 예.
0: 그 일단 애가 이제 어쨌든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죽고 나면 장기 기증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관에서 몇 시간 후에 직원을 내보낸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도 듣고, 또 장기 기증을 뭐 하면 어떻게 되고, 또 어디에서 교재,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몰랐던 상태예요. 근데 그 직원의 말이 장기 기증을 할수 있는 병원도 또 별도로 있어요. 모든 병원이 다 장기 기증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아들이 그 쓰러졌던 병원은, 갓 쓰러져서 갔던 병원에서는 장기 적출을 할수 없는 병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딴 병원인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데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증을 할수 있게 된 거죠.
1: 예. 돌아가신 동생분의 말을 통해서 장기기증이라는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가족들과 장기기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뭐
0: 아니죠.
1: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
0: 그런
1: 경험은 없으신
0: 얘기까지는
1: 거예요?
0: 안 했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것도 참 무거운 얘기잖아요.
1: 예.
0: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1: 그런데 아드님이 소생할 수 없다는 그이이 상황을
0: 그렇죠.
1: 접했을 때 10여 년 전에 들었던 동생분의 장기 기증을 바란다는 말, 그 말이 떠올라서
0: 그것이 이제
1: 예,
0: 생각이 난
1: 그러셨어요.
0: 거죠. 그 말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아들도 이렇게 떠날, 그냥 떠나면은 어차피 요즘은 다 화장해 갖고 한줌 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줌 재되기 전에 뭐참그 기증을 했다는 그런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다. 그런 것이 이제 부모의 생각이잖아요. 어차피 이게 살아났으면 좋은데,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에는 그런 기증이라도 해가지고 참그 기증했다는

0: 이름이라도 남기고 그러는 것이 또 오히려 또 우리 애가 그 짧은 생을 사는데 그것도 한 가지 또 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보람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예. 예, 어차피.
1: 그래서 그 순간에 아버님의 결정으로 아드님을 떠나보내시면서 여섯 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는 소식을 네. 접하신 거잖아요.
0: 네, 네.
1: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0: 참 여섯 명한테 그 기증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1: 예.
0: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여섯 명이나 된 그런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었다는 그런 데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람이랄까 예,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었죠. 예, 한편으로는
1: 예.
0: 전체 장기를 기증 못해서 서운하기도 했고
1: 예.
0: 또 한편으로는 또 여섯 명한테 이렇게 여섯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보람도 가질 수 있고 예, 그렇게 마음이 들었죠.
1: 예.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감정이셨을 것 같은데 크리스천이시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사 집을 예. 갖고 있습니다.
1: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 법도 한데 어떠셨습니까?
0: 저도 그 저 10년 전에는 그렇게 신앙이 깊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그 제가 이렇게 큰 일을 당했을 때 원망을 참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예, 그 이대로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1: 예.
0: 한 1년 정도 이제 그렇게 제가 좀 방황하면서 우리 제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초빙을 했습니다. 그 아들 이제 일주기를 앞두고
1: 예.
0: 추모 예배라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참 많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1: 예.
0: 그 우리 그 참 아들 윤길이가 이렇게 여섯 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나라 갔으니까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 저 가족들에게 내려지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참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도 참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참 하나님을 믿긴 믿었다고 말만 했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구나. 이제라도 좀 내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위로 좀 받고 싶다. 예,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때서부터 좀 참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열심히 하셨다고 하시지만 또 그 이후로의 삶이 달라지셨어요? 삶의 전환점이 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0: 처음에 뭐 한 1년 동안 뭐 아무 생각도 못했고요. 예, 한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제 꿈속에서 제 아들을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는 것이 제가 딱 눈을 떠보니까 새벽 3시였어요.
1: 예.
0: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참 이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아 그러면 참 아들이 그 같은 발자취를 한번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걸 한번 좀 찾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열심히 그 장기 기증에 관련된 그런 온라인 활동을 좀 많이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0: 장기 기증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지식이라는 그 사이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해보니까 그 장기 기증에 대한 그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답변이 좀 이렇게 빨리 금박금박 달리는 게 아니고 좀 늦게 답변이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참 이게 아들이 우리 아들이 이걸 좀 해보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장기 기증에 대한 질문을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한 번씩 달아본 거죠.
1: 예.
0: 처음에는 뭐 아는 게 없었어요. 저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답변을 달다가 막히면 그냥 달다가 말고 그 다음날 또 관련 기관에 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저도 받고 저 자신도 그 지식을 얻고 또 질문자들한테 그 답변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기 기증에 대한 지식을 좀 조금씩 쌓을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뭐 딴 거는 몰라도 장기 기증하면은 남 못지않게 누구 못지않게 그 장기 기증에 대해서 관련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죠.
1: 예, 안타까우셨군요. 누군가 장기 기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늦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내 경험을 좀 빨리 나눠야겠다.
0: 그렇죠.
1: 그게 시작이었군요.
0: 예.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이 다는 답변하고 또 저는 실제 그걸 경험을 한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당사자가 다는 답변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직접 경험한 것을 이분들한테 알려주면 더 좋을 것이다.
1: 예.
0: 많이 공감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더 답변을 더 열심히 다루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 예.
0: 지식 매트로 답변한 거는 그것이고 이제 또 하나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전국의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에 대한 강연인데요. 그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은 같이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1: 예.
0: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생들을 통하여 생명 존중에 대한 얘기와 생명 나눔에 대한 얘기 그것을 접목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연을 좀 다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유가족들 모임이 있어요. 예, 유가족들끼리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유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생명 나눔의 활동화 운동의 활동화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 유가족 홍보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예, 우선 수도권에 있는 사람 유가족들끼리 그래가지고 유가족 홍보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유원지라든지 뭐 이런 데 다니면서 홍보 활동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여러 가지로 그 기증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장기 기증, 예, 생명 존중, 예, 생명 예, 나눔 예, 그렇죠.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0: 그렇죠. 예.
1: 그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을 다는 것이 시작이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그 답변 단 횟수가 5천 회를 넘었다고 들었어요.
0: 네. 5천 건이 넘었고 5,100 건에
1: 도달했다. 지금 아드님이 떠나신 지가 10년여 됐다고 했는데 예. 매일 한 건씩만 달아도 5천 건이 될 수 없을 텐데.
0: 안 되죠.
1: 예,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나 봐요.
0: 그렇죠. 예, 그 하루에 어떤 때는 뭐 10건도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답변이 하루에도 없을 때도 있지만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천 건 뭐 5년 지나니까 3천 건 뭐 이제 10년 도달하니까 5천 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1: 예.
0: 좀 의미가 있다고 좀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5천 건이라는 답변을 단 것이 그 단일 키워드를 가지고 장기 기증이라는 단일 키워드를 가지고 5천 건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네.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유가족이자 홍보대사로 장기 기증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홍보하는 일에 적극 힘써 오셨는데 현장 나가서 학생들도 만나고 뭐 온라인상이지만 질문을 받고 하면서 느끼시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제도에 대한 또 뭐 보완될 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그 몇 년 전에 모 방송국을 통해서
1: 예.
0: 그 기증자 시신을 이송하는 그런 보도가 한번 있었어요. 그 무슨 보도였냐면은 기증자를 병원에서 기증자 시신 이송을 해주질 않고
1: 예.
0: 그냥 유가족한테 가져가랬다고 이렇게 한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1: 아, 예.
0: 그 2017년도인데 그 보도 이후로서 아주 우리나라 장기 기증 그 활동에 찬물이 끼얹어졌어요. 그 장기 기증 희망 등록했던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 장기 기증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 희망 등록한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언론의 말 한마디가
1: 예.
0: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1: 그때
0: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큰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바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온라인 상으로도 그런 이제 그런 데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데 그 답변을 다는 동안에 그걸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믿어주질 않고 어느 기관에서 청탁받아서 했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답변이 저 댓글 다는 것이
1: 예.
0: 그럴 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지 저는 좀 더 진실된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한번 일반인들의 그 뿔이 박혔던 그런 보도니까 그게 바뀌기가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러든지 좀 많이 좀 장기 기증에 대해서 많이 또 홍보가 됐고 그래서 많이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좀 장기 기증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 예. 그런데 이제 수치를 보니까

0: 한 해에 25만 명가량이 사망하면 실제로 장기 조직을 기증하는 분은 4, 5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도 사실 아들이 그 장기 기증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장기 기증을 하려면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장기 기증을 하려면은 뇌사가 되어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있어야지 혈액순환이 되어 있는 상태라야지 장기 기증이 가능화되는 거죠.
0: 예.
1: 그럼 만약에 심장사가 심장이 먼저 멎어가지고 혈액이 멈췄을 경우에는 그 장기를 기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장기든지. 그래서 25만 명이 사망하더라도 그중에서 뇌사 상태로 사망하시는 분은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3천 명, 4천 명 선입니다. 네, 그 정도만 뇌사 상태로 있다가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분은 3천 명, 4천 명 선이지만은 그중에서 실제로 기증하는 사람들은 400명, 500명 선이에요. 그러면 10%가 조금 넘는 선인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이죠. 예, 그 우리나라는 특히 그 유교 사상이 강해서요.
0: 예.
1: 그 죽은 사망자도 좀 시신을 곱게 안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인 환자 중에서도 기증할 수 있는 분은 극히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0: 예. 아드님이 떠나신 이후에 생명 존중, 생명 나눔을 위해서 쭉 힘써오고 계신데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 장기 기증자 국가 추모공원 설립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0: 이 공간이 왜 필요한가요? 그 좀 말씀해 주시죠.
1: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기 기증자들을 많이 추모하고 있어요. 추모해서 그 추모 공간을 이렇게 많이 조성해 주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추모 공간이라고 해 주는데도 있기는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각 요즘은 많이 그 인식 개선이 돼 갖고 여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추모할 수 있는 추모 명판 같은 것도 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그 추모 공원을 한번 해가지고 그 유가족들 참 그 장기 기증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0: 예.
1: 몇 명을 살리고 떠나신 분들이니까
0: 네.
1: 그런 분의 유골이라도 좀 편히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지금 추모공원 중에서 일부 저 사설 추모공원 중에서 그 우리나라 그 장기 기증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1년에 몇 기씩 이제 안치하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국립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원 같은 거 이렇게 추모공원 해주고 거기다 유골도 편이라도 칠 수 있는 작은 유골함이라도 편히 앉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그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도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0: 예.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네이버 지식인의 댓글 단어 활동이 이제 5천 번의 답변. 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드님께 쓴 안부 편지라는 느낌도 들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드님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1: 글쎄요, 아들 참 제 아들한테 제가 뭐 아들 장기를 기증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아들이 또 잘했다고 또 칭찬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냥 제 생각대로 이렇게 장기 기증을 하긴 했는데 아들이 하늘에서나마 아버지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머지않아 또 아들 곁으로 갈 건데 그때 아들 만나면은 아들아 참 고맙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고 또 아들한테서

0: 아버지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1: 예. 아버님의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나눔의 문화가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장기기증 유가족 홍보단장 윤길아빠 홍욱이님이었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최경배 기자가 진행하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성경 속 인물을 통해 오늘의 세계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세대 차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9: 예, 안녕하세요. 예,
1: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전쟁 이야기를 주목한다고요.
9: 네. 예.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시딤 골짜기에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나라 왕들이 서로 편을 짜가지고 싸운 전쟁이죠.
1: 예. 시딤 골짜기의 동맹 전쟁, 좀 낯선 이름이기도 한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9: 예. 14장 1절에서 4절 거기 보면은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인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 곧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사해죠. 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 만에 배반한지라. 여기 보면은요. 지금 9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12년 동안 소국가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겼었는데 그중에 5개 도시국가가 12년 만에 그돌라오멜에게 보냈던 조공을 중단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 이게 전쟁의 출발점이 예. 되었습니다.
1: 예. 강대국에게 눌려있던 작은 나라 왕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군요.
9: 그렇죠. 예, 예. 그러자 그돌라오멜은 3명의 동맹 왕들하고 합쳐서 그럼 4나라가 되겠죠.
1: 예.
9: 반란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5나라의 동맹 연맹을. 서쪽으로 내려가고 북쪽으로 남쪽까지 여러 지역을 휩쓸면서 마치 힘을 과시하듯이 휩쓸면서 정복해 내려갔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다섯 왕은 크게 패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 있죠.
1: 예.
9: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 이 이야기는 지금의 국제 질서와도 좀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국제사회도 이제 이 강대국들
9: 네.
1: 노골적으로 지금 이제 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뭐 신냉전이라고도 부르고 하죠.
9: 맞아 그러더라고요.
1: 예.
9: 실제로 2025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완전히 다극체제로 접어들었다고 하죠. 이 시기를 제3차 냉전의 원년이다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과거 냉전이라고 하면 미소 경쟁. 미국과 소련
1: 네.
9: 두 축의 대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 강국들이 각자의 세력권을 노골적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국적 패권 경쟁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첨단 기술,

0: 뭐 군사력, 경제불로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오늘날의 국제질서라고 말할 수 있죠.
1: 예. 지금의 이 패권 경쟁이 지금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창세기 14장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에 뭐가 시사점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총 네 나라가 서로 일단은 동맹을 맺어요. 예. 그다음에 다섯 개의 도시국가. 사실은 다섯 개 도시국가는 작은 소국가입니다.
1: 예.
0: 사실 이들에게 복속되어 있었는데 힘의 균형이 이렇게 흔들리자 복속되어 있던 나라들이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네 나라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동맹들이 다시 결집해가지고 응징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나라들이 상황에 따라 동맹을 깨고 그다음에 동맹을 맺기도 하고 동맹을 깨뜨리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말로 하면 합종연횡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배풀이되고 있는 구조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는 신냉전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맥이 통한다라는 거죠. 힘의 우위를 지키려는 강대국, 그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약소국들의 셈법이 오늘날 미국, 중국 패권 경쟁에서 여러 나라들의 외교 전략과 놀랍도록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렇다면 이 성경 속의 이 패권 경쟁이 어떻게 끝났는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0: 예, 예.
1: 어떻게 끝났죠?
0: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전쟁 결과를 보면은 아주 역설적이에요. 그돌라오멜 동맹은 군사력으로 다섯 왕들을 완전 제압했어요. 다섯 동맹 국가들을.
1: 예.
0: 그리고 노예 그리고 재물까지 약탈해 가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이 네 나라의 강대국의 동맹의 승리를 무너뜨리는 건 또 다른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뜻밖에도 318명의 가소를 거느린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이었습니다.
1: 예.
0: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끌려갔기 때문에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병을 이끌고 참전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정치적인 동맹도 하지 않았고 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하지도 않았고 오직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로 그돌라오멜 동맹을 기습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강대국들이 힘과 힘으로 겨루면서 만들어낸 질서였는데 결국 그 힘의 논리 밖에 있었던 뜻밖의 존재에 의해서 그것이 뒤집어졌어요. 상당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1: 예, 예. 예.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성경의 기록은 힘의 논리만으로는 진짜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군요.
0: 예예예. 예, 예. 정확히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중요한 대목이 이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1: 예.
0: 승리하고 나면은 전리품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자신이 차지하지 않아요. 원래 승자의 몫인데
1: 예.
0: 합법적인 건데 본인이 차지하지 않고 두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살렘 왕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1: 예.
0: 만나서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주 뜻밖의 행동들이 나와요. 세 번째는 소알의 목까지 소돔 지역인데 정당하게 다시 돌려줘요. 그들에게 소돔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전쟁에서 얻은 재물을 본인이 차지하지 않았다. 일종의 정의를 볼 수 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감사를 드리는 것, 이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고 소알의 목까지 정당하게 돌려주는 것. 나눔이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 예.
0: 이 이야기 결론은 누가 더 강한 동맹을 만들었느냐 이게 아니라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어떻게 쓰느냐 이게 예. 중요합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은 결국 서로를 소진시키려는 파괴적인 순환을 낳았을 뿐인데 진짜 회복하고 질서는 그 경계구도 밖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정의와 감사와 나눔을 실천한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 정의와 감사와 나눔이라는 이런 가치. 요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현실과도 적용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1: 예.
0: 짚어보면 지금 강대국들은

0: 첨단 기술, 그다음에 군사력, 경제 블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세계 규범과 질서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거를 놓고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서로 통제하려고 하고 뭐 희토류나 에너지 같은 자원을 무기처럼 쓰기도 하고 또한 안보 동맹을 재편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매일매일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의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 패턴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창세기 14장에서도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재편이 되고 서로 갈등과 경쟁하고 싸우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있다. 그런 얘기죠.
1: 같은 패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0: 한 세 가지 지점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임시적 동맹이라는 것. 임시적 동맹. 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신뢰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의 균형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임시적인 계약이라는 거죠. 다섯 왕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겼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쯤 되면은 우리가 자생할 수 있겠다, 독립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서는 순간 곧바로 등을 돌렸어요. 지금의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경쟁자가 되고 경제 이익에 따라서는 편이 갈리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모든 동맹은 임시적이다. 두 번째는 그 약소 국가와 그 민족들의 삶은 강대국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들은 자신이 지배하려는 지역과 사람들의 삶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돌라오멜의 원정 기록을 보니까 르바족속, 수수족속, 엠족속처럼 이 전쟁 경로에 있었던 전쟁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작은 소수 민족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그냥 줄줄이 짓밟히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에서 정작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소국가나 약소민족들의 삶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안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이런 힘의 경쟁은 승자조차 오래 지키지 못하는 불안정한 질서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돌라오멜 동맹은요, 다섯 왕을 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하루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뜻밖의 인물에 의해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불안정한 승리였다라는 요 세 점. 임시적인 동맹이었다. 두 번째는 약소국가와 약소민족들의 삶은 관심 바뀌었다. 그다음에 불안정한 승리였다.
1: 세 가지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의 국제질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만한 내용 같아요.
0: 맞아요.
1: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0: 첫 번째 특징인 임시적 동맹. 이거를 대입해 보면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인 이익과 안보의 필요에 따라서 미국 쪽에 붙기도 하고 중국 쪽에도 발을 걸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건 뭐 나쁘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죠.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만 편들 수도 없고 중국에도 편들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중간에 껴가지고 등거리 외교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죠. 어느 한쪽에 서는 순간 모든 국제 질서와 우리 경제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상황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임시적인 동맹 관계가 계속이 되면 국제 사회 전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아니라 언제 깨질지 몰라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게 됐다라는 게 첫 번째 점이고 두 번째는 작은 나라들의 소외. 아까 소수 민족과 소수 국가들은 관심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작은 나라들의 소외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들이 반도체 공급망이나 자원 확보를 놓고 경쟁할 때 그 사이에 낀 중소국가들은요,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어요. 그냥 강대국들이 그어놓은 그냥 그 선택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처지. 창세기 14장에서 이름조차 자세히 기록되지 않는 소수민족들, 작은 민족들이 겪었던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안정한 승리라고 말했는데 불안정한 승리는 지금의 패권 경쟁이 아무리 격화되어도 결국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패권국도 그 지위를 영원히 지키지 못했다는가. 이거는 국제정치학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고요.

0: 역사병만 봐도 그래요. 성경에서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죠.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헬라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있었죠. 이들이 영원한 제국이 아니에요. 기한이 지나면 다들 소멸되는 그런 제국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승리는 불안정한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죠.
1: 그렇다면 창세기 14장의 시딤골짜기 동맹전쟁.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지금의 패권 경쟁. 이것도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시사점을 주는 건가요?
0: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등장은 단순히 힘이 약한 자가 우연히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애초에 패권 경쟁의 논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가 뭐 아브라함이 나라를 세운다거나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목적으로 참전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조카 롯.
1: 예.
0: 조카 롯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이유로 움직인 거죠. 요 지점이 중요합니다. 패권 경쟁의 논리는 언제나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갖는가 이걸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준 논리는 누구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누구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1: 예.
0: 요 두 가지.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거하고
1: 예.
0: 누구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성경은 결과적으로 후자의 질문을 붙잡았어요. 누구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진짜 그걸 통해서 영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향력 확대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가 더 우선이다. 요걸 우리가 배우게 되죠.
1: 예. 지금 우리 사회에도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0: 그렇죠.
1: 예.
0: 예. 지금 신냉정 구도 속에서 각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만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이 던지는 질문은 달라요.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첫 번째, 누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가?
1: 예.
0: 두 번째,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요겁니다. 실제로 지금의 지정학적 위기를 진단하는 여러 논의에서도 강대국 중심의 패권 다툼만으로는 기후위기나 경제 불안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견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새로운 질서를 복원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중견국가들의 연대와 협력. 이건 성경이 3000년도 더 된 이전에 보여준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거대한 두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의 틀 밖에서 정의와 생명을 우선하는 태도. 이게 결국 진정한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1: 예. 정의와 생명을 우선시하고 회복을 주목하는, 회복을 예.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야기를 좀 종합해볼까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점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0: 예, 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패권을 차지하려는 경쟁 그 자체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돌라오멜의 동맹도 다섯 왕의 반란도 결국 더 큰 폭력과 혼란만을 만들어냈습니다. 승자였던 그돌라오멜의 동맹조차도 승리를 오래 지키지 못했죠. 결국 이 모든 경쟁의 틀 밖에 있던 한 사람, 정의와 생명을 우선시했던 아브라함에 의해서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신냉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아무리 첨단 기술과 군사력으로 경쟁을 벌려도 그 힘의 논리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나 진정한 안정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진짜 해법은 더 강한 힘을 갖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이익보다도 이웃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 얻은 것을 정당하게 나누는 태도. 여기 있습니다.
1: 예.
0: 오늘날 신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첫 번째는 힘을 겨루기보다는 책임을 나누고
1: 네.
0: 두 번째는 경쟁을 앞세우기보다는 연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책임과 연대.
1: 책임과 연대.
0: 네.
1: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짜 화해 또 연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세대 차준희 교수였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2: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3: 전문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오늘 CBS 광장은 한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슬픔이 어떻게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아픈 기억일 그 순간이 또 다른 여섯 명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윤길 씨를 그리며 10년간 써내려간 5,000번의 답변, 그 안부 편지는 결국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오늘 배웁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다시 만날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아버님이 걸어오신 사랑과 생명 나눔의 여정이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길 소망합니다. CBS 광장, 오늘은 김대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0: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0: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0: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0: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0: 함께
1: 새롭게

0: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2: 꿈꾸자 경기도에서.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6: 폭염주의보.
7: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6: 폭염경보.
7: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6: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7: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6: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8: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9: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10: 잠깐만.
8: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만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9: 아, 답답해.
10: 안 돼.
8: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9: 다이빙 해볼까?
10: 토끼야, 안 돼.
8: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9: 여기 재밌겠는데?
8: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0: 토끼야, 추워?
8: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1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0: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푸근한 미소로 두 팔을 벌리고 우리 어깨를 토닥이시며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도 신발을 벗고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안하게 쉬는 꿈결 같은 장면이죠. 절기상 처서를 지나는 오늘, 여름에 지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이 말씀이 그림처럼 걸려 있었으면 좋겠네요. 8월 23일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타이니에코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3, 4